0: 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어제 초성 퀴즈로 드렸던 오늘 첫 곡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네. 근데 딱 초성만 보고 떠올리기에는 이게 한 20년 정도 된 노래라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단체 문자방 이런 데 이용하시면 스트레스 없이 맞춰주실 수 있죠. 주얼리 노래 20년째 듣고 계시다는 9218님 다른 노래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팬심을 보여주셨고 아침 운동하면서 매일 듣는데 용기 내서 처음 참여한다고 7732님 정답 생각하느라 덕분에 운동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라고 어제 아침 얘기시죠. 네. 자 이렇게 10분께 보리차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초성 퀴즈의 정점 이응 선물 3종 세트 요거트 아로마 오일 올리브 오일 네, 이 세트의 주인공은 회사 직원 소개로 처음 풀어봤는데 이게 라떼 노래라 추천해준 직원보다 제가 먼저 풀었어요. 이 코너 너무 재밌네요. 매일 하나요? 매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요일날 퀴즈를 드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첫 곡을 가지고 목요일날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께 문자로 초성 힌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직원분이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선물 뭐 나눠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0906님 네,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 1, 2부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BS한양, 주식회사 두드림 SNC,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카레, 윈에셋증권과 함께할게요.
1: 주식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6: 밥알 찹쌀떡의 원조.

0: 선물 없이 건강한 100년 앞변 30년 전통 100년 앞변 떡 선물 세트는 100년 앞변 1588-5678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6: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살아있다 살아있어
9: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8: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9: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콜드플레이 공연장 안에 와 있는 듯한. 네. 보통 이제 라이브 버전은 이 기분으로 듣게 되죠. 뭐 곡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스튜디오 버전하고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성희님도 동기부여가 빵빵 되는 음악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고,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외삼촌 결혼식 행진곡으로 연습 중인 곡이라고. 아, 삼촌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아, 축하드립니다. 이진경님. 작년에 내한했을 때 전회차 다 갔다 오셨다는 7262님. 오, 우리 유현희 작가님도 아마 전회차 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7262님. 떼창의 두근거림. 아, 갑자기 하루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라고. 6552님도.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들려드릴 걸. 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조금 날이, 중부지방은 네,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고, 오늘은 다시 정말 빛나는 5월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암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MBC FM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 교육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계시다는 박순덕님. 일찍 출근하니까 확실히 여유롭네요 라고. 자, 한 잔의 여유 폴킴입니다. 신청곡 커피 한잔 할래요?

안정숙님이 쿤디인가? 쿤디 맞아요, 이석훈. 네,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게 그저께 나온 신곡입니다. 이희경, 또 정문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어버이날이 좋긴 하네요. 대학생 딸이 저하고 놀아준다면 오늘 집에 온대요. 제가 좋아하는 다슬기 수제비 먹고 근처 카페도 가고 영화 볼 거예요. 딸, 어서 와. 장희진님. 아유, 예, 날씨도 좋아서 정말, 예, 어린이날도 그랬고 올 5월은 아주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5월에 햇살이 눈부신 날이네요. 김밥 사서 한강공원 가려고 준비 중이신 서주희님. 네, 힐링하고 오시길. 네, 진짜 5월이 이런 거군요. 종소세는 있도록 잠시. 네. 자, 리아나의 목소리입니다. 디스터비아.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뜻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M's. 얼마 전 저칼로리 시사 때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반등해서 이제 한 명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혼 남녀의 출산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전국의 25세부터 49세 국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40.7%로 2년 전인 29.5%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다고 해요. 출산의 전제가 되는 결혼에 대한 의향도 67.4%인데 2년 전보다 6.4% 올라간 결과라고 합니다.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또 출산과 양육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죠.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 준비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일 좋은 건 직접 찾아뵙고 드리는 게 좋지만 계좌이체 할 때가 많죠. 실제로 작년 어버이날 카땡페이의 송금건이 303만 건이 넘었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송금했느냐? 네, 편차가 좀 있겠지만 평균 1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용돈 좋지만 일단 안부 꼭 여쭙으시기를 네, 안부 여쭙는 게 더 반가우시지 않을까요? 바로 상암 MBC 건너편에 있는 곳이에요. 한국영화박물관 여기서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제목전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영화 제목으로 한국 영화 역사를 풀어낸 기획 전시인데요. 1919년에 개봉한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부터 지난해 개봉한 작품까지 무려 8,400여 편의 영화 제목을 분석해서 이를 애니메이션과 영상, 그래픽 디자인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궁금한데요. 자, 그럼 제목에 영화 제목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 분석을 했더니 3위가 밤입니다. 밤. 2위가 여자. 그리고 1위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무려 197편의 영화 제목에 이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죠? 이 제목의 영화 한두 편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대중 가요도 제목 조사하면 비슷하게 단어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영화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암동 영화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화 제목, 뭐 일단 우리는 참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고요. 외화 원제에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예,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샘 그리고 그의 연인 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의 주연작. 원래는 고스트인데 우리는 여기에 사랑을 넣어서 어떻게 불렀을까. 오늘 간만에 좀 쉬운 자, 제목 떠오르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무료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 세트 한 분 또 다섯 분께는 호박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요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바로 그 영화에 흘러서 역주행을 한 노래죠.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참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영화 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

분께서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의 주연작 고스트의 한국 개봉 제목 사랑과 영혼이었죠. 네. 이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서로 인사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데미 무어가 진짜 이뻐서 숏커트 따라했다가 망했던 기억이 신은정님 맞아요. 그때 숏컷 엄청들 많이 했었죠. 자, 신은정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립니다. 26살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요즘 영화보다 저는 옛날 영화가 더 좋아요. 0830님.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또 정서가 확실히 또 사회적 정서가 조금씩 바뀌는 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당뇨약 받으러 병원 가시는 길에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단계 땡기잖아요 라고 5713님. 아, 조금 자제하시고요. 당뇨약 드시니까 저희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3님. 그 외에도 7484 민정미 강경현님께 소소하지만 저희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아유, 저도 이 노래 듣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매번 팀 안에서 이렇게 짧은 파트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잘 듣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 곡의 노래를 혼자 온전히 불러낸 우리 라이즈의 앤톤. 네. 얼마 전 큰 사랑을 받고 종영이 된 유미의 세포들 3, 시즌 3 OST에서 우리 많은 아침 가족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한가람님 대표로 해서 들려드립니다. 앤톤, Close to Me.

네, Sweet Night BTS의 V의 예,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그 멕시코 대통령궁 그 앞에 영상 보셨죠? 야, 정말 BTS 멤버들도 막 놀라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진에 담고, 야, 정말 멕시코에서 막 태극기가 휘날리고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정말로. 자, 이번 주 내내 단체 주문권 때문에 동생이랑 새벽 1시부터 일하고 있다는 0002님. 몸은 바쁘지만 좋은 일이죠? 다음 주까지 계속 새벽 출근이시라는데, 자,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네. 매출도 엄청 오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어제 밤에 9시가 넘은 시간에 띵똥 벨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배달 기사분이 계셔서 저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꽃 배달이라고 서울 사는 큰아들이 보낸 거 얘기를 좀 해주죠. 엄마 놀라게. 그래도 감동하셨대요. 6889님. 네. 잘 키우셨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스마트하게 달리고,
10: 기름값 걱정 날리고,
9: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9: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길스안양 제1건설.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5: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어버이날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 있는 날이죠. FM 영화 음악의 김세윤 작가, 오늘 어떤 영화를 또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라는 곡, 이 곡 듣고 일단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음악. 오늘은 노래가 아니어서 오늘 생각난 음악이라고 해봤는데요. 영화 대서관이 있는 날이라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국내에서도 한국어 버전으로 한국 배우들이 리메이크 하기도 했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 영화에 흐르는 아주 짧은 조제의 테마가 있어요. 영화 내용은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편소설 같은 느낌인데, 이 이야기를 이누도 이신이라는 감독이 그 묘한 그 배우들과의 어떤 케미와 그런 것들을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화만의 매력으로 잘 담아내서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그런 영화죠. 스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스루라는 두 배우가 정말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연기해 줬는데, 자, 여기에 음악을 맡았던 밴드 쿠루리라는 팀의 아주 짧은 기타 연주 Theme from George Part 2라는 곡, 오늘 생각난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짧아서.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에 다른 화음이 살짝 겹쳐지면서 같은 멜로디

0: 멜로디도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영애님은 이 영화가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으신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전혜영님은 그쵸, 하이웨이라는 주제곡이 있습니다만 이제 1호로 된 노래라서 못 들 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곡이 더 머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여자 주인공 정말 매력있죠 라고 백진화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한 사투리를 구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인생영화라고 하신 0629님. 아니 이 테마를 틀어주시다니.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모든 닉네임이 조제거든요. 아 짜릿해. 그래서 문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오늘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메인 이벤트 소녀 세윤 김세윤 작가 광고 듣고 모시도록 할게요. 3,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볼데이,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세무사회, 오뚜기 카레,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솔직히 맞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극의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함께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0: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은 작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이번 주에 들은 네. 소식인데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이 네.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에 출품된 자격을 네. 얻었다라는 소식.
1: 이게 보통 국제장편영화상 후보가 되려면 네. 각 나라가 자기 대표 선수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뭐 올해에는 기생충을 내보내자 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대표 선수 한 작품을 이제 고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면 영화는 좋은데 그 선정위원회

0: 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대표 선수가 못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단지 그런 이유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화를 만든 감독들의 영화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각 나라 대표로 선정된 영화 외에 네. 6개의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은 그런 선정 과정 없이도 국제장편영화상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주는 6개의 영화제가 칸, 네. 베를린, 베니스, 선댄스, 토론토 그리고 부산이 된 거죠.
1: 이야.
0: 그러니까 부산이 지난해부터 경쟁 부문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부문 도입한 지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1: 맞아요. 네. 그동안 경쟁 부문이 없었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규모의 어떤 지금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의 경쟁 부문은 아니었고요. 이게 뭐냐면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경쟁 부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그랬구나.
0: 그러니까 뭔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들이 이제 부산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1: 네. 네.
0: 큰일이에요, 이거. 네. 아, 큰일이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이 아니라.
1: 네, 네. 아니, 대단한 일이죠.
0: 좋은 일이다.
1: 이게 네. 뭐 모스크바 영화제 이런 것도 다 제치고.
0: 그럼요.
1: 부산.
0: 모스크바 뭐 도쿄 영화제는 만약에 모스크바를 넣어서 뭐 세계 4대 영화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1: 옛날 사람?
0: 2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1: 아, 네. 옛날이요.
0: 모스크바 도쿄 영화제는 이미 네, 이미 예전에 이제 네. 아, 희미한 기억 속에 그대가 되었어.
1: 아니 왜 저기 도쿄 왜 이렇게 힘을 잃었지?
0: 네. 네.
1: 아무튼 뭐 부산 영화제가 처음에 준비될 때 제가 네. 타 방송사에서 아무튼 DJ를 했었는데 벌써 이게 온 30여 년
0: 그러니까
1: 대단합니다.
0: 부산 영화제 시작할 때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이어서 네, 백수여서
1: 거기 가서 하루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으시던 네, 시기.
0: 영화제가 하루에 막 5편, 6편씩 막 미친 듯이 영화 보고 포장마차에서 술 얻어먹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영화제가 이렇게 컸네요. 네.
1: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전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모스크바 국제영화 이게 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 여배우가 최초로 거의 상을 탄
0: 그때 뭐 거의 모든 최초의 수식어는 다
1: 강수연
0: 돌아가신
1: 배우.
0: 강수연 배우셨죠.
1: 그렇죠.
0: 시바지로
1: 베를린.
0: 시바지가 베니스였던 것 같은데요.
1: 베니스였고요. 네. 여기 아재아재가 네. 이제 삭발하시고 그쵸. 모스크바.
0: 네. 네.
1: 아 옛날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또 이게 5월에 어린이날도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0: 보통은 어버이날 관련한 무슨 영화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겠으나
1: 네.
0: 저에게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는 날이고 이 영화도 오래됐어요. 30년 된 영화인데
1: 벌써?
0: 제가 어제 다시 봤거든요.
1: 네.
0: 이거 누가 그 재작년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30년 전의 영화라고 생각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봐도 영화가 너무 좋고 지금 봐도 좀 클래시컬한 좀 세련미가 있는 영화고 그 시절 홍콩 영화에서도 이 정도의 완성도와 완듦새를 갖고 있는 영화가 흔치 않아서 그런지 어제 제가 다시 봤는데 한 뭐 10년 전 영화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1: 네. 이야, 그 홍콩 영화의 최고 부흥기 때 작품인데도
0: 그죠.
1: 그 중에서도 또 그 아주 그 윗 부분을 차지하는
0: 이게 1996년 영화인데
1: 딱 30년 됐네요.
0: 네,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으니까 20주년 맞이해서 2016년에 재개봉했었고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봄에도 또 재개봉을 했었어요.
1: 아.
0: 네, 최근까지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한 분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1: 네. 제가 그러면 이 여명 배우님을 만난
0: 네.
1: 게
0: 네.
1: 30년 전이구나.
0: 네.
1: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 곡도 노래를 했단 말이죠. 4대 천왕.
0: 네.
1: 야.
0: 근데 이게 여명만 힌트를 드리면 너무 어려우려나? 네.
1: 어려울 수 있죠.
0: 아주 쉽게 드릴까요? 네. 네. 여명 장만옥입니다. 네.
1: 여명 장만옥.
0: 네. 뭐 지금 멜로 영화입니다.
1: 검색하셔도 되고요.
0: 네.
1: 뭐 이건 뭐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이제 네. 호기심을 조금 자극하는 의미로
0: 네.
1: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팝콘 드리려고 구실이죠. 네. 자, 그러면 힌트송.
0: 여명 배우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0: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1: 맞다.
0: 오랜만에 그 노래를 한번 라디오에서 한번 들려드릴까 해서 네. 여명의 사랑한 후에.
1: 네, 맞아요.
0: 바로 이 배우가 출연한 1996년 홍콩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 지금부터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문자 게시판에 영화 제목 맞춰주시면 저희가 소소하지만 팝콘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자, 사랑한 후에 여명의 목소리입니다.

0: 뭐 애정을 갖고 들으면 그렇게까지 네. 이상하진 않고 네. 약간 마취 안 풀린
1: 그쵸 사랑니 뽑고 부르는 네. 발음
0: 그 이게 얼마나 그래도 또 그 저기 자기가 도전한 거니까 네. 여명의 사랑한 후에 이게 어디 주제가였죠?
1: 내 마음을 뺏어봐라는 드라마에 쓰인 곡이라고 하고 네. 네,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뭐 배우가 박신양, 김남주, 전지현 엄청나네요.
0: 와, 뭐 그러니까 여명이 노래를 했겠죠. 자, 오늘 여명 그리고 장만옥 두 배우가 주연한 30년 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이 영화 제목이

0: 바로
1: 천밀 밀려 제 방 여명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노란빛 가득한 천밀밀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4539님.
2: 네.

0: 1위도 못 네. 알아들을 정도.
1: 네. 그게 그래서 홍콩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게 1986년 3월 1일에서 시작하잖아요.
0: 네.
1: 홍콩의 기차역에 도착한 여명, 그러니까 소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본토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중국 대륙의 텐진이란 곳에서 와서 광둥어를 모르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장만옥이 이제 아 광둥어 모르면 힘들 텐데 뭐 영어를 배워봐요 뭐 이러면서 둘의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서 광둥어와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다린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문과 가면은 광둥어가 아니라 네. 만다린어를 배우시는 거 아닌가?
0: 그러세요. 자, 그래. 3188님이 아 5월 8일이 이티엔미미 노래한 등려군 가수의 기일이라 네. 골라오셨나요? 라고
1: 네.
0: 꼭 맞아요?
1: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스포 당했네요. 3188번님한테. 네.
0: 자, 일단,
1: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0: 뭐, 그렇죠. 네. 일단 뭐 다 들통났고요. 저희가 일단 저 포털에 나와 있는 선에서 간단한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일단 알려드립니다.

0: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기 위해 대륙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치열하게 살아가던 소군과 이오. 이 둘은 티엔미미 등려군의 이 천밀밀이라는 노래를 매개로 가까워지고 결국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티엔미미라는 단어의 뜻과 달리 꿀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10년이란 세월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점점점 1990년대 홍콩 멜로 영화 황금기를 대표하는 영화 천밀밀. 자, 이제부터 세윤 작가님의 세심한 설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어 제목이 좀 특이한 게
1: 네.
0: 이 콤라즈라는 콤라드라는 네. 단어는
1: 동무
0: 동무 네. 네. 예, 보통 그렇죠. 이 사회주의나 네. 공산 국가에서 이제 모든 동료들을 네. 칭할 때 콤라드라고 하는데
1: 네.
0: 그 콤라즈의 almost a love story
1: 네. 거의 사랑 이야기
0: 아닐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가요?
1: 영화 원제에도 이제 좀 묘한 뜻을 담은 거고 이 콤레드라는 말 그러니까 동무라는 말은 영화에서 실제로 두 그 캐릭터가 자주 써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좀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는 홍콩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야라는 거를 좀 드러내는 아하.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좀 먹고 살아보자 또 성공해보자는 마음으로 홍콩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홍콩에서 아무래도 홍콩에서는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두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좀 서로 공유하면서 친해지는 거라 서로 장난처럼 그런 표현 쓰거든요. 네. 소군 동지, 뭐 소군 동무.
0: 그러니까 네. 동무.
1: 네.
0: 전 그 체르노빌이라는 영화 보다가
1: 네.
0: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다 콤라즈, 콤라즈 그래갖고 아 그래서 동무 얘기하는구나 네. 생각했었습니다.
1: 네.
0: 자, 천밀밀 이게 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1: 제가 이 영화를 30년이나 됐다는 사실을 어제 다시 볼 때는 처음에는 거의 인식을 못했어요. 이게 좀 그 사이 리마스터링도 좀 되고 그래서 화질도 좀 많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세월의 흔적은 영상에서는 이미 많이 좀 지워져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와 30년 전 영화 역시 옛날 영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치워두게 되는데
0: 네.
1: 그렇게 치워둬도 상관없는 영화도 물론 있지만 어떤 영화들은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오래 그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빈티지처럼 느껴져요. 예, 우리가 와인으로 치면 좀 빈티지처럼 30년 전이라서 가능했던 감성을 그대로 향기 좋게 품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수많은 신작들 가운데서 가끔 이런 예전에 잘 만든 영화를 꺼내 보면 이상하게 그 큰 좀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 도착한 이방인 소군이라는 남자가

0: 홍콩에서 사용하는 말도 잘 모른 채 약간 좀 허둥대면서 살고 있는데 약간 똑부러진, 네. 똑부러져 보이는 나중에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건 그렇게 똑부러지지 않은 헛똑똑이라는 걸 알게 되긴 합니다만 이효라고 하는 장만옥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효는 막 되게 그 선배처럼 소군한테 홍콩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가르쳐 가면서 사실은 소군을 살짝 등쳐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다니던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소군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태워줄까요? 그래서 장만옥의 눈빛이 오, 이 남자 차가 있나? 하고 그 다음 장면에 자전거 뒤에 앉아서 장만옥이 뾰로뚝한 표정으로 홍콩에서는 자전거를 태워준다는 표현은 우리는 쓰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뾰로뚝한 표정으로 가다가 거리에서 등려군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 그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그 노래를 여명도 같이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명이 했던 말이 있죠. 당신이 나의 애인보다 무겁네요. 라는 한마디를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네, 이게 좀 묘한 뉘앙스가 되는 거죠. 나의 애인보다 무겁네요. 인데 그 애인은 멀리 있고 당신은 바로 내 등 뒤에 있고. 근데 이따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1987년 이제 그 신년 대목을 맞이해서 둘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카세트 테이프를 팔기로 하죠. 등려군의 테이프를 팔면 잘 팔릴 거다. 그래서 하나에 28달러에 팔기 시작했는데
1: 홍콩 달러.
0: 네. 네. 안 팔려서 이게 25달러가 됐다가 나중에는 12달러로 했는데도 이제 팔리지 않고
1: 재고 땡처리.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명이 이야기를 해요. 홍콩에서 등려군 노래를 들으면 대륙에서 왔다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일부러 안 사는 것 같다. 그때 장만옥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나도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홍콩에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좀 속여왔었거든요.
1: 아, 근데 그만큼 만다리너를 잘했다라는.
0: 그래서 영화 속의 설정은 광저우에서 살다가 건너온 걸로 되어 있어요. 홍콩과 가까워서 광저우에서는 그래도 광둥어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둥어를 잘 쓰는.
1: 아, 광둥어 맞아.
0: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게 되고 둘은 그날 국수를 먹고 장만옥의 겉옷을 입혀주고 단추를 채워주다가 점점점. 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천밀밀의 시작이죠.
1: 이게 시작이에요.
0: 아, 재밌다.
1: 아, 이게 시작이에요. 네. 여러분.
0: 그래서 그 둘의 시작에는 등려군이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 좀 얘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잠시 광고 듣고 남은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하이퍼스.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인생은 와우프레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영화 대사관은 영화 천밀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화 동아리 친구들 너댓 명이서 남포동의 한 비디오 방에 모여서 천밀밀 감상해 했던 추억이 있으시다는 김성규님.
3: 네.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중심은 남포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운대로 옮겨졌죠.
2: 예. 아, 그렇구나.
3: 그래서 남포동 시절의 부산 영화제를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딱 그 초창기의 부산 영화제의 분위기는 남포동이었거든요.
2: 그때는 피 썼어요. 피.
3: 피요?
2: 예. 비가 아니고.
3: 네. 아, 그죠.
2: 부산 네. 영화제였고.
3: 그래서 그때는 부천 영화제도
2: 부천. 네, 네.
3: 부천이어서 피판이라고 그랬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맞아요.
2: 피판이 오히려 입에는 딱 붙는데
3: 그걸 제가 2016년에 부천 영화제 이제 프로그래머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줄이니까 이제 비판이 되는 거예요.
2: 네, 비판.
3: 네. 그러니까 뭔가의 느낌이 이게 피판과 비판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요. 하지만 부산 국제 영화제는 아무튼 비가 더 맞는다. 우리가 네. 계속 억지로 뭐 이렇게 그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였고요.
3: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등려군이라는 건 두 사람이 이제 그때의 시절을 이야기할 때 그때의 시절을 생각할 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최면으로 치면은 네,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계를 쳐다보면 이렇게 체면에 네네, 빠져드는 네네, 것처럼 네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등려군인 거죠.
2: 근데 사실 등려군은 또
3: 일종의 워홀인 거예요. 등려군의 노래를 듣는 순간 네.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이제 머릿속에서.
2: 등려군은 또 근데 고향이 대만 출신.
3: 네.
2: 아니 그
3: 대만
2: 또...
3: 출신인데 중국 대륙의 인민들에게
2: 네. 콤란
3: 큰 사랑을 받아서 그런 말도 있을 때요. 낮에는 등소평이 지배하고 밤은 등려군이 지배한다는 말이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금과 이호처럼 홍콩에 계속 살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다가 홍콩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일종의 좀 취향의 사투리 같은 좀 문화적 사투리 같은 거죠.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카세트 테이프 팔 때 손님이 와서 알란탐은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 홍콩은 이미 등려군의 스타일보다는
3: 네.
2: 뭔가 그런 조금 더 모던한
3: 네. 뭐
2: 알란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인기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등려군 테이프를 네. 파니까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느끼는 이질감이 있잖아요. 나는 계속 이방인이고 나는 여기 속해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등려군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만큼 만나면 편안해지는 사람. 그게 이제 소군에겐 이호였고 이호에겐 소군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팔 때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명이 사실은 나 다 알고 있었다.
2: 아, 너 저기 네. 대륙 출신인
3: 그러니까
2: 거.
3: 그러니까 장만옥 아니 왜 근데 왜 모른 척 했냐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너밖에 없는데 괜히 그거 아는 척해서 친구를 잃는 것보다는 나 그냥 너랑 계속 있고 싶어서 모른 척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2: 짠하네.
3: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왜냐하면 여명은 약혼자가 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아까 예,
3: 중국 대륙에. 네. 그러니까 장만옥은 우린 그냥 외로웠고 잠시 그냥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둘의 외로움은 또 둘만이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룻밤의 사랑으로 끝나지가 않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던 관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스 표형이라는 남자입니다. 이게 증지 배우가 연기하는데 네. 나중에 무간도에도 나오시는
2: 네.
3: 장만옥이 아까 헛똑똑이라고 그랬잖아요.
2: 네.
3: 예, 돈 되게 잘 벌 것 같더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암말을 하는 업소에서 일하다가 등에 문신이 가득한 보스 표형을 만나게 되면서 네.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뒤에 왜요? 이야기라면 한 것도 없는데.
2: 그래도
3: 네.
2: 뭐 이미 30년 전 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낚아주시면 안 되나요?
3: 그러니까 저는 이어

0: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가 자전거. 네,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죠. 둘이 항상 홍콩 거리를 가로지르는 자전거가 일종의 두 사람만의 유람선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낯선 바다를 그 낡은 자전거에 탄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유람하듯이 좀 돌아다니는 시퀀스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약혼자를 만났는데 그 약혼자가 또 장만옥과 대화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1: 어색해.
0: 그럴 때 그 약혼자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명은 장만옥과 이제 헤어지고 원래 약혼자와 결혼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그 자전거를 도저히 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약혼자에게는 잃어버렸다고 둘러댈 정도의 어떤 둘만의 일종의 유람선. 그 청춘의 시기를 함께했던 그 탈 것이 자전거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등려군이고, 또 하나는 미키마우스죠.
1: 네. 갑자기 왜 미키마우스?
0: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가장 좀 명장면이라고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미키마우스 장면이 있는데, 아까 그 보스 표형이요.
1: 네. 네.
0: 조직의 보스란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등에는 제 기억에는 용이 맞는 것 같은데 등에 가득 문신이 있고, 근데 그 등을 안마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안마하는 장만옥이 이제 살짝 좀 마음에 좀 든 거죠, 보스가.
1: 네.
0: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신 사이에 미키마우스 문신을 하고 나타납니다.
1: 저런.
0: 그때 짓는 장만옥의 표정이 이 영화의 핵심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명의 자전거와 그리고 보스 표형의 미키마우스 사이에 있는 장만옥의 이야기로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제가 잊고 있던 장면을 만나게 된 거예요.
1: 뭐죠?
0: 나중에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이 여명과 장만옥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등려군을 한번 보게 돼요.
1: 실제?
0: 예. 물론 촬영할 때는 대역이죠.
1: 네네.
0: 예. 왜냐하면 등려군은 이 영화가 개봉하기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등려군이 세상을 떠난 뒤에 기획한 영화이기 때문에 등려군이 나올 수는 없었고, 이제 등려군의 대역이 출연하는데 등려군을 발견하고 여명이 막 뛰어가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와요. 사인을 받아올 종이가 없어서 등에다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한때 나의 외로웠던 시간에 그 빈자리를 채워줬던 그 남자가 등에 등려군 사인을 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만옥이 그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미키마우스의 등과 등려군 사인이 담긴 등, 그 두 남자의 등 사이에 존재하는 장만옥의 이야기구나. 네. 그 두 개의 등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이효라는 여자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어제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1: 야.
0: 거의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자동차 시퀀스와 버금가는 어떤 중요한 시퀀스가 있더라고요. 네.
1: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봤기 때문에 리마스터 버전.
0: 맞아요. 저도 사실은 네. 저도 극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 리마스터의 느낌은
0: 네.
1: 제가 기억하는 80년대 그 홍콩의 느낌이 오히려 잘 느껴질지.
0: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긴. 이게 약간 뭐랄까 지금 좀 다시 보니까 일부러 왜 요즘 멜로 영화에서 80년대 90년대 과거 장면을 찍을 때 이게 전문 용어가 어떻게 돼야 되나? 쉬운 용어로 좀 뽀사시하게 찍으려고 하잖아요.
1: 네, 약간.
0: 보통 약간의 필터를 끼워서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좀 영화가 전반적으로 좀 되어 있어서 요즘 만드는 영화의 그 과거 재현 장면으로 그냥 영화가 구성된 느낌? 네. 근데 그 느낌이 주는 어떤 아련함?
1: 네. 그렇죠.
0: 뭐 삐삐 나오고 하니까 또 괜히 반갑고 뭐 이런 거죠.
1: 괜히 그 좀 광고 같은 느낌의
0: 네, 맞아요.
1: 그런 느낌의 네. 영상미. 자, 표영의 순애보가 정말 진국이라고 하신
0: 이 남자 멋있는 남자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영화에서는 멋있게 그릴 수 있죠. 조직의 보스도. 영화니까.
1: 그렇죠. 영화니까.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명대사 들려드릴 텐데요.
0: 네.
1: 이게 또 빠질 수 없는 등려군의
0: 사실 아까 뭐 천밀매를 듣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5월 8일에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10년에 걸친 시간을 그리잖아요. 네. 그렇게 만났다가 해.

0: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났다 헤어졌던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는 순간이 1995년 5월 8일 뉴욕의 한 거리입니다. 그날은 등려군이 세상을 떠난 날이고 등려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함께 바라보다가 이 둘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것도 결국엔 등려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이 5월 8일이라서 네. 저는 언제나 어버이날이자 천밀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둘이
0: 바로 그 장면에 나왔던 곡을 준비했어요.
1: 근데 그 둘이 뉴욕에서 네. 약속도 없이 만나는
0: 네.
1: 그건 완전 이건
0: 영화잖아요.
1: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올머스트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러브 스토리인데.
0: 근데 거기까지 근데 우린 그 다음에 뭐 모르잖아요. 그 뒤에 둘이 어떻게 됐을지.
1: 하긴
0: 네. 거기까지는 올머스트 러브 스토리다.
1: 네. 달빛이 나의 마음을 대신하네.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의 노래 듣고 옵니다.

0: 참. 박정원님은 유일하게 따라 부르는 중국 노래라고 하셨고,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 네. 오늘 그녀의 그러면 31번째 기일이 되는 거죠.
1: 네. 1995년에 5월 8일에 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천밀밀이 아니었다면 등려군의 노래를 좋아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등려군을 알긴 알았을, 뭐 나중에야 알았을 수 있지만 천밀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0: 민혁훈이라는 가수의 존재가 내 안에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1: 당시 한국 배구는 네. 다 슈퍼스타의 위치였는데
0: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우리는 왜 민혁훈에 대한 그 진추화가 오히려 한국에서 훨씬 그렇죠. 인기가 많았고
0: 네. 연기도 같이 해야 되나 봐요.
1: 아, 연기를 안 하셨구나.
0: 네.
1: 자, 음악도 스토리도 아름답고 슬픈 영화라고 김상미님. 저도 등려군의 노래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셨고.
0: 이게 항상 저는 영화라는 게 뭘까, 특히 그중에 멜로 영화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사랑,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이별,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재회를 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해본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멜로 영화거든요. 내가 이런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이별과 이런 영화 같은 재배를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나마 마치 내가 해본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영화가 하는 일이고 영화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영화 결국 거짓말인데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시인의 책에서 본 거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쓴다는 거죠. 거짓말처럼 비가 오다가 날이 개었습니다. 예. 배가 아팠는데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거짓말처럼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긴 한데 거짓말처럼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영화이고 그중에서도 멜로 이고 실제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은 사실은 빈약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얄팍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추억을 훔치는 거죠. 아. 네. 그게 영화가 만들어낸 사랑과 이별과 재회와 그 추억들을 내 것인 양 관객이 훔칠 수 있게 네. 자물쇠 없이 이렇게 펼쳐놓는 게 저는 결국 영화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게 따지면 네.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이지. 뭐.
0: 아 그럼요. 네. 참. 거짓말을 잘하면 잘을 할수록
1: 사랑받는
0: 부산영화제 대상 받고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후보되고 이런 거죠.
1: 아, 참 아이러니합니다.
0: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거짓말의 그 장르에서 우리 마음속에 30년이 지나도 지금 다시 봐도 어쩌면 지금 다시 보면 더 좋게 보일 정말 물 흐르듯이 시퀀스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1: 그럼 이거 저 OTT에
0: 네, 있어요. 있군요. 근데 개별 구매 이거나 대여는 1,300원이더라고요. 네, 쌉니다.
1: 자,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싼. 네. 네. 그럼 어디 부분의 대사를 들어보나요 오늘?
0: 이제 둘이 함께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가 된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둘이 끝내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남자의 약혼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2: 알겠구나. 너라면 팬아.
3: 슈.
2: 내가 불멍나. 야타모스요. 其實你係我香港最老實嘅
3: friend。Thank
2: you。使得喎兩句英文。Of
3: course。啊，唔食咯。謝謝。咁前面有少少。뭐
1: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장만옥 배우의 이 참 싱그러운
0: 네.
1: 그 소리가 이렇게 싱그럽죠 어떻게?
0: 장만옥 배우 너무 예쁩니다. 아. 이 영화 다시 보니까 제가 원래 좀 생각했던 대사는 이 영화에서 그 여명의 어쨌든 좀 좋은 그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좀 좋은 조언도 해주시는 주방장이 있어요.
1: 네네네.
0: 주방장이 했던 대사를 원래 준비하려고 했어요. 인연이 있다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겠지만 인연이 없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살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1: 명언이다.
0: 네, 이 말을 대사를 준비하려다가 어느 인터뷰에서 구교환 배우가
1: 네.
0: 내 인생의 영화 내 인생의 대사로 오늘 들려드린 이 장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배우 구교환 씨의
1: 네.
0: 네, 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만옥의 말이 그거예요. 속은 우린 친구지라고 했더니 슈어 이게 좀 귀여운 거예요. 홍콩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배워야

0: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장만옥이 조언을 해줘서 이제 둘이 같이 영화학원에 다녔던 거잖아요. 이제 그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대답인 거죠. 슈어라고 대답을 하니까 넌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웃게 만들어. 너는 홍콩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야라고 했더니 땡큐. 그러면서 너 영어 좀 되네. 하더니 of course라고 하는 대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장만옥이 우린 친구지.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마치 스스로에게 좀 확인을 받는 듯이 계속 친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은 친구가 아닌데. 네. 마음속에서도 이미 상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친구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자기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뱉고 있는 장면. 이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 두 사람.
1: 아, 네. 이거를 구교환 배우가?
0: 네, 구교환 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 이 상황, 네,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이 상황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자, 네. Sure, of course, thank you만으로도 영어 늘었네가 되는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자, 오늘 정말 아침 가족분들 보신 분도 많겠지만 너무 네. 이제 또 추억 속에 있었던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다시 꺼내주신 세훈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곡 들어야 될 시간이.
6: 네, 이게 천밀밀의 유산이라고 해도 좋을 영화예요. 그 천밀밀을 보고 자란 감독들이 천밀밀 같은 영화를 우리 시대에 만들고 있는데
5: 맞네.
6: 그게 먼 훗날 우리라는 작품이었고 그걸 리메이크한 만약에 우리도 그 정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천밀밀이에요. 아, 천밀밀이라는 그래. 좋은 작품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멜로 영화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5: 그래서 또 구경한 씨와 또 연결이 되네요.
6: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서 하나의 시간이 지나도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결국 우리의 좀 닫혀있는 청계의 문을 열어주는 매체니까 오늘 5월 8일에 천밀밀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 형편 되시면 꼭 관람 부탁드리면서. 아, 노래 시작 됐어요. 자, 감사합니다, 작가님.
6: 네, 고맙습니다.
5: 여러분,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감나무에 까치집이 안 보일 때 된장을 가르라고 하십니다.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보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와 온도에 맞춘 훨씬 현명하고 살아있는 말이죠. 평생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런 생생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1: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알을 조심스럽게 입 안에 넣고 부화할 때까지 품어주는 건데요. 그렇게 입안 가득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밥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에 나와 자랐을 텐데 가끔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 오늘도 깜빡하신 건 아니겠죠? 쑥스러워서 혹은 너무 당연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은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듣고 오신 첫 곡은 잭스의 Like My Father였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선곡을 이 곡으로 해봤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쳤던 이 사랑과 정성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괜히 쑥스럽고 어색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또 미루게 되잖아요. 오늘만큼은 그래도 짧게라도 부모님께 마음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가수 이한님과 고민 고민하지 마 코너 함께합니다.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가볍게 털어놔주셔도 좋고요. 혹시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부끄러워서 부모님께 아직 못 보내셨다면 저희가 대신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들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메시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7474님께서 오늘은 유난히 부모님의 뒷모습이 떠오르는 날이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릴 적엔 당연했던 밥 한 끼,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시던 불빛 하나, 또 아무 말 없이 내 편이 되어주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거창한 선물보다도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더 소중한 날일지도 모르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살아가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자꾸 미뤄두고 살았던 건 아닌지 괜히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아침이라고 전해주셨는데, 오늘만큼은 7474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부모님께서 부모님들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길, 또 그리고 그 웃음이 오래 머물러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늦기 전에 전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좋을지 이건 어떠니 또 저건 어떠니 고민 고민하지 마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금요일에는 고민 내려놓는 날이죠. 고민 고민하지 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머릿속에 자꾸만 맴도는 생각들 혼자 붙잡고 있으면 괜히 더 커지기만 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고민들도 내려놓으시면 좋고요.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대신 들어드릴 든든한 고민 메이트와 계십니다. 또 고민 전해주신 분을 위해서 노래도 한 곡 뽑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인형 고민형 가수 이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좀 어버이처럼 인사하신 표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1: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끼인 세대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부모님도 챙겨야 되지만 저도 이제 딸 둘이 있기 때문에 좀 받아야 되는 약간 좀 끼인 세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늘 금요일은요. 가수 이하님과 고민 고민하지 마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 들어와 주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1133, 샵 113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들 또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저희한테 털어놔 주세요. 푸짐하게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이현님?
1: 네.
0: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관련 어버이 관련 고민이 들어왔네요. 1114님께서 어버이날 선물 뭐 드릴지 매년 고민입니다. 꽃은 너무 뻔한 것 같고요. 용돈은 현실적이긴 한데 감동이 덜한 것 같고 근데 막상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안 드리면 섭섭해하실 것 같고요. 매년 이 고민하는 사람 저뿐인가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라고 111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매년 같은 많은

0: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다.
1: 진짜 안 하면 안 돼요.
0: 나는 그런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고민을 제가 덜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저는 전화만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빠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안 돼갖고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전화만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이거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약간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것보다는 제가 받았던 기억.
1: 오, 따님한테요?
0: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작은 손편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많은 정보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이제 뭐 깨톡으로 이렇게 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실제로 받았던 그 아기자기한 그 손편지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1: 아, 너무 소박하신 거 아니에요? 손편지 말고 또 따님들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게 있으세요?
0: 근데 손편지 안에 용돈이 네. 들어있었습니다.
1: 용돈의 액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녀한테 받는다 쳤을 때.
0: 왜냐하면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는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고요. 우리 막내딸이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그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거죠.
1: 네.
0: 그 아이가 주는 비용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말하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아요.
0: 사실은 그 아이가 주는 만 원은 우리 성인들의 100만 원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만 원은 받지는 않았어요. 엄마 5만 원, 아빠 5만 원.
1: 너무 많이 줬는데요?
0: 내 생각보다 많은 거죠.
1: 네, 네. 초등학생 6학년이 주기에는 굉장히 푸짐한 금액인 네. 것 같거든요.
0: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제 글도 적었지만 이제 그림 엽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뭘 열어보면 뭐가 있고 열어보면 뭐가 있고 그렇게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만들었던 건 손편지. 예,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 지금 너튜브 댓글 MKK님께서 김나윤 아나는 부모님께 선물 뭐 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네.
1: 사실 이게 우리 부모님께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프 더 레코드 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0: 네.
1: 준비를 했지만 부모님께서 깜짝 선물을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말 안 하는 걸 수 있어서 네 아직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0: 왜냐하면 나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많고 제가 개인 스케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최근 스케줄로 보면.
1: 그렇죠.
0: 근데 뭐, 네. 왜냐하면 찾아뵙는다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1: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제가 건강하게
0: 네.
1: 할 일 하면서 잘 지내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네네. 부모님 뵈러 가면 그 가장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아, 그럼 1114님께 우리가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아, 이하님께서는 자녀분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이 손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물론 선물이나 용돈도 좋지만 이 정성이 담긴 무언가가 약간 감동적인 것 같긴 해요.
0: 네네.
1: 그리고 이게 가족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가족들은 뭐 매해 뭐 생일이나 기념일 이벤트마다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조금 무뚝뚝한 가족들은 아마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억지로 시켜서 쓴 편지 아닌 이상 자녀분한테 편지를 못 받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0: 그리고 뭐 물론 우리 카네이션의 생화도 되게 예쁘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그 카네이션을 직접 접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1: 와, 종이 접기.
0: 꽃다발로 해서
1: 와,
0: 굉장히
1: 네.
0: 작지 않게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생화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한 땀 한 땀 적어낸 그 이제 그 작은 그 카네이션 꽃 선물 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정성을 잊지 못하는 그런 선물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꽃도 생화도 좋지만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간 약간 카네이션 종이

0: 내가 이 손찜질기를 굳이 사야 되나? 필요하긴 한데 굳이 사야 되나? 근데 조금 손을 많이 써서 손찜질 혹시나 이제 자녀들이 구매를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선물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마사지기나
1: 괜찮다. 네. 네.
0: 그러니까 본인 돈을 주고 사기는 아 이거 좀 참지 뭐. 괜찮은데라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의외의 선물이 온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방금 꿀팁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한님께서 내 돈으로 사긴 아깝지만 그래도 남이 주면 괜찮을 만한 선물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0: 네네.
1: 저희의 그 조언이 고민 상담이 1114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0: 도움 안 되셨을 거예요.
1: 아, 또 하나 좋은 생각이 났어요.
0: 네.
1: 사실 저도 뭐 밖에서는 살가워서 부모님께서 밖에서 하는 만큼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네. 그런 성격이거든요.
0: 네.
1: 장녀인데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집 안에서는.
0: 그래서, 예상이 안 되네요.
1: 그렇죠. 예상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뭔가 마음 표현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111 사님께서도 혹시 표현을 잘 못하셔왔다면 그동안 그 어버이날을 핑계 삼아 조금 철판 한번 깔고 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나연아로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해보세요.
1: 그럼 저도 오늘 네. 방송을 빌려서 한번 네. 해볼까요?
0: 아니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1: 네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 이한님 목소리 때문에 잘 묻혔잖아요. 다시 할게요.
0: 네.
1: 네.
0: 아, 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네.
1: 아 부끄럽네. 갑자기 네. 몸이 뜨거워지는데요.
0: 1번 카메라입니다. 1번 카메라. 네.
1: 네. 우리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이 아나운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방송도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뭔가 우리 딸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써줬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조차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네, 아 조금 나 부끄럽네요. 이거 나 부끄러우면 안 되는 일인데 네, 좀 그렇네요.
0: 오랜만에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연 아나운서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털털한 성격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사실은 표현 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1: 그 다 모두에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만 잘 못해요.
0: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어색하지만 표현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네, 그럼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잠시 후에는 이하님의 라이브 노래를 들어볼 건데
0: 네네.
1: 그전에 혹시 이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이 부모님 어버이가 생각나는 노래 있을까요?
0: 사실은 제 2집 앨범의 컨셉이 다 이제 엄마에 관한 부모님에 관한 노래들로 다 수록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차마 제 노래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따가 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거기 때문에 요즘 제가 실용음악과 아이들에게 감성적인 표현을 할 때 이 노래를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린의 엄마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아 이게 그렇게 감성적인가요? 왜 이 곡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테크닉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해요.
1: 네.
0: 근데 그 안에는 감성과 감정들이 굉장히 좀 배제된 상태에서 노래를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럴 때 너 혹시 엄마의 꿈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1: 슬프다.
0: 이야기를 한 번씩 풀어나가요.
1: 그래서
0: 이거 연습해 갖고 와. 그리고 노래할 때는 기존 테크닉 위에다가 이런 감정을 한번 살짝 실어보자라는 느낌으로 추천해주는 곡입니다.
1: 그렇구나. 네. 사실 저도 약간 갑자기 반성하게 되는데요.
0: 엄마의 꿈은 뭐죠?
1: 엄마의 어릴 적 꿈을 제가 몰라요. 그러면 좀 저도
0: 네.
1: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네네. 오겠습니다. 린의 엄마의 꿈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MBC FM for you.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세티컷 3단지 명함 다 있어.
9: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 플러스.
1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1114님께서 선물을 드려야 될지 용돈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해서 저희 둘의 의견은, 이하님과 저의 의견은 정성을 표할 수 있는 거에 쏠렸는데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2337님께서는 돈은 받는 분의 감동 두 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또 9694님께서는 50대 중반 가장입니다. 다 필요 없고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금 최고! 모든 성의와 정성, 마음 씀씀이를 이기는 게 현찰이지요. 라고 한수 알려주셨습니다.
1: 네, 안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잠깐 하면서 어버이날이라고 전화했어요 라고 했더니 통장에 용돈 안 찍혔던데?
0: 아,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1: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0: 귀여우시다. 네. 또 8376님의 따님은 네. 효녀를 두셨네요. 8376님께서 저희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8376님께서 이 코로나 확진이 걸리셔서 많이 힘들어하셨었나 봐요. 그런 아빠를 위해서 공진당을 사왔네요. 늘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용돈은 그렇구나. 이 여자분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이 따님이 공진단을 사왔대요. 네네. 그리고 이 남편분은 용돈을 좋아해서 막내딸이 용돈을 함께 줬다고. 자가에서 전세로 이사 가시는 상황인데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고맙다고 8376님께서 이 따님한테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1: 결국은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현금 너무나 좋죠. 현금도 좋지만 그 현금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공진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되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 그쵸?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부모님들이 느꼈을 때는 더 행복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0: 네, 행복이 아마 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8376님께서. 네. 또 8554님께서는 강릉 오늘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선선한 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아침부터 이 아들들 때문에 울컥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아들들이 남편과 이 8554님께 각각 용돈을 생각지도 않게 많이 보냈다고 이런 아들들 덕분에 울컥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깨톡 편지도 받으셨다고 하네요. 저는 아들들 때문에 울컥했다 해서 오늘 약간 화가 한번 확 나신 줄 알았는데 감동적인 울컥이었네요.
1: 아들들이 다 사고만 치지는 않습니다. 네.
0: 아, 그러게요. 제가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8554님 훌륭한 아들들 두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또 깨톡 편지와 함께 용돈 많이 받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남편분, 아내분 같이 맛있는

0: 예, 더 감사함을 느끼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 저희 부모님이 저 중학생 때, 너 같은 딸 낳아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문자였어요.
1: 사실은 부모님들 고유 레파토리죠.
0: 그러시면서 7865님께서 고등학교 때 가출했다가 부산까지 택시 대절해서 데리러 오신 아빠가 생각난다면서 이 새벽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대요. 다음날 학교 입고 갈 교복까지 다려놓고 기다려준 엄마.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 건강하게 잘 늙어가요. 사랑합니다. 라고 7865님께서 부모님께 감사함을 해주셨습니다.
1: 7865님, 사실 그 아버님이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0: 네.
1: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어버이날에 가장 큰 선물이면서 좀 감동이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네.
1: 이게 결국 내리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0: 그러면 우리 내리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한님의 이집 앨범이
1: 네.
0: 그 엄마가 주제라고 하셨던 거 맞나요?
1: 네. 왜냐하면 앨범의 컨셉의 제목은 내리사랑이에요.
0: 오!
1: 네네. 그래서 오정희 씨랑 함께 서편제 나와도 오정희 씨랑 함께 국악과 성악이 약간 좀 콜라보로
0: 네.
1: 부모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앨범의 컨셉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한 곡의 선물 드릴 노래는 어버이날에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의 이집 앨범의 히트 예상곡이라고
0: 히트
1: 이렇게
0: 예상곡.
1: 하는 노래인데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는 한 16년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은 그 당시 16년 전에 60대 시인인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든 시죠.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가사의 내용이 너무 올드한 거예요.
0: 네.
1: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노래는 JYP의 작곡가랑 협업을 해서 리듬을 좀 젊게 한번 써봤습니다.
0: 샤브샤브 먹을 거라고 하셨어요.
1: 네.
0: 그러시면서 어버이날 필수 청취곡 이한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마침 적어주셨는데
1: 네.
0: 오늘 딱그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1: 우리 김쌤님도 그렇고 우리 현L6인가 우리 너튜브에서
0: 네.
1: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금 더 가슴 깊이 감동으로 들어오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국의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별로 상담 고민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 노래 한 곡으로 치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상담 너무 잘해주셨고요. 아마 111 사님께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1: 네.
0: 라이브로.
2: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굳두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모여

0: 네, 이한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이브 무대를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뭔가 너무 슬픈데요, 저도?
1: 네, 가사의 내용은 약간 좀 우리 할머니 세대들에게 좀잘 맞는 가사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들 세대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가사의 내용을 좀 가지고 있죠. 하지만 리듬을 통해서 이게 뭐지? 빨래방망이질이 뭐야? 요즘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가사의 어떤 느낌이나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서 꼭 음반으로 꼭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네.
0: 네, 지금 8376님께서
1: 네.
0: 엄마에 대한 가사가 너무 울컥합니다 하시면서, 이 엄마는 그랬습니다 듣다 보니 손빨래했던 옛날 생각난다고 마침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네.
0: 목소리 최고네요 라고까지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네요. 네, 이하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8: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7: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8: 고형량이 뭔데?
7: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8: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9: 유통 골뱅이.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

0: 라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 안양 제1건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 상담도 이하님과 같이 나눠보고요. 또 자녀분들, 또 부모님께 못다한 이야기, 사랑을 담은 그런 마음까지 문자로 받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하님께서 2집 앨범에 수록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라는 감동 왈칵하는 그런 노래도 라이브로 보여주셨는데요.
7: 네네.
6: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 가져와주실 거죠?
7: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네, 그럼 이하님과 마지막 인사 나눠보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와주세요.
7: 네, 사실은 저도 오늘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냥 안부만 물었지 이 말을 못해드렸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6: 네. 네, 이하님의 아버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하님이 아버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그럼 오늘의 끝곡으로 8724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제천에 계시는 친정 엄마 집으로 오늘 저녁 식사 함께하러 간다고 하셨는데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왁스의 황혼의 문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723님 부모님과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가족분들에게 사랑 마음껏 한껏 표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왁스의 황혼의 문턱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아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한 통씩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식당 예약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어버이날만 되면 우리 자녀들 마음이 참 바빠집니다. 며칠 전부터 선물은 뭐가 좋을까? 카네이션은 생화로 할까 비누꽃으로 할까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역시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선물은 됐으니까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전화가 안 오고

0: 오면 휴대전화만 빤히 쳐다보시고 밥 안 먹으러 온다고 하면은 왠지 서운해하시는 그 귀여운 이중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자 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만큼은요. 아유 뭐 돈 아깝게 이런 걸 샀어 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나 정말 기분 좋다 라는 고백으로 번역해서 들으시면 될 듯합니다. 혹시 아직 선물 준비 못해서 식은땀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쑥스러워도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꼭 전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에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호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별일 없이 산다.
1: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솔직히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종호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인데요. 어떻게 또 아침에 기상 후에 부모님들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씩은 하셨나요? 어떻게 또 이 금요일을 보내실지도 궁금하고, 또 그리고 어버이날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을 이용하셔서 또 식당 또 근사한 곳이나 또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으러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또 솔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체크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역시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뭐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이 내 마음과도 뭐 다르겠습니까? 예, 같죠. 현금이 1위였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많이들 하신대요. 됐다고. 아이, 무슨 선물이냐고.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받으시면은 한박 웃음을 지으시죠. 그만한 또 귀여운 이중성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인데, 오늘 또 선물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로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십니다.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요즘 밤낮이 바뀐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맘때가 바빠서요. 하지만 저는 오늘 12시를 사수했죠. 왜냐하면 후디 아재 개그 들어야 되니까.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잘 겁니다. 부럽죠? 하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꽃집 운영하고 계신데, 이야, 지금 대목이네요, 대목. 카네이션, 또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그 꽃말, 사랑 담긴 꽃들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바쁘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잠 자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도 찾아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1419번님, 특별한 것도 없는 점심이지만 불금에는 맛있네요 하셨는데요. 저도요, 예, 금요일 점심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 점심보다. 맛있게 드셨나요? 또 그리고 2337번님, 돌려 말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바로 말하기. 그래야 자식들도 죄송한 마음에 갈등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이게 속마음을 그냥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물론 베스트긴 하지만 아, 쉽지가 않잖아요. 막상 이렇게 얼굴 보고 아이 컨택하고 있으면 뭐 사랑하는 마음은 풍성한데 꽉 찼는데 이게 입으로 뱉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후회를 또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2337번님 말씀처럼 그냥 보고 싶다 그러면 보고 싶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그 마음이 들면 그냥 그대로 뱉고 그게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것도 이게 뭐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또 그리고 0948번님께서도 사진 한 장과 함께 문자로 참여합니다. 여긴 날씨가 좋네요. 중도 가는 길에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녹방인가요 혹시 보내주셨는데요. 아, 녹방 아니고요. 생방인데 보내주신 노래가 왁스의 머니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상

금지곡이네요. 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속어가 들어가거나 브랜드 명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금지곡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힙합 노래들은 워낙에 또 명품 브랜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지 많이 됐더라고요. 다른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 후디, 저희 엄마는 치매세요. 지금은 모시고 사는 작은 언니조차 못 알아보신다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셨거든요. 아, 참 이게 속상하시겠어요. 예, 지금 같이 있는 또 작은 언니도 못 알아보신다. 많이 속이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표현 많이 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꺼내서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연습을 해야죠. 저부터 해야지 뭐 이런 권유를 하는데 저도 막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연습을 해보겠고요. 또 2904번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후디가 말해줬다고 해야겠다. 현금 들어야 한대 하면서 드려야지 하셨는데 이게 뭐 근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부모님들께서 현금을 선호하신다라고 또 조사가 있네요. 근데 뭐 이때까지 해오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통계를 한번 본인이 쭉 내셔서 반응 가장 좋았던 걸로 다시 한번 가셔도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면서, 자, 문자창도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신청곡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데이브레이크 루시 쉬운 답 그리고 이한철의 슈퍼스타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2793번님 축하 축하해주세요. 오늘 저희 엄마 홍선희 여사님의 생신이에요. 매번 저희 엄마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저희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아는 선생님 이선혜 선생님까지 같이 축하 축하해주세요. 이선혜 선생님도 오늘 생신이시더라고요. 같이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야, 거의 뭐 최초인데요. 예, 한 문자에 두 분을 축하해달라. 축하드립니다. 홍선희 여사님 그리고 이선혜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맛있는 거 같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라디오에 생일 축하해달라고 보내주실 정도면 꽤 가까운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2904번님께서도 요거 보내주셨네요. 저번에 후디가 윤종신님이 만들고 박재정님이 부른 네가 죽는 꿈 제목이 너무 센세이션해서 오랜만에 윤종신님 플레이리스트를 듣다가 좋은 곡을 발견했어요. 수목원에서 생각보다 윤종신님 노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완전 좋아 하셨는데요. 야, 이 노래를 발견을 하셨군요. 제 최애곡입니다. 제 요즘 시즌 최애곡이에요. 특히나 요 인트로가 막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나거든요. 짹짹짹거리면서. 그래서 뭔가 요즘에 더 푸릇푸릇한 풍경을 보면서 들으면 더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한 3월 말부터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아티스트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윤종신 씨거든요. 수목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도 좋아하고 동네 한 바퀴 또 그리고 바다 이야기라는 노래도 좋아해요. 이 세 곡을 요즘에는 거의 뭐 무한반복하고 있고 또 그리고 벗어나기라는 곡도 있거든요. 벗어나기. 만약에 이제 슬슬 5월달 정도 되면은 삶의 권태기 올 때 됐거든요. 이 권태기 올 때쯤 들으시면은 조금의 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벗어나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수목원에서 바다 이야기 이 두 곡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목원에서를 아무래도 일부 마지막 곡으로 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가 확실히 예전 노래들은 기본 4분이잖아요. 인트로도 있고 기승전결이 노래가 있어서 뭔가 한 권의 책을 보는 느낌 영화 보는 느낌이 드는 게 또 예전 옛날 노래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노래가 2001년도 노래고요. 와 25년 전 노래인데 확실히 그 윤종신 씨 노래를 들어보면 2000년대 초반 1990년대의 목소리는 좀 얇으세요. 근데 지금의 이 존니나 최근에 뭐 너튜브에서 부르시는 것들 보면은 더 두꺼워지신 느낌이 들어서 그 시즌별로 딱 목소리를 듣고 맞출 수 있는 또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고요. 수목원에서는 2001년도기 때문에 살짝 지금보다는 얇은 음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한 10초 정도는 제가 더 떠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10초 정도 더 떠들어야 되는데 3514번님 저를 구해주시는군요. 저도 윤종신 형님 노래 좋아합니다. 어쩜 저랑 취향이 하셨는데 야, 저는 근데 뭐니뭐니 해도 가사가 말도 안 됩니다. 가사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시는 건지 싶기도 하는데 시간이 됐네요. 수목원에서 띄워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2026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산나물 채취체험, 맨손 송어잡기, 취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9: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0: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해외여행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뜰 만한 소식을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최근 외교부는

해외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전자담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곳은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약 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큰 벌금을 물 수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자메이카, 2번 홍콩, 3번 아이슬란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송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컨츄리 꼬꼬입니다. 콩가 띄워드리고요. 1번 자메이카, 2번 홍콩, 3번 아이슬란드.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3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 건추리 꽂고 콩가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또 직관적인 힌트송이었는데요.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외교부는 해외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전자담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곳은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약 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큰 벌금을 물 수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자메이카, 2번 홍콩, 3번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번님께서 힌트송을 너무 쉬운 거 주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야, 큰일이네요. 두 번째 힌트송은 더 쉬운 거 준비했거든요. 당년정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 장국영 씨가 부른 당년정을 힌트송으로 준비했는데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얼른 정답 보내주시죠. 당첨자 세 분 잠시 후에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힌트송 장국영의 당년정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2번 홍콩이었습니다. 아, 단순 소지만으로도 약 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홍콩이었고요. 베트남, 뭐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40여 개국은 이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유통뿐 아니라 반입, 사용까지 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항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요,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경유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에 경유할 경우에는 보안 검색이나 수화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또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최신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답은 2번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홍콩 7804번님 노래 들으니까 장국영의 이 슬픈 눈동자가 떠오르네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3723번님도 홍콩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없어야 됩니다. 또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 홍콩 배우들 하면은 생각나는 배우가 참 많잖아요. 지금 들으신 뭐 장국영 씨도 있고 그리고 여명, 곽부성, 유덕화, 양조비, 주윤발. 아, 정말 좋은 영화들도 많고. 또 그리고 저는 또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접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에서 요 영웅 본색을 패러디한 이런 특집에서 유재석 씨가 또 워낙에 영웅 본색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러디한 걸로 전 처음에 통해서 보곤 했었는데 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배우들 참 많죠. 또 그리고 3401번님, 7488번님, 5205번님, 5408번님도 홍콩 맞춰주셨고요. 9856번님도 홍콩이네요. 아, 나도 홍콩 가보고 싶네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볼거리도 많다던데 언제 가보려나 하셨거든요. 아, 저도 홍콩은 못 가봤습니다. 근데 홍콩 이렇게 뭐 너튜버 분들 여행 간 영상들 요즘에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대리만족이 되긴 하지만 직접 가는 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특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콩을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8309번님 그리고 4815번님도 상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정의의 런치 퀴즈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오늘의 정답은 2번 홍콩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상식이 조금은 그래도 하루에 한 스텝 한 스텝씩은 쌓이죠. 예, 이게 뭐 대단한 상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있으면 좋은 상식들. 또 그리고 0476번님 홍콩 여행 다녀왔는데요. 정말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벌금을 문답니다. 정답은 2번. 또 그리고 1940번님 또 3033번님 8172번님도 홍콩 맞춰주셨습니다. 탁재훈님 목소리랑 호디 목소리 닮았다고 맨날 혼자 주장했었는데 탁성이 비슷해요. 여전히 혼자 주장하는 중 보내주셨는데요. 호디 목소리가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뵙잖아요. 근데 저는 라디오 진행하시는 목소리를 먼저 듣긴 했었는데 처음에 여기 춘천문화방송에 서경석 씨가 진행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탁재훈 씨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약간은 좀 탁성, 예, 그 하이톤으로 올리시면 그 있잖아요, 느낌. 그렇습니다. 자, 당첨자 세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5: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0: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0: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0: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래 하나 더 듣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홍대광입니다. 그냥 네가 좋아.

홍대광의 그냥 네가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3944번님 그리고 7488번님 마지막으로 985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이네요. 써니힐 피처링 제아의 파라다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금요일 코너 또 아재개그 보안관 시간으로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588-1191 119 퀵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정오의 희망고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입니다. 아재 개그로 구성된 퀴즈를 푸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청취자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아재 개그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처음 아재 개그는 그래도 몸 좀 푸시라고 워밍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약간은 좀 쉬운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힌트송도 첫 문제에만 저희가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몸 좀 푸시고요. 4부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아재 개그로 그때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역시 아재 개그는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딱 내자마자 보통 문제가 좀 쉽다 하면은 정답이 쭉쭉쭉 올라오거든요. 이야, 첫 번째 문제는 약간은 어려운가 본데요. 얼어붙었습니다. 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힌트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효신의 노래 준비했고요. 해피 투게더 제목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박효신 씨의 해피 투게더. 해피의 이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정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나갑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힌트송 듣고 오셨습니다.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들으셨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주간식입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힌트송에서 제가 이 해피 단어를 좀 강조를 했는데 다들 그래도 캐치를 하셨어요. 특히나 청취자분들도 이 아재 개그 보안관 코너가 이 회차가 거듭할수록 실력이 다들 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재 개그력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두 번째 힌트송 해피 하면은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나가는 동안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노래 나갑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해피.

0: 퍼릴 윌리엄스의 해피 두 번째 힌트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죠. 정답부터 발표해야죠.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해피에서
1: 헐
0: 해피에서였습니다. 해를 피하기 때문에 이 해 피해서 행복하죠. 그래서 뭐 힌트송이 거의 뭐 정답송이기도 했습니다. 해피 듣고 오셨고요. 5174번님께서 해피에서, 또 2543번님 야 덥네요 해피하고 싶네요, 정답은 해피에서 보내주셨고요. 또 0630번님, 2534번님, 8058번님은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해피에서 맞춰주셨습니다. 0043번님은요, 후디 덕분에 오늘도 해피해피합니다. 정답은 해피에서. 오늘은 어버이날, 저희 아이에게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오늘은 엄마랑 마주치지 않고 서로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킥킥 보내주셨는데요. 약간은 그 자녀분이 그 애니메이션 짱구 같은 캐릭터인가요? 약간 짱구 엄마가 복미선 씨가 하는 말이긴 한데, 평상시에 이 자녀분하고 장난을 좀 잘 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주치지 말자, 그게 최고의 효도다. 또 그리고 2811번님, 9775번님, 2356번님도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7804번님께서는 정답은 해피해서 이번 건 정말 빵 터졌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근데 문제를 내고 문자창에 바로 그냥 반응이 와요. 난이도가 정말 상인지 한지. 근데 처음에 제가 힌트송을 드리기 전까지는 문자창이 거의 얼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그래도 다들 맞춰주셨고. 9014번님, 아재 개그로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힐링이 되네요. 해피해서. 저는 지금 근무 중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해피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 아재 개그 보안관 코너의 처음에 기획 의도가 사실 그런 거긴 했습니다. 이게 고민도 있고, 사실 고민 없는 날이 365일 중에 하루가 될까요? 그래서 그냥 이 아재 개그로 조금 고민하시면서 정답은 뭐지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좀 잊어버리셨으면 해서 또 기획을 하게 됐는데, 어우, 의도를 제대로 또 짚어주셨군요. 또 감사드리고요. 8172번님, 3301번님, 6159번님도 해피해서 맞춰주셨고, 1897번님, 나는 아재다 해를 피하니까요 킥 하셨고, 3514번님께서는 너무 쉽다고 또 하셨네요. 아, 꼭 이렇게 한두 분씩 계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쉬운데요 나에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아재 개그의 달인들이 한 분씩은 계신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2904번님, 해 피하니까 나도 이 아재 개그 늘어가고 있는 듯 보내주셨는데요. 이 는다니까요. 실력이 늡니다. 아재 개그도 이게 지금 저도 문제를 아침마다 골라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벌써 한 5달 정도 했기 때문에 꽤 많은 문제를 달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초등학생 청취자분의 말이 생각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여름방학 때까지만이라도 이 코너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기고 간, 떠난 초등학생 또 청취자를 위해서 예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고 5270번님, 5313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선정해뒀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이 노래 또 들어야죠. 비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189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나는 아재다 라고 보내주셨던 1897번님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금요일 코너 3부 함께 하셨고요. 싸이의 뉴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4부에서는 다른 퀴즈들 아재 개그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2026 삼척가장 두타산 산나물축제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산나물 채취체험, 맨손 송어잡기, 취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0: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4부 문을 열었습니다. 4부에서도 역시 아재개그 두 문제 또 준비해뒀는데요. 다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보다는 그래도 더 쉽게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환자가 뜸하면 돈을 버는 의사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문제 나갑니다. 환자가 뜸하면 돈 버는 의사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문제에 아무래도 엄청난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약간 힙합 용어로 치면은 펀치라인, 예, 한 단어나 한 문장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예,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긴 한데 확실히 첫 번째 문제보다는 반응이 조금 더 빠르고, 예, 폭발적입니다. 쉬웠나 보네요.

얼른 보내주시고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 더 드리면 관절이 좀 안 좋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다 뭐 삐끗하거나 하면은 이분을 만나러 갑니다. 예, 이분을 만나러 가는데 힌트송하고 연결지어서 또 알려드리면은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침 맞으러도 가기도 합니다. 예, 너무 힌트가 센가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힌트송은요, 거침없이 하이킥이고요. 무가당 불렀습니다.

0: 힌트송 무가당의 거침없이 하이킥 듣고 오셨습니다. 또 시트콤의 테마곡이기도 했죠. 거침없이 하이킥. 자, 환자가 뜸하면 돈 버는 의사는 뭐였을까요? 정답은 한의사.
1: 헐.
0: 당연히 환자가 뜸을 했으니 예, 진료비나 그런 걸 지불해야죠. 당연히 돈을 버는 의사는 한의사였습니다. 예, 환자가 뜸하거나 뭐 침을 맞거나 하면은 예, 돈을 내야죠. 아,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8926번님. 아, 참 이 문자 쓰기가 힘드네요. 정답은 한의사 보내주셨고 4152번님. 한의사 킥킥킥. 뜸하니까요. 킥킥. 맞춰주셨고요. 7269번님은요. 후디 지금 강릉 가는데 라디오가 잡혀서 라디오 듣고 있답니다. 앱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 가까운 듯 하셨는데요. 오, 그러시군요.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셨군요.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으로 타지에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몇 분 뭐 계시지만 이렇게 그냥 주파수 맞춰서 강원도 내에서 듣는 건 또 다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진짜 생방송 듣는 느낌.

4004님 여행 가시나 봐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그리고 4005번님 그래요. 난이도가 이 정도는 돼야 맞추겠네요. 한의사 하셨고 그리고 7335번님 7355번님 7804번님도 한의사 이건 듣자마자 정답을 알겠는데요 하셨고 4573번님께서는 지금 한의원 가는 길이라고 하시네요. 뜸뜨러 허리 아파서 조퇴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금요일에 잘 다녀오시고요. 또 그리고 3033번님께서도 한의사 2543번님 9775번님 4273번님 4090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904번님께서는 노래가 잠이 확 깨요 후디 가끔 이런 거 듣나요? 하셨는데요. 아, 예, 제가 이 시트콤을 좋아해가지고 예, 거침없이 하이킥 그리고 이 시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짧은 달의 역습이나 그런 시트콤들을 아직도 너튜브에서 가끔 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재미도 있는데 또 어떤 회차별로 감동도 있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물론 그냥 배우분들이 연기하고 만 거지만 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마을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정준하 씨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계속 살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시트콤 속 내 등장인물들 가끔씩 보는데 또 준비를 해봤고요. 또 그리고 5408번님, 2534번님, 6445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한의사 맞춰주셨고 5135번님, 2462번님, 그리고 0059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당첨자 역시 한 분 선정해뒀습니다. 자 당첨자는 409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5220번님께서는 또 이런 문자 하나 주셨네요. 일찍 옆집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드렸어요. 엄마가 안 계신 저 자녀분들이 또 멀리 있는 어르신께 또 서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시면서 아, 그러시군요. 또 이렇게 부모님이 먼 타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또 찾아뵈기가 힘들긴 하죠. 그럴 때 뭐 옆집 어르신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연령대시라면은 더 생각이 나긴 하죠. 뭐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잘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9079번님께서도 오히려 아재 개그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 제작진들과 함께 한번 보고 문제 한번 보고 괜찮으면 다음 주에 한번 써보기로 하고 만약에 오늘 풀어도 된다. 하면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숫자 9를 본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숫자 9를 본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자,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똑같이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이 아재 개그 중에 가장 좀 어이가 없는 문제를 해야 될까요? 정답을 듣고 나면 굉장히 허탈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데 어이구 예, 정답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힌트송은 아티스트, 예, 가수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바로 정답이 쭉 올라오긴 할 것 같거든요. 물론 8033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세대는 모를 듯 보내주셨는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정말 2주 연속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던 노래를 또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예 일단은 정답을 보내보시죠. 숫자 9를 본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자 힌트송입니다. 너 하나만을 위해

0: 힌트송 너 하나만을 위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세 번째 문제. 숫자 9를 본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구본승.
1: 헐.
0: 정답은 구본승 씨였습니다. 그래서 힌트송 너 하나만을 위해 구본승 씨의 뭐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 또 만나보셨는데요. 아, 제가 문자창을 보고 느낀 게요. 구본승 씨의 파워가 여전하시네요. 예, 문자 참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찬찬히 한번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41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저희 회사 급연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우리 라인 3명이요. 목감기 때문에 아프고 있습니다. 최부장, 조이사, 임과장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그 라인에 그 감기가 돌았나 봐요. 누가 숙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급연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죠. 또 그리고 2543번님 아재개그 재밌네요. 근무 중이라 좀 힘들었는데 아재개그 때문에 웃습니다. 정답은 구본승 하셨고 0235번님께서도 구본승 또 9687번님은 너무 쉽다고 보내주셨고요. 6704번님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보내봅니다. 본승 오빠 참 좋아했었는데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본승 씨는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

0: 나오셨어서 저도 잘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젊은 세대 분들께서는 저처럼 요런 요즘 예능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5113번님, 1419번님도 9번승, 2904번님이 거의 제 생각엔 유일한 오답자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어디서 마이클 잭슨이 그냥 막 보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영화 개봉에서 기다리고 계신가? 예. 또 4152번님, 7804번님, 인기 엄청 좋았던 9번승 보내주셨고, 7581번님, 9번승 점점점입니다. 듣자마자 알아버렸습니다. 하셨고요. 또 0541번님, 4573번님, 4653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7554번님은요, 일하는 바쁜 와중에 빵 터져서 보냅니다. 정답은 9번승. 그리고 0079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셨거든요. 아, 저 중학교 때 유행했던 개그인데요. 아, 추억 하시면서. 아, 요런 개그가 근데 그 학창시절 때 유행하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예, 요런 아재 개그, 허무맹랑한 개그. 사실 9번승 씨요 개그도 있고, 그 배가 철수할 때 하는 말, 뭐 요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서 정답이 배철수였는데 요런 개그가 아직도 존재한답니다. 또 그리고 6662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9번승, 또 1192번님, 025203번님도 나이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내주셨고, 8033번님, 7962번님도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9번승 씨 하셨고, 9번승 또 맞춰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9번승 씨의 파워도 느낄 수 있었던,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첨자 그래서 두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 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0: 돌아온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1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1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에어니플.
12: Well.
1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4: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5: 멀리서 누가 날 부...
0: 이적의 목소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킥 엔딩송이 부제인데요. 거침없이 하이킥 노래 들으니까 또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이적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세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6704번님 그리고 354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79번님께서 긴 또 아재 개그를 보내주셔서 요거를 다음에 쓸까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오늘 그냥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속사포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여성 팝스타가 무명 시절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때 우리나라에 관광와서 전통시장을 둘러보다 식료품 가게를 갔는데 마침 달걀 사러 온 손님이 달걀값이 왜 이리 비싸냐는 질문에 사장님이 하는 대답이 어감이 좋아서 그걸 그대로 활동명으로 써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그 팝스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리아나 그란데, 알이안화 그런데 라고 합니다. 물론 아재개그였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요거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긴 아재개그는 처음 봤거든요. 예, 정답은 두 글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풀어버렸어요. 잘했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7: 생산관리
8: 사업성공
9: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유럽의 어느 식당 사장이요,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빨리 하도록 직원용 의자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노동청은 이런 권고도 함께 내렸다고 해요. 사장,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원들처럼 앉지 말고 서서 일해라. 입장을 바꿔서 똑같이 겪어보게 하는 거, 이거만큼 확실하고 가혹한 벌이 없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수시로 듣던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나서 키워봐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두 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메릴 스트립의 맘마미야 듣고 오셨습니다. 김진경님, 그래요? 접니다. 친정엄마가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딸 둘을 키우면서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있습니다. 다 제 업보예요 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친정엄마도 그 또 친정엄마께서 너도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대물림 되는 겁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아, 그리고 저도 딱콩이 보면서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뭐 먹이려고 그러면 다 싫어 안 먹어. 그럼 뭐 먹으면 한 시간 내내 씹어요. 그거 보면은 아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랑 밥 먹을 때 이렇게 답답해했구나. 아 그렇게들 짜증을 냈구나. 네 많이 반성합니다. 4933번님 영미 누나도 누나 같은 DJ가 진행할 때 두댕이 입장에서 들어봐야 두댕이들이 고생하는구나 알 텐데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 어? 이만한 DJ가 어딨어요? 어? 얼굴 이뻐. 진행 잘해. 어? 웃겨줘.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싸줘. 어? 그리고 문자 오는 거 내가 다 읽어줘. 이런 DJ가 어딨냐. 4351번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인밍아웃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오글거리는데 남편이 오늘이 딱 좋은 것 같다고 등 떠밀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어머나 초음파 사진을 또 보내줬어요. 어머 와 되게 콩알만한 사이즈긴 한데

0: 근데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됐구나. 할아버지가 됐구나. 아, 내가 또 키워줘야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마냥 좋아하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니까요. 자, 저희가 육아용품 저희 두 대에 많은 거 아시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에 두 대 듣고 계신 어버이 계십니까? 우리 어버이들 사연 우대해드릴게요.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쏴드리겠고요. 샵 8000, 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어버이가 아, 자차가 있든 없든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 요거 어떠십니까? 뭐 방송도 타고 효도 선물도 챙기고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아 정말 이분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여행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국민 어버이 국민 어머님 김혜자 선생님 버전으로 갈게요. 어머, 어머, 아니 우리 아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어머, 또 이런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아,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올품 이것만 받으면 돼요. 아, 근데 거기에 곁들여서 롯데 렌터카, 방탄꼭지 에어니플, 멕시칸 알레스 아우토,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뭐 요 정도만 선물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 증권도 받으면 너무 좋겠죠.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그래 이 맛이야. 빙그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뿌리담을 리얼생화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이것만 받아도 제 인생이 눈이 부시게 빛날 것 같아요. 유동 골뱅이 KB 국민은행 어머 이 정도는 받아야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시키나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4: Take that as a sign. I said, girl, you on my side.
5: 바꾸지 내 attitude. 최고의 스트레스 나를 두.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신은주 어버이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버이날 선물 현금 따발로 두둑히 받고 보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네요. 역시 돈은 처방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옛날 NRG 노래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엄마에게 돈은 항상 돈이었었지. 자, 82 메이저의 사인 듣고 올게요.

2506번님, 친정엄마 밥 사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기 때문에 늘 친정엄마 신세만 졌는데 이제 막내까지 어린이집 입소하고 나니까 평화롭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오네요. 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친정엄마 제가 볼 때 첫째도 봐주시고 둘째도 봐주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여유가 없어. 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응? 진짜 엄마가 잘해줬던 거 기억 분명히 이거 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엄마랑 또 싸우겠지만 말이죠. 저처럼. 4713번님 학교 어버이날 숙제가 부모님께 뽀뽀하기라면서 아침에 장승처럼 서서 자 엄마 뽀뽀하시죠 라고 말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아들아 뽀뽀는 네가 엄마한테 해줘야지 라고 말했다가 얼굴 아주 침범벅이 됐습니다. 와 근데 너무 착하다 너무 이쁘다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 인증샷을 찍어오라 그랬나? 뭐 어쨌든 그 학교도 너무 잘했고 우리 아들도 그래 잘 컸다 잘 컸어. 백진아님 자식은 없고 자식 같은 고양이가 있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얘가 할배라서 제가 효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 그럼요.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집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굳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고양이는 약간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 분명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나를 약간 객식구처럼 대할때 그런 눈빛 아시죠?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래오래 사세요. 7734번님 옛날 부곡 하와이가 있던 시절 엄마랑 찍은 사진이 너무 이뻐서 제 폰 배경화면으로 해놨습니다.

있다. 우리 어디든 데리고 다니던 우리 엄마, 이젠 제가 엄마의 개인 콜택시가 됐네요. 부지런히 모시고 다닐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이거다. 그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 옛날 애기 수영복 모자, 꽃 달린 수영복 모자 뭔지 아시죠?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래 기억나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진짜 지금보다도 더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모가 돼보니까 와, 그 에너지들이 다 어디서 나오신 거지? 아, 그 당시엔 엄마 아빠들이 다 젊었구나. 그래, 우리 때는 지금 결혼들을 다 늦게 해가지고 약간 노산들도 많고 그런데,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다 그때 20대 때 결혼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넘길게요. 조민주님, 엄마가 요즘 주식장이 그렇게 좋다며? 라고 하시며 어버이날 선물로 삼땡 주식을 사달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몇 주를 사드려야 되나요? 엄마, 나도 거기 주식 없어. 그냥 이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엄마 버릇 나빠져요.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우리.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아일리세 It's Me.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아니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내용의 부정의 퀴즈쇼. 나 자신을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Hey listen, boys and girls, I'm going to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 누구인? 하하하하하.
1: Hello, my name is Purple. Nice to meet you.
0: Purple.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job?
1: Oh, my job is delivery.
0: Delivery.
1: Yes.
0: Today delivery.

0: 벌이 괜춘?
1: 괜춘 괜춘.
0: Are you no busy?
1: 조금 so busy but 괜춘.
0: 아, 괜춘 괜춘.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이번 주 뭐래? This week. 그 기념일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 염 데이.

0: 비지했겠어요? 응?
1: 아, yesterday very busy.
0: 아, 어떤 택배가 좀 many here 이런 시즌엔?
1: 어, flower.
0: 아, flower.
1: 어, and tree.
0: 어. 오케이. 그럼 플라워 같은 거는 이거 그 딜리버리 할 때 플라워 안 다치게 하려고 더 유 디피컬트 하겠다. 그렇죠?
1: 어. 베리베리 조심.
0: 아, 베리 조심. 아, 오케이. 오케이. 유 고생 매니 고생.
1: 어, 아,
0: 지금
1: 땡큐.
0: 지금 나후부터는 저 즐겨 enjoy time. You okay. and you and me enjoy time.
1: Okay, okay.
0: okay. Yeah. Question. Let's go. 노래 제목입니다. Oops, me.
1: 뭐?
0: Oops, me. Oops, me. Oops, me. It's a singer 장윤정.
1: 어머나?
0: 오, 오케이.
1: 어.
0: 음식 메뉴입니다. Sheep long blood.
1: 양장피.
0: 오케이. 드라마 제목이에요. Again, five sun zero. Again, five sun zero.
1: 다시 오자요?
0: No, no, no, no, no.
1: 또 오네요.
0: 어, 오케이. 자, 속담이에요. Ten finger bite, no seek, finger, don't have. Finger, finger, ten finger.
1: 열 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자식 없다. 어,
0: 아, 아, almost, almost. Almost. 어어. 어.
1: 뭐지?
0: 어, 열 손가락. 어, ten finger bite. No sick finger don't have.
1: 열 손가락 깨버려.
0: 아. 아. 아. 헤이, 고마워.
1: 아.
0: 다 왔는데.
1: 아, 안 아픈 손가락.
0: 다 왔는데.
1: 아.
0: 열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왜 자식이 아픕니까? 내 손가락 내가 깨물었는데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 다 왔는데. 아, 나 진짜. 아, 나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아, 왜냐면 택배 이거 배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만 나눠주시고. 아, 내가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블랙박스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진짜. 아, I'm so sorry, but I can't.
1: It's okay.
0: 아, yeah, bye.
1: Bye.
0: 아. 네. 우리 퍼플 잘했는데 정말 담담하게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아, 일단은 그래도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릴 거고요. 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요게 정답이었죠. 근데 안 아픈 자식이 없다라고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자, 퍼플이 마지막 문제까지 다 말해버리는 바람에 준비된 다른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Today exercise finish. 요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To ep. 정답 보내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퍼플의 신청곡 폴킴의 커피.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6: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2026 삼척가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산나물 채취...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Today only 마우스 박영사.
0: 오케이.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주문해.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안영미보다 유민상을 유민상보다 커피 믹스를 사랑한다는 자칭 기회주의자 올드 미드룸 노주은 여행 작가님 어서 오상.
1: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커피 믹스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0: 아 그렇죠. 네. 정말 커피 믹스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1: 못 먹은 지 꽤 됐겠어요?
0: 저는 꽤 됐죠.
1: 꽤 됐지. 아,
0: 그래서 너무 먹고 싶지.
1: 먹고 싶지.
0: 냄새 맡으면.
1: 이 달달한 거.
0: 사실 저는 예전에 개콘 시절 때부터 믹스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1: 그렇지.
0: 하루에 한 네다섯 잔씩 마시면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1: 그렇지. 그때는 왜냐면 피곤에 쩔고
0: 그렇죠.
1: 밤새야 되고 막 이러니까.
0: 달달한 거. 머리 쓰면 달달한 거 땡기잖아요.
1: 그럼.
0: 아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아기를 위해서.
1: 근데 네, 머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이제 다시 맛보실 수 있는 날이
0: 네.
1: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0: 그러면 있죠. 예, 그러면 예, 있죠. 예. 예. 자, 노 작가님이 새로운 기회를 또 잡으셨더라고요. 기회주의자답게.
1: 그렇습니다.
0: 홍대 클럽은 구경도 안 해본 분이 어디 클럽장이 또 되셨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독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0: 네.
1: 거기 제가 이제 클럽장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0: 네.
1: 근데 그 길어 한 3시간 반씩 해요.
0: 예.
1: 책 읽고 독후감 발표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거예요.
0: 아~
1: 그걸 총 4번 하는데 글렀어요.
0: 왜 왜?
1: 이게 현재 3명 신청하였어요. 그 최소 10명은 모여야지 이게 클럽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0: 아~
1: 첫 모임이 5월 21일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는 지금 며칠 안 남는데 틀렸어.
0: 아 큰일이네 이거.
1: 근데 여기 MBC 저기도에 신혜림 작가도 이거 해요.
0: 예, 예, 예.
1: 거기는 아마 될걸?
0: 아 근데 본인 포함 셋이란 얘기예요?
1: 나 빼고.
0: 빼고?
1: 빼고 적어도

0: 별명은 그래서 진짜 마지막 홍보의 기회잖아요 오늘이.
1: 네네 그럼요.
0: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꿈에 어떤 그리던 일이에요 이런 게.
1: 네네네.
0: 책도 워낙에 많이 읽고 또 음식 이야기를 신나게 해보는 자리인데.
1: 그렇죠.
0: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영미 씨 사인을 제가 갖다 드리거나 안영미 씨 소장품을 내가 하나씩 드릴게요. 뺏어서라도.
1: 아 왜 이래 또 왜 어? 나를 먼저 왜.
0: 안영미 씨가 먹던 저 뭐. 아. 어, 빨대라도 내가 갖다
1: 아니
0: 드릴게요.
1: 이러다가 만약에 또 이렇게 모집이 안 되면 또 내 탓할 거 아니야. 아 안영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0: 파워가 없네.
1: 아 진짜 이러면 아. 어떡합니까? 왜 나를 얹어요?
0: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 본인이 클럽 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0: 그러니까 예전에 클럽도 아. 못 가봐 클럽 장이 되기도 어려워. 나는 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아 네. 이 경복님께서 아이고 실망입니다.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니. 나이트 클럽이라면 가실라 그랬대. 경복님은 아, 오늘이라도 가야죠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0: 이길님은요 네. 작가님 얼굴이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깜놀입니다. 상상하던 몽타주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 금지라고.
1: 예예.
0: 예, 예.
1: 아,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집이 네.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그 전에 성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0: 너무 시일이 촉박해.
1: 5월 20일 전
0: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1: 아, 금방 돼요. 요즘은 시술 금방이에요.
0: 그래요? 어, 하고 금방. 바로 다음 날 활동
1: 다 되지.
0: 그래요?
1: 어, 어떻게 돌려깎기라도 아니면 지방재배치라도
0: 야매 아니야.
1: 뭐라도 해봐요. 뭐라도 노력해야지.
0: 뭐 틀린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1: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죠.
0: 그 내 아. 동생 이름이에요.
1: 뭐라고요?
0: 이즈.
1: 동생분이 노이즈라고요?
0: 아 영어 동생.
1: 아
0: 자. 어 코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 지금, 아, 잠시만 실시간으로 뭐, 지금 예, 예. 그 회원분 세 분도 나가셨대요.
0: 그나마
1: 어떡하냐?
0: 그나마 아, 있는 사람들.
1: 뭐 어떡하냐?
0: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코너는요. 저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1: 예.
0: 오늘의 귀중한 후보 지역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제 2의 고향이죠. 프랑스 파리. 파리.
1: 와.
0: 아, 진짜 오늘 좀 빡히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1: 그래, 요거를 정말 제대로 여행 가이드를 잘해주시면
0: 아, 되지.
1: 요거 바로 홍보
0: 아,
1: 되죠.
0: 제2의 고향이라니까요. 봉주, 오브아, 세봉. 자, 그 다음에는요, 귀신 보러 놀러가는 살목지의 도시 예산이 서바이브, 살아남았고요.
1: 아, 예산 있었네.
0: 있습니다. 여기 지난 4월에 4876님이 추천해주셨던 지역이죠. 세계선 박람회를 앞둔 여수가 다시 돌아와 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댕이 추천 지역이 있는데요.
1: 예.
0: 영미 씨 읽어주십시오.
1: 어딘가요? 6946번님.
0: 네.
1: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게 된다는 환승의 중심 신도림 얘기하고 싶어요.
0: 아.
1: 처음엔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갈아타는 지역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0: 어허.
1: 가보니까 백화점부터 영화관의 맛집까지 생각보다 뭐가 많더라고요.
0: 어허.
1: 신도림에서 누구 기다렸던 추억, 역사, 헤매던 기억 등등등 은근히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추천해봅니다.
0: 있어요?
1: 저는 스트립쇼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아 자우림.
1: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
0: 그렇지, 그렇지. 워낙 그 노래가 유명하니까.
1: 저는 그것밖에는 신도림에 관련된 얘기는 뭐가 없는데.
0: 나도 그 저 신도림역 근처에서 족발 먹은 것밖에 없는데.
1: 아 신도림 족발.
0: 어.
1: 아
0: 진짜. 불족발.
1: 불족발.
0: 어.
1: 그러니까는 이 노중훈 작가님이 의외로 그러니까 파리. 뭐 요런데 해외에는 강하신데
0: 홍콩
1: 어 강하신데 어?
0: 강하죠.
1: 의외로 국내에서 조금 약하다는 거야.
0: 그래서 네. 아 저의 순정한 마음을 모아서 파리를 네. 기대하면서
1: 아 네네네
0: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 돌려 돌림판 오늘은 좀 됐으면 좋겠네.
0: 아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막내 작가는 잡돌이를 당하고 왔어요. 네가 만지면 왜 기계가 저렇게 망가지냐.
1: 그래 너가 잘못이다.
0: 어 그만 나를 불러라.
1: 그래
0: 자 네. 조심스럽게 한번
1: 좀 그만해라.
0: 돌려보겠습니다. 동전 넣었고요. 자 살포시 돌려볼게요. 자 어 나왔어. 바로 나왔습니다. 노란색 공이고요.
1: 네.
0: 자, 과연 빡힌지.
1: 아, 그래. 빡히 나왔습니다.
0: 자, 접혀진 종이를 폈습니다.
1: 오!
0: 여수.
1: 여수 밤바다 나왔습니다.
0: 아, 빡이 안 되네. 빡이 안 되네.
1: 여수.
0: 여수 가본 적은 있어요?
1: 여수. 가본 적 있어요. 가만 나 할 말 있어. 아, 나 에피소드 있어요. 저 에피소드 있어요. 아, 나 요소 나는 뭐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0: 죄송한데 지역만 갈아끼고 네. 같은 남자 아닙니까?
1: 아, 이번에 네? 전 남친이 아니라 네. 제 남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0: 아~
1: 예, 예. 자, 지금부터 여수와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관광지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 출신 연예인부터 영화 드라마의 배경이 된 장소 대환영이고요. 네. 두댕이들의 소소한 추억까지 다 봤습니다.
0: 그렇죠. 자, 근데 아는 게 없다, 추억도 없다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검색 찬스를 이용하시거나 N행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읽어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두 대 대표 고급 선물이죠. 탄소 매트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자, 그럼 당연히 여수 나왔으면 이 노래 응당 들어야겠죠? 예,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와서 저희 얘기 털어볼게요.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왔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
1: 덤벼요.
0: 아, 제가 먼저 덤벼요?
1: 네네네.
0: 아, 예. 아, 저 같은 경우 말이죠. 아, 몇 년 전에는 이야기입니다.
1: 네네.
0: 저희 남편과 함께 그 여수로 놀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기로 했는데.
1: 아, 먼데. 여수 먼데.
0: 멀죠?
1: 서울에서.
0: 렌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저희 네. 남편이 그 당시에 네. 전기 자동차에 꽂힌 거예요.
1: 아하.
0: 전기 자동차를 빌리지.
1: 아하.
0: 심지어 저희 매니저가 차를 빌려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아니다. 전기 자동차다. 네, 네. 저희는 아무 정보도 없었죠. 몰랐어요.
1: 네.
0: 가도 되는 줄 알았어.
1: 네.
0: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서울에서만 몰아야 합니다. 왜냐면 지방으로 갈수록 충전소가 없어.
1: 아니 요즘은 많이 늘긴 했어.
0: 지금은 늘었죠.
1: 지금은
0: 그
1: 늘었어.
0: 당시가 한 5, 6년 전이에요.
1: 아, 그때만 해도.
0: 그러니까 많이 배급되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기름이 또 빨리 아니, 전기가 빨리 닳아.
1: 예.
0: 그러니까 그 큰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가 또 한겨울이었어요. 추우면 왜 배터리 빨리 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전소를 찾으러 가는데 다 충전소가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충전하는데 1시간 걸려요. 충전하고 가는데 또 방전됐어요. 그렇게 13시간 걸렸어요.
1: 13시간?
0: 여수까지. 그래가지고 13시간. 그 또 어떻게 갔냐면 숙소까지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지리산 휴게소에서 멈춘 거예요. 제로가 됐어. 밤 12시야.
1: 그럼 어떻게 해요?
0: 한방눈 내리고 있고
1: 네.
0: 레카차 타고 갔죠.
1: 그 정도면 있던 애정도 방전될 것 같은데. 연애 시절이에요?
0: 아니.
1: 결혼하고 나서?
0: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랑 한 9개월 떨어져 있다가
1: 오랜만에 만났는데
0: 9개월 만에 만나서 우리 여수 가자라고 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 난 거죠. 그러니까
1: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0: 싸울 수가 없죠. 9개월 만에 만났는데
1: 그렇지.
0: 이런 걸로 싸우면 시간 아깝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13시간 동안 담소를 많이 나눴죠. 정말. 근데 또 오는 것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1: 어떻게 했어?
0: 밤새 충전했어요. 밤새 충전해서 잠 못 자고.
1: 네네네.
0: 아, 나 정말. 그래서 제가 여수 하면은 이게 그 차 안에 있던 기억밖에 안 나요.
1: 아,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죠? 대화의 꽃이 실컷 피웠겠네.
0: 그래 맞아요.
1: 예.
0: 아, 저희 남편이 이 얘기는 진짜 방송에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1: 아,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네. 3920님. 와, 드디어 영미 언니 전남친 이야기가 아닌 에피소드를 들어봅니다. 김남훈님은요.
0: 네.
1: 탄소배트 드리겠다고.
0: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 정도면 탄소배트 받아야 돼. 진짜 13시간은 진짜.
1: 김남훈 선생님 월권이에요. 저희가 드리는 것이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진짜, 여러분 제가 예. 그때 그래가지고
1: 네네.
0: 이거 검색해보려고 전기자동차 네. 검색을 했는데 검색도 안 될 때였어요. 그때가.
1: 아, 너무 힘들었겠는데.
0: 정보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진짜 너무 힘들었어.
1: 오래오래 기억은 나겠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렇죠?
0: 예.
1: 저는 뭐 또 먹는 얘기인데
0: 네.
1: 그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여수 돼지국밥 그다음에
0: 네.
1: 할렐루야 호떡 먹은 이야기 했었고
0: 네.
1: 활용신이라고 그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0: 예.
1: 되게 유명해졌어요. 지금 그 짬뽕 짜장면 중에 뭐가 먹고 싶어요?
0: 지금요?
1: 솔직하게.
0: 아, 난 짜장.
1: 짜장.
0: 응.
1: 아, 여긴 짬뽕이 유명한데.
0: 아, 이게 안 맞아. 그래서
1: 안 맞아?
0: 모 작가님이랑 나랑.
1: 얘기는 여기서 끊어야겠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
0: 예. 역시나.
1: 예, 예.
0: 역시나 이행시부터 오고 있는데.
1: 아, 여러분들의 이행시.
0: 아, 심지어 저는 이 얘기를 처음 한다고 했는데 김동현님께서 아니, 이소연님께서 두 번이나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나 어디서 했지?
1: 한 얘기야?
0: 한 얘기를 내가 또 했네.
1: 탄소매트
0: 네.
1: 쳐다보지도 말아요.
0: 아, 내가 그래도 이거 내가 돌려막기 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라디오에서 제가 이거 사연 보낸 건 아니잖아요.
1: 어떤 매트도 안 돼.
0: 안 돼요?
1: 질소매트, 뭐 이산화탄소매트 어떤 매트도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네.
1: 자, 이행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실님인데요. 여수 이행시 갑니다. 여!
0: 여보세요?
1: 수!
0: 수진이?

0: 아, 오늘 날씨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상쾌한데요. 가을은 가을 하늘 같아요. 오늘 공활해요 진짜 하늘이. 1585님 자 여
1: 여행 가기 좋은 도시
0: 수
1: 수원으로 놀러 오세요.
0: 이 정도면 한파 붙잔 얘기죠.
1: 아 좋아요.
0: 네, 수원과 여수 사이
1: 반전 매력 있잖아요. 네, 반전 매력.
0: 1056님 여
1: 여봐라
0: 수
1: 수청을 들라. 대낮부터요. 지금 이 시간부터 2시 48분부터 지금 수청을 들으라고요. 아 낮엔 좀 그런데. 아,
0: 이제
1: 괜찮으시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1056님. 자 장유민님은요. 오 그래요? 오늘 밤에 KTX 타고 딸들과 1박 2일 여수 여행을 갑니다.
1: 와. 오. 잘 들어주시면 도움 되겠네요 진짜.
0: 저희 이 코너가요 어지간한 네. 가이드북 능가합니다.
1: 아이, 그럼요.
0: 집단지성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1: 실제로 저희가 네. 한 얘기했던 장소를 갔다 왔다고 인증해 맞아요. 주신 분들이 많아요.
0: 맞습니다. 예. 어, 잘 됐네.
1: 김도영님 네. 우와 여수 백반집 때문에 여수로 이사 온 지 5년째입니다. 어허. 아내와 리트리버 고양이 두 마리와 같이 살고 있고요. 에헤. 여수에 맛집도 많고 인심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허. 저희는 애견 펜션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놀러 오세요.
0: 어, 그 어디 펜션인지 알아야 놀러 갈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여수 어디 펜션인지 어. 이름 알려주세요.
0: 그럼 소상공인 이제 응원합니다.
1: 그럼요. 서로 윈윈하자고요.
0: 저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여수 서교동에 있는 로타리 식당이라고 그 예전에는 이제 동네 주민들의 백반집이었는데 네. 방송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은 아~ 사람 엄청 많이 지금도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1: 예예.
0: 그런 백반집도 있었고 하여튼 맛있는 데는 많죠 당연히 여수.
1: 네. 그리고 여수 출신이신 배우분들도 많네요.
0: 야!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 예. 9666님 와 저 여수 사람이에요. 염혜란 배우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짱짱 백일섭 종마리 곽진영 개그우먼 김미려.
1: 맞아 미려 언니지.
0: 어 김승혜 씨 여수 출신이에요.
1: 맞아요.
0: 참 고종수 축구 선수도요. 오.
1: 와 맞네. 미려 언니가 맞아 여수 사람이어서 그 갓김치 있잖아요.
0: 어.
1: 미칩니다. 언니가 이거 갓김치 해서 보내주면 이거 미쳐 여수 갓김치.
0: 너 오늘 오전에 김미려 씨랑 방송 같이 하고 왔거든요.
1: 어 왜요?
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일마다.
1: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0: 안 그래 물어봤어 영미 씨. 그 영미 씨랑 되게 친하죠 그랬더니 예. 그게 뭐 별.
1: 미려 언니가 크게 뭐 그랬다고요?
0: 농담이고 진짜
1: 아,
0: 좋아하더라고.
1: 나 진짜
0: 좋아하더라고.
1: 노 작가님.
0: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1: 그러니까.
0: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래 진짜.
1: 괜히 그 너튜브 그 어그로그는 네. 그 가짜 뉴스처럼 예, 예. 그 이런 걸로 쇼츠 만들지 마세요.
0: 예, 예.
1: 뭐 김미려 안영미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크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0: 네, 아 김미려 씨랑 내가 셋서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1: 예.
0: 사람 참 좋아. 아,
1: 정말 진국이에요. 어. 정말 최고예요.
0: 보기 드물 정도로 좋아.
1: 예, 진짜 어.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0: 그래.
1: 저 애기 낳고 나면 한번 또
0: 스페셜 DJ를 한번 불러요.
1: 아, 그럼 되겠다.
0: 되잖아.
1: 예, 예, 예. 아무튼 나중에 애기 낳고 나면 알았어. 같이 한번 술 한잔 찌끄리자고.
0: 그래.
1: 김승혜 씨 그리고 얼마 전에 임신했다고 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0: 축구 잘하잖아.
1: 예, 축구도 잘하고 그 지금 한 17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0: 아,
1: 이 방송을 통해서.
0: 김승혜 씨 남편이 그 개그맨 아니야?
1: 맞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0: 어, 맞아. 맛있는 녀석도 나오고 요즘에 나오고.
1: 맞습니다.
0: 나오는. 맞아.
1: 자, 이렇게 여수와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

0: 그지?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장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골뱅이.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된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여수입니다. 여수. 자, 이행시가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히 소갈띠 또 왔어요.
6: 자, 8918립 이어.
5: 여관에 가면
6: 수
5: 수건이 세 장.
6: 야,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웃긴 걸까? 아, 진짜
5: 왜 애매하게 수건은 또 왜 세 장이야? 네.
6: 뭐 잊으셨겠지만 제가 모텔남이잖아요.
5: 아, 모텔남.
6: 전국에 있는 모텔 다 가보.
5: 그렇죠, 탑모텔. 아.
6: 근데 보통 짝수로 주거든?
5: 그럼.
6: 두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세 장은 뭘까?
5: 아, 세 장은 싸워. 이러면 싸움 난다고.
6: 안 돼, 안 돼. 어. 짝수해야 돼요.
5: 이러면은 발바닥밖에 못 닦아. 이러면 싸움 나지. 자, 여수와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예.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고요. 투바투의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8: 하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노노 아, 혼자 하셨고요.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오늘의 지역은 여수입니다. 여수. 파라나 이사님. 예. 관광버스를 타고 여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차가 막히니까 갑자기 기사님이 여수에 볼 거 없다고 오지 말라고 성을 그냥 막 내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볼 거 많던데.
0: 기사님이 너무 열이 받았던 거야.
1: 왜냐하면 여수가 최남단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멀어 사실은.
0: 멀죠. 네. 한번 막히면 끝장 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힘드셨던 거지.
0: 13시간 얘기했잖아요. 와, 사람 미치거든요. 그 갇혀진 공간 안에서.
1: 아, 그렇다고 해서 기사님이 네. 관광버스 기사님이신데
0: 여기서 볼 거 없으니까 싹 다 내려 지금 싹 다 내려 지금 가 서울로 가. 이렇게 된 거야.
1: 아이, 너무 웃긴다.
0: 아, 2544번님 여수에서 꽃 배달을 합니다. 어허. 어버이날이라서 주문이 많네요. 밖은 바람 부는데 차는 또 더워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그렇겠네. 꽃 배달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0: 대목이죠.
1: 대목인 거지.
0: 완전 대목이죠. 아,
1: 더 많은 분들이 주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여수와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지금 이행시만 오고 있는데 이제 그만 보내. 가 다 가.
1: 여기까지만 네. 네. 수수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여수.
0: 자,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두 대 대표 고급 선물이죠.
1: 탄소매트
0: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 받는 동안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제약.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네, 이번엔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지역 여수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사연 볼게요.
3: 네, 6519님 여수 해산물집 사장님이 오, 장범준 씨가 오면 그날 손님들에게 골든벨을 울린다고 해서 우와. 장범준 씨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장님이 해외여행을 갔대요.
2: 아, 때마침
3: 갔대요.
2: 정말 공교롭다.
3: 아, 그러네. 근데 직원이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본인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우와. 해서 그날 거기 있던 손님들 공짜로 다 먹었는데 사장님 진짜 짱입니다.
2: 와,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3: 와, 그러면 와. 영미 씨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3: 이분이 장범준 씨 팬이니까.
2: 아, 그리고 여수 밤바다를 부르셔가지고 아, 장범준 씨가
3: 지역 상권에
2: 여수에서
3: 공부하시니까.
2: 아주 인기가 많단 말이죠.
3: 그 특정한 게 인기 많은 지역 있지 않아요?
2: 저요?
3: 네.
2: 저는 뭐 이제 의정부.
3: 의정부.
2: 네, 의정부에서 좋지. 좀 인기가 좀 있죠. 네,
3: 의정부 시장의 딸.
2: 킹카였으니까.
3: 네?
2: 의정부 킹카였으니까.
3: 킹카요? 네. 퀸카 아니고?
2: 퀸카.
3: 아, 퀸카. 네,
2: 그래서 의정부 홍보대사도 맡았고 의정부의 얼굴입니다.
3: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2: 아이, 부대찌개죠. 당연히 부대찌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타이거 JK와 윤미래 씨와
3: 그렇죠.
2: 태양 씨와 네. 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3: 아, 모두가 그 키가 비슷해요?
2: 아니. 의정부 홍보대사, 의정부 홍보대사로.
3: 예, 예.
2: 지금 부장님도 화가 났어. 아, 뭘로? 이러고 있어. 아니, 왜요?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 좀 이상한 겁니까?
3: 그 표정이.
2: 어.
3: 네가 윤미래라?
2: 아, 뭐 네가 뭔데? 아니 왜요? 나 참.
3: 나 김부장 좀 그러네.
2: 아, 좀 예, 그렇네.
3: 예. 네네. 1249님 지금 여수에 출장 나왔는데요. 딱 여수 이야기가 나오길래 후다닥 보내봅니다. 여수하면 다들 삼합이랑 게장 많이 드시러 가는데 사실 여수는 선어가 맛있답니다. 여수 놀러 갈 때마다 자주 가는 집 하는 거 추천합니다. 회포마라고 선어도 나오고 삼합도 같이 나와서 한 방에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선어는 그 활어 아니고 좀 숙성시킨 회 시간 두고
2: 아, 선어라고 하고
3: 이쪽 지방 그 여수에는 정말 선어회로 유명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봉산동에 있는 41번 포차라는 그 식당의 어머님이 해주는 그 모듬 선어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그 자연산 홍합이 있어. 네. 섭이라 그래가지고.

0: 그건 내 주먹만 하고도 진짜로요. 그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어도 되는 기가 막힌 것들이 여기 많이 있지.
1: 서로의 You are sunshine 우럭두개도. 네, 타이거 JK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안영미였고요.
0: 진짜 둘째에게 감사해요. 삼촌이 둘째 보고 진짜 제가 참는 거예요. 제 성격에 이런 게 가만 안 두거든 내가.
1: 진짜 지금 빵빵 터진다 지금. 딱동이는 지금 난리 났다 뱃속에서. 예. 웃겨가지고 지금 발로 차고 난리가 났다 지금. 와 씨 엄마 최고. 9748번님 예. 한여름에 운동하다 갈비뼈 골절로 회사에서 3주 휴가를 받았어요.
0: 아이고야.
1: 남자 3명이 이때 아니면 언제 놀러가냐며 갑자기 여수로 놀러를 갔죠.
0: 어허.
1: 펜션에서 직접 캔 조개와 고기 바베큐를 상상하며 갔더니 어라 그 먹이 유유. 심지어 여행 2일차 때부터 차량 에어컨이 안 나오면서 쪄죽는 줄 알았어요.
0: 아이고야.
1: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레일 바이크와 30몇 층 높이의 호텔에서 짚라인도 탔었죠. 다음에 또 놀러가자 친구들아.
0: 아니 근데 갈비뼈가 골절되면 짚라인 어떻게 타요? 못하는데? 되게 아파.
1: 이걸 팩이라고 하는 거 팩이. 열정과 패기. 진짜. 아,
0: 여기 실금만 가도 죽을
1: 저도 갈비뼈 금간 적 있거든요.
0: 아파.
1: 정말 숨도 못 쉬어요.
0: 그래, 엄청 아파.
1: 네, 근데 갔대잖아. 여수를 갔대요.
0: 아, 이건 뭐, 어떤, 무슨, 뭐, 야, 대단하네.
1: 그러니까.
0: 9748님.
1: 갈비뼈 골절됐던 건 맞는 거죠? 나 갑자기 의심되네.
0: 그러니까 좀
1: 지금?
0: 의심이 돼. 왜냐면 레이바이크를 타고 뭐 짚라인을 샀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웬일이니?
1: 아, 나 이거 참.
0: 네. 1457님. 여수하면 사연이 많습니다. 만나게 게장 먹고 나왔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통째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날 여수에 몇 년 만에 대설이 내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을 못했죠. 근데 다음날 또 차가 퍼져서 렉카를 불러야 했고요. 하지만 여수 낭만버스는 완전 짱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그 이상하게 여수가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네요. 전기차, 그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와.
1: 제2의 살목지다. 제2의 살목지야. 어?
0: 그 예산 거예요.
1: 아, 그 예산 거구나.
0: 지금 예산시 공무원이 들으면 그 이발은 싫어합니다.
1: 아니 이걸로 스토리 한번 만들어보자고.
0: 아.
1: 그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0: 희한하네. 공교롭습니다.
1: 레카차를 타게 된다니까.
0: 어허.
1: 자, 새싹입니다. 2562번님. 저 여수 사람인데 가쁜 여수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수 웅천의 인구 커피라고 비엔나 커피 맛집이에요.
0: 어허.
1: 영면이 아가 낳고 여수 와서 믹스 커피 말고 비엔나 커피 마셔주세요. 사실 제가 하는 카페입니다. 만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0: 이게 여러분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송이에요.
1: 그럼요.
0: 본인 셀프 자기가 가게 홍보도.
1: 아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인구 커피 갈게요. 가겠습니다 제가.
0: 근데 이분이 여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일도 자기 직장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카페를. 네. 이런 분은 나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
1: 아 그럼요.
0: 진짜로.
1: 예. 뭔가 믿음이 가.
0: 믿음이 가고 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2562님.
1: 꼭 가보겠습니다.
0: 파이팅 하십시오.
1: 네.
0: 5942님. 여수 토박이입니다. 여수 사람들은 공포의 금토일이라고 해요. 관광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1: 아이고 아이고.
0: 부모님 댁이 여수 밤바다 벽화 골목 해양공원으로 유명한 근처에서 하시는데 절대 주말에는 차가 막혀서 부모님 볼 엄두를 못 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 식사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 저는 이 마음도 이해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 진짜 관광객이 진짜 많이 가는 두드러진 곳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네. 강원도의 뭐 강릉.
1: 강릉 진짜 많죠.
0: 전라남도의 여수.
1: 네.
0: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경주 이런데. 네. 근데 거기 이제 살림집을 두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불편한 경우도 많지.
1: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장범주 씨 때문이다.
0: 그렇지.
1: 여수 밤바다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뭐 그 전까지는 뭐 여수에 뭐 놀러 갈 생각을 했었나 근데 여수 밤바다 다들 그 밤바다 보려고.
0: 그럼 장범주 씨 노래 중에는. 네. 그 지명이 들어간 건 여수 말고는 없나?
1: 없어요.
0: 예를 들면 뭐 안동 골목길 뭐
1: 그 거기 있지. 그거는 이제
0: 경동시장 뭐
1: 그 이제 진성 씨 안동역에서
0: 아 그건 안동역에서 있구나. 뭐 또 하나 없나? 없구나.
1: 그래. 아무튼 이거 그런 바람에 어쨌든 여수가 홍보도 됐지만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가게
0: 그렇지.
1: 됐다.
0: 맞습니다.
1: 예. 네. 아 신나영님께서 여수 가서 이번에 진짜 게장 먹지 말고 다른 거 먹고 오자 하는데 그렇게 결심해놓고는 갈 때만

0: 게장 먹고 안 먹으면 아수 와서 계속 반복한다죠.
1: 네. 근데 저 성함이 신나영 씨네요.
0: 네.
1: 오 신나영.
0: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다. 왜냐면 라디오 통해서 회원 한 명 늘었거든 지금.
1: 아 여러분.
0: 북클럽 네네네네. 회원 한 명이 늘었거든. 네. 기분이 좀 들떴어
1: 지금. 김모모 씨인데요. 네. 감사드리고 그 제가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그 클럽의 이름은 이제 그놈의 맛집이라는 클럽인데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환불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시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철저하게 환불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나영.
0: 제목 자체가 그놈의 맛집 뭡니까?
1: 지긋지긋한 그놈의 맛집 하여튼 간에.
0: 자, 여러분들 중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네. 여수와 관련된 사연 계속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한해 문세연 피처링 추 비행기.

0: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의 비행기 듣고 왔고요. 노종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여수와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네. 사연 볼게요.
1: 9697님 결혼 1주년에 여수로 여행을 갔는데요. 낮에 케이블카도 타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재미있게 놀고 숙소로 돌아왔었죠. 나름 결혼 1주년이니 핫한 밤을 예상했으나 신랑이 레일바이크 타고 허리 아프다며 그대로 코 골고 잠들며 짝이 식었던 추억 아니 기억이라고.
0: 아, 그 레일바이크를 왜 탔냐고. 허드렛니를

0: 낮에 왜 했냐고. 이러면은 힘들지.
1: 그 레일바이크가 은근 힘들걸?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은근 품이 많이 들걸요?
0: 예. 네. 아, 그리고 또 여수가 또 맛집이 많다 보니까 아, 또 맛집 돌아다니고 맛있게 드시고 나면은 그렇지. 또 식권증 오죠.
1: 혈당 스파이크 세게 오죠.
0: 자고 싶죠. 자고만 싶죠.
1: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는군요.
0: 예. 6413번님. 네. 여수하면 웅천 해변공원이죠. 이순신 광장 앞 유명한 김밥집에서 포장해서 해변공원에서 먹으면 바다에서 하는 피크닉입니다. 꼭 가주세요.
1: 그래서 뭐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수가 이제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네. 어지간한 유명한 집들은 다 방송에 아~ 나온 집이에요. 사실은 아마 이 김밥집도 되게 유명해서 아마 나온 집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김밥이 다 똑같은 김밥 아니에요? 왜
1: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후배 중에 김밥 대장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정다현 작가라고. 네. 걔는 몇 년 동안 김밥만 먹고 다 사는 애가 있어요. 걔는 그걸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뭐 크리에이터 1 김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방송 우와. 출연 책 쓰고 김밥 팝업 행사하고 난리예요.
0: 아, 또 요런 또 다른 맛이 있군요. 또.
1: 그럼. 예, 예. 6087님 어버이날 맞이해서 정보 하나 드립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초계변 씨가 임진왜란 중에 5년간 피난하여 살았던 곳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송현마을에 위치한 웅천 자당공원 인근입니다. 당시 정대수 장군의 집을 빌려 약 50여 명의 일가가 머물렀었죠. 이 정도면은 뭐 역사학자신 거죠. 6087님 아, 진짜로. 심용환보다 낫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0: 철민석 씨인 줄 알았어요.
1: 심용환보다도 내가 보기엔 낫다고 봐요. 심용환은 잘 모를 거야 아마 이 정도는.
0: 몰랐어. 예, 예. 심지어 인원수까지 50여 네. 명까지 일일이 네. 셌단 얘기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순신을 아들로 둔 어머니는 그래. 야 이게 상상이 안 된다.
0: 와 어떻게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네. 사람을 아들로. 아 우리 딱동이도 모를 일이에요.
1: 네. 당연하죠.
0: 혹시 모를 일입니다.
1: 그럼요,
0: 진짜.
1: 그럼요. 예. 전 세계를 빛날. 예. 아, 뭐 안 빛나더라도 자체만으로 물론 중요합니다만.
0: 예. 김도영님 네. 아까 그 1주년 신랑을 잠재웠던 레일바이크 아쉽게도 운영 중단됐습니다. 바다 모욕 타기 좋은 곳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남편들 재울 일 없으니까 신혼들 여수로 놀러 오세요.
1: 자 핑계거리 없습니다. 레일바이크 안 해요.
0: 내가 그때 민원들이 많이 들어갔어. 아~ 저기요. 아 죄송한데 저희 남편이 레일바이크 있다가 지금 잠들었거든요. 저기 여보세요. 네, 저희 남편도요. 아니 그쪽도요? 아니 저희 남편도요. 아, 이상하게 레일바이크만 타고 가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잠만 자더라고요. 에이,
1: 이제는 뭐 핑계거리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에이, 없습니다,
0: 그렇게
1: 여러분.
0: 해서 이제 이게 없어졌나 보다.
1: 아, 우리 저 좋은 정보 알려주신 김도영님 네. 감사드리고.
0: 더 이상 남편분들 핑계거리 없습니다.
1: 7766님,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여수에 놀러가서 아이고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우리 차 박은 아저씨는 면허 취소 수준.
0: 어머.
1: 그날 요단강 건널 뻔했지만 아저씨 합의금 덕분에 재수하고 제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와 잘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게 무슨 말? 아 입원했는데 그 병원 간호사랑 썸을 타고 결국 잘 됐다는 얘기야?
0: 그렇죠. 재수도 하고.
1: 이 정도면은. 히치콕의 스릴러 영화 서스펜스를 뛰어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0: 뒤에서 박았던 분은 면허 취소가 됐지만 나는 뭐 나쁘지 않은
1: 야 내가 병원에서 나를 간호해주던 그 간호사와 그렇죠. 잘 됐단 얘기잖아요.
0: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1: 쉽지 않지.
0: 와 진짜 제가 볼 때는 드물어.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던지 아니, 말씀을 정말 잘하는 분이셨던지
1: 아 그렇지
0: 아 진짜
1: 이런 일이 있구나.
0: 0423번님 여수는 돌산이 유명합니다. 특히 네. 그 앞에 미남 크루즈 선상에서 불꽃놀이 해주는데 하늘에서 불꽃이 펑펑 터지면 환상적이에요. 어허. 딸아이가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해서 손으로 잡고 쏘는 폭죽을 사줬는데 애가 그거 쏘는데 옆에서 새우깡 받아먹던 갈매기가 맞아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냥 봉변당한 갈매기 쏘리.
1: 그러니까 새우과자 먹으려던 갈매기 폭죽 맞았네 이거잖아요.
0: 갑자기, 뭐야.
1: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연 보내주셨는데 돌산은 이제 갓김치가 유명하죠. 네, 제일 유명하고 갓김치 좋아해요. 그 특유 알싸한 맛이 있죠.

0: 거기는 방풍나물.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경도라는 섬에는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 갯장어 대침회를 먹는 그 식당이 있어요. 그것도 여름에 많이 먹거든요. 근데 갯장어는 그 뭐야 갯가에서 나는 장어가 아니라 네. 개 이빨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갯장어인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손질해가지고 칼집 내가지고 살짝만 데쳐 먹거든. 그러면 이제 꽃이 피듯이 이렇게 살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간장에다 찍어 먹는 거야. 맛있지.
1: 그러면 그 개 이빨이라는 거는 그 멍멍이 이빨을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진짜.
0: 왜냐면 갯장어의 안쪽 이빨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1: 장어한테 이빨이 그렇게 많다는 건 몰랐네. 자, 8731번님. 4년 만난 전남친 색이 바람핀 아, 난 또 전남친 색이 바람피는 걸 여수 덕분에 잡았네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울리는 알림 별다방 여수 지점에서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했더라고요. 차량 등록이 제 카드와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제 카드로 결제가 된 거였어요. 그 색이는 연차까지 내고 회사 여직원이라 여수를 놀러 갔더라고요. 조상이 도왔지만 기분은 정말 너무너무 더러웠던 애증의 여수입니다.
0: 그럼 결국은 관계가 끝났겠죠?
1: 당연히 끝났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지. 조상이 도왔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0: 그럼 8731님은 여수를 못 가게 되는 걸까? 앞으로도?
1: 아니, 왜? 아니 갈 수 있죠.
0: 그래 이런 세기 때문에
1: 애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애는 있잖아요.
0: 맞아요.
1: 갈 수 있죠.
0: 이런 세기 때문에 여수의 매력을 포기할 일은 전혀 없지. 아이, 그럴, 당연하지.
1: 근데 대단하다. 어떻게 일을 띵까고 어떻게 그 여직원이랑 여수까지 갈 생각을 하냐?
0: 근데
1: 대단하다.
0: 연동이 돼가지고 저기서 배리 올린 거라잖아 지금.
1: 대단해, 대단하다, 바지런하다, 바지런해. 아이고.
0: 자, 오랜만에 새싹 문자인데요. 3936님입니다. 저희는 유명한 게장골목에 있는 건어물 가게인데요. 이름은 여수 바다곡간인데 3대째 운영 중이고 건어물 중도메인이라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여수 오시면 한번 구경 오세요.
1: 예.
0: 와, 근데 3대째를 한다고?
1: 와. 이건 또 믿음 가죠.
0: 믿음 가지.
1: 그럼요, 그럼요.
0: 아, 나 건어물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든지 특히 이제 그런 해산물류도 말리면 식감이 쫄깃쫄깃해지고 네네네. 감칠맛이 올라가거든요. 맛있지.
1: 건어물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0: 아, 뭐 오징어 문어 안 가려요. 사주고 얘기하든가요.
1: 굳이 사드릴 필요가 있나요? 본인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분들 중에도 추첨을 통해 본인 손가락 씹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0: 아, 짭짤하다고? 아, 그래요. 뭐 비슷하겠지.
1: 자, 이분들 중에도 추첨을 통해서 아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탄소매트 받아갈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뽑아볼게요. 동해 피처링 박재범 1의 굿데이.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5: 이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아,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근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여수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 네. 오늘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연은 뭔가요?
5: 아, 저희가 광고 나가면서 네. 회의를 좀 했습니다.
6: 예, 예,
5: 뭐가 제일
6: 예.
5: 웃겼느냐. 일단 소재는 정해졌습니다.
6: 아, 예.
5: 레일바이크죠.
6: 레일바이크. 너무 재밌었어요.
5: 사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6: 예.
5: 그렇죠. 일단 처음에 레일바이크 때문에 벌어진
6: 그렇죠.
5: 해프닝을 보내주신 9697님이 한 분 계시고요.
6: 네.
5: 지금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
6: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 다 오라고 하셨던
5: 업데이트 정보를 알려주신 김도영님이 계세요.
6: 예, 예, 예.
5: 요 두 분께 저희가
6: 네.
5: 대상과 아차상을 나눠드릴 건데
6: 네.
5: 영미 씨가 골라요.
6: 그거는 우리 작가님들이
5: 아 작가님들이
6: 예, 선정하는 걸 왜냐면 저는 알잖아 바지 사장이라서
5: 아 그렇지
6: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5: 아,
6: 그거는 저희 작가님들께서 오케이. 분별을 해주실 거고요.
5: 오케이 오케이.
6: 어쨌거나 저쨌거나 레일바이크에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9697번님 예, 먼저 축하드리도록
5: 준다.
6: 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5: 네.
6: 9697번님 결혼 1주년에 여수로 여행 갔는데 낮에 케이블카 타고 레일바이크 타고 재밌게 놀다가 숙소로 돌아왔죠. 나름 결혼 1주년이니까 핫한 마음을 예상했는데 신랑이 레일바이크 타고 허리 아프다면서 그대로 코골고 잠들며 짜게 식어도 추억 아니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께 탄소 매트 보내드리겠고요.
5: 네네.
6: 아 그리고 레일바이크 중단 소식 알려주신 김도영님께 아차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5: 아 축하드립니다.
6: 예, 예, 예.
5: 아, 3235님이요. 여수 사람입니다. 차 시동 걸자마자 들리는 여수 얘기에 깔깔 웃었습니다. 여수가 이렇게 토크거리까지 된 게 너무 신기하네요. 뿌듯하고.
6: 예, 예.
5: 여러분 저희는 모든 지역을 기다리고 있고
6: 그럼요.
5: 여러분들 추천 지역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6: 7353번님 여수 돌산 진모 축구장 앞에 큰 붕어빵 푸드트럭이 있어요.
5: 어.
6: 진짜 맛있습니다. 일반 붕어빵보다 더 크고 맛있어요. 제가 팔고 있습니다.
5: 좋아 좋아.
6: 좋아요.
5: 아니 저는 괜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 이런 보통 겨울에들 많이 드시잖아요.
6: 네네.
5: 그럼 이분들은 날 따뜻해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이.
6: 뭘 걱정해? 그 안에 또 아이스크림 넣고 그러면 또 더 맛있어지는데.
5: 아,
6: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자체 개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 그렇지, 그렇지,
6: 아니면은
5: 그렇지.
6: 그 안에 또 피자.
5: 네, 그렇죠. 예, 예. 네.
6: 하지만 그 아까 그 한 분 외에는
5: 네네.
6: 더 이상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네. 합니다.
5: 여러분
6: 10분 정도는 차야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5: 여러분 안영미 씨와 관련된 어떤 것도 받기 싫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냉담하실 줄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6: 왜 또 나를 걸고 넘어져요?
5: 아니 안영미 걸 준다는데. 아나 답답하네.
6: 나
5: 답답하네.
6: 아 2978번이 가평 레일바이크는 자동입니다. 가평 와서 타세요. 자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
5: 네네네. 나는 이런 그 자기 지역 그 좋은 의미의 네, 경쟁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네.
6: 네, 그러면 네. 그날은 저기 네. 그치
5: 네.
6: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죠. 아메리카로 보내드릴게요.
5: 보내드려야죠.
6: 자 함께 해보고 네. 싶은 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도시부터 네. 작은 동네 물론이고요. 해외

0: 가리잖아요. 두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화요일에 만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파리를 진짜 한번 제 제2의 고향 하게 되는 시간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0: 진짜 그랬으면
1: 예,
0: 좋겠다.
1: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오버.
0: 오버가 뭐예요?
1: 뭐 see you again 뭐요?
0: See you again. 아, 그렇죠. 어, 오버.
1: 오버.
0: 나부터 오빠. 오버. 오버
1: 말고 오버. 오버.
0: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오버.
0: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Most Orchestra 버전으로 듣는 밤양갱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작가님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오버.
0: 오버. 응?

세상에 할렐루야 다 드디어 찾아 들어오셨네. 여기 두 대 맞아요? 맞아. 아유 앉으라고 앉으라. 아유 내 무릎 위에. 그냥 들으면 돼. 듣기만 하면 돼. 안조 엔조이 안영미랑 그냥 웃어 제껴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개를 못다 해드릴 사연들이 많습니다. 박정원님, 저도 3년 전에 장모님과 와이프와 처음 가봤는데 여수 밤바다의 어두운 귀로 듣는 감성이 아니라 네온사인 덕에 화려하고 한려해상의 수려한 모습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 같네요. 아,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또 있었네요. 가본 분들만 아는 거야, 그쵸? 4548번님, 여기는 인천인데 방송에서 가게 이름 홍보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여수 이야기하면서 상호 이름도 소개해 주시길래 용기 내봅니다. 인천에 오시면 논현동에 숙성부심 들러서 숙성고기 드시고 시원한 매실차도 한잔하고 가세요. 영미씨도 한번 오시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숙성고기 좋아하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 모시고

주시고 한번 가야겠네요. 인천. 네. 논현 인천 논현동. 아, 두대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중소 가게분들 남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윈윈하자고요. 뭐 언젠간 대기업 이길 날 와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부르르. 2558번님. 취업 준비 중입니다. 뭐 백수란 얘기죠.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요. 실상은 너무 불안해서 커피 한 잔도 덜덜덜덜 떨며 마셔도 되나. 뭘 해도 속이 꽉 막힌 듯 불안하네요. 역시 일하는 게 최고양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어딜 못 가고 막상 이렇게 쉬는 기간에는 또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아, 전 그래도 불안하더라도 이 시간을 조금 그래도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진짜 여수 밤바다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0606번님 내가 바로 어버이로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남편이랑 둘이 캠핑 왔습니다. 남편이 만든 연어 숙성회에 낮술 때리는 중이에요. 부러우시죠? 예, 부럽네요. 부러워.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부럽다. 너무너무너무 부럽다. 와, 이 대낮에 맥주 한 캔 딱 해가지고 이제 심지어 애들도 없어. 남편이랑 같이 둘이. 야, 요런 거 잘 맞는 것도 요것도 진짜 천운인데 그쵸? 박하연님, 아니 다음 주에 두대 보라 스케줄에 장항준 감독님 이름이 있던데 대박 진짜예요? 천만 감독, 장 감독님?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 저도 몰랐는데 진짜로 다음 주에요? 저는 그렇게 막 확 반갑진 않는데 저는 박지훈 씨가 왔으면 좋겠지. 장 감독님은 어차피 우리 회사 식구라서 뭐 언제고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아 참. 아이도 뭐 오신다고 하니까 뭐 그 반겨는 드려야지. 예,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영화 뒷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자고요. 또 혹시 알아요? 박지훈 씨가 또 응원하러 와줄지.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love.

0: 8177님입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그리고 소란의 딜리버리 듣고 오셨고요. 0318번님. 두 대가 중소기업이면 어느 방송이 대기업이죠? 두 대가 방송계 하이닉땡이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쵸. 저희도 뭐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웃음 만큼은 정말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숫자로 따지자면 청취, 우린 숫자에 또 약하잖아요. 또 숫자로 따지자면 조금 그렇다. 하지만 언제고 올라갈 것이다. 희망을 갖고요. 3833번님, 제천 사시는 어머님과 정선에서 곤드레 밥으로 점심 먹고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드라이브 겸 문경세제 가고 있습니다. 전 59, 어머니는 79, 딸은 35. 새 모녀 봄바람 맞으며 어버이날 보냅니다. 아이고, 너무 좋겠다. 정말 3대가 함께 지금 여행 가고 계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중이신 거예요? 아, 그거 자체가 너무 부럽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겠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투데이 엑서사이즈 피니쉬 투액피 오늘의 운동 완료 오운환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1372번님, 5054번님, 이보람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825번님, 용인에 사는 37살 혜진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마음이 조금 울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차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챙겨주시고 이뻐해주신 우리 풍선 언니들 차장님 항상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하다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어딜 가든 새로운 시작 저희가 응원해드리겠다는 마음에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이별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한인지아님 아 오늘 혜진씨가 마지막 날이라네요. 아 우리 광고주님들 아 광고주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쉐보레님 오뚜기카레님 여기 오세요. 예 마지막이니까 인사해주시고요.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주님 슬림웨이 다이어트님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님 한국세무사회님 어서 들어오세요. 혜진씨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같이 인사해주자고요. 브람스 안마의자님, IS동서,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주식회사 본컴퍼니님,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님, 이카운트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님 다들 오셔서 우리 혜진씨 새로운 시작 응원해 줍시다. 예, 우린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또 만날 거예요. 4548번님 안영미씨 좀 전에 방송 탄 인천의 숙성부심 가게입니다. 방송 타신지 예약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정말. 뭐 물론 저희 방송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또 제 면도 좀 서네요. 자 지금 015B 이젠 안녕 깔리고 있죠? 계속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0: 초청 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죠. 가까운 관계니까 편하니까 라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린 자라면서 표현에는 서툴러지고 마음은 점점 속으로만 접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접어뒀던 그 마음 여전히 처음과 다르지 않죠. 오늘은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 느껴졌던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잖아요. 마음속에 숨겨뒀던 따뜻한 진심을 잠시 용기를 내어 꺼내 보자고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어버이날 첫 곡은 오늘 첫 곡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결과 나훈아의 홍시로 우리 엄마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당신 엄마 장모님도 생각나요. 아버지들 또 섭섭하실까? 첫 곡은 이제 엄마를 외치는 노래였지만 엄마 이퀄을 아빠 함께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죠. 그쵸? 소중해 소중해 메이비님. 하니하니님, 나도 어버이인데 우리 두 아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네요. 왜 조용할까? 아직 뭐 시간이 많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오늘 그 마음속에 접어뒀던 한편에 접어뒀던 그 진심을 좀 꺼내보자. 개구쟁이 양마님께서 꺼내야죠. 지갑에서 통장에서 꺼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께서. 반대로 부모님이신 우리 오바리들은 어떤 선물을 아이들에게 이제 받으셨을 때 가장 기쁘셨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이들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잠자리님, 와, 아마 이제 10일이 월급날이신 분들, 오늘 월급이 들어온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불금도 좋은데 월급날입니다. 리디 달려야겠죠 하셨는데, 어버이날 딱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다는 건, 왜? 효도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잠자리님? 아,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바리들은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인지, 지금 뭐 문자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오발에 대한 애정은 진짜, 와, 이렇게 애정 표현을 우리가 할수 있으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할수 있으면, 가정의 불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이제 가까운 사람들, 혹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살갑게 표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 모른다. 알잖아, 왜. 라는 이제 뭔가 이 주어가 빠져있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 문장.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못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서로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 한번 꺼내 보자고요. 별 말씀을요, 서울 강원 오바리님. 예, 금요일 또 이렇게 생방송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낙화님께서 마음속에서 고마운 감정만 쏙 꺼내서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 라고. 맞아요. 그 수고하심에 그리고 한없는 그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2시간 함께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 아이들, 이제 어린 친구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일찌감치 여러 사연들을 주셨는데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 사연, 어버이날의 풍경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또 듣고 싶으신 노래들 남겨주세요. 문자창 열어두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시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푹 들어갔나요, 지기님? 청해주신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임나 라무흐, 사랑의 창가 띄어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 어버이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자녀분들의 어버이를 향한 마음을 담은 사연들도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 1889번님 오셨어요. 우리 집 애는 이제 막 7개월에 접어들었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밤에 잠만 잘 자줬으면 해요. 아직 이제 우리 7개월 아가가 엄마 아빠의 어떤 그 크나큰 존재를 아직은 좀 인지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다. 일단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커주기를 서로 바라며 숙면을 취하길 저도 같이 기원할게요. 3179번님 리디, 우리 초등학생 딸은 꽃을 좋아해요. 기념일엔 모아뒀던 용돈으로 항상 꽃을 사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식사하기로 했어요. 저희보다 더 바쁘시답니다.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다. 잘 맞춰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 신경을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예, 잘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일찌감치 사연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3991번 이런 건 또 자랑해야죠. 리디 저 자랑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 오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어린이날 아이가 엄마는 어버이날에 뭐 받고 싶어? 라고 해서 흘러가는 말로 엄마는 용돈 받고 싶어? 했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큰애가 엄마 용돈 하면서 주더라고요. 둘째도 자기 용돈 주머니에서 용돈 주머니 꼬깃꼬깃 꺼내주고요. 아우 기분이 묘하면서 좋더라고요. 큰애가 어린이날 못 먹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일 끝나면 케이크 하나 사서 가려고 합니다 하시며 아, 이 어떤 그 되게 뭐랄까 기특한 그런 마음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 우리 친구도 근데 용돈을 꽤 많이 모았네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님께서는 리디 세상의 모든 엄빠에게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모두들 용기 있고 감사하다고 말이죠. 나도 대한민국의 멋진 어버이가 될 터이니 다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좋은 어른이 돼보자고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사랑을 서로 전하는 그런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베이비님 멋진 어버이가 예, 돼주십시오. 느티나무님은 어버이날 어제는 시어머니와 족발에 막걸리 드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친정엄마랑 저녁 식사하려고 제천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낀 세대인 저는 셀프로 챙기는 어버이날 노래 선물로 위안을 받아보고 싶어요. 폴킴의 노래와 함께 네.

모두 행복한 날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요즘 또 그 막 많은 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극소수의 MZ 부모들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을 많이 한대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에게 주는 어버이날 선물 셀프로 많이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승환 노래 준비했거든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2980번님 신청곡 듣고 옵니다.

4639번님 오셨습니다. 어버이날이 아들 생일이에요. 매년 주기만 했는데 이젠 저도 좀 받고 싶네요. 언제쯤 우리 아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걸 자각하게 될까요? 아들 듣고 있나? 아, 몇 살인가요 우리 친구? 사루비아님은 어머님을 뵈러 가셨군요. 안동이시죠 아마 본가가. 저희 어머님 사진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분홍색 카네이션을 또 이렇게 예쁘게 달아드리셨군요. 근데 오늘 어머님이 알고 계셨는지 뭔가 이렇게 다 꽃무늬로 예, 색깔을 맞춰서 우리 아드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건강하게 예, 아, 건강하게 우리 자녀분들 네, 사랑을 듬뿍 받으시며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밤카스테라님은 아 우리 둘째가 어제 용돈으로 사온 깜짝 선물이에요. 카네이션 사진을 같이 주시며 스윗가이로 잘 키워볼게요. 맞아요. 이 성장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윗한 남자가 되느냐 무뚝뚝한 남자가 되느냐 밤카스테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핑크토끼님 오셨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들이 아침에 톡을 남겼어요. 어버이날이네 하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 손 내 산 꽃을 살까 봐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내 돈 내 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리리 아빠님께서는 저는 부모 입장에서 딸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얼굴 보는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리리 아빠님 자녀분들은 지금 몇 학년인가요? 이게 또 그 이제 자녀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바라시는 이런 선물들이 또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우드로님은 반면에 이제 지난해 우리 따님께 그 이모 마음대로 주는 요리사 마음대로 주는 비싼 요리 있잖아요. 그거 얻어먹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셨다고.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뭐랄까 막 거창하지 않아도 그냥 아빠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해드리는 순간이 부모님께는 가장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스위스로 사랑해 듣고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독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I'm flying 아 진짜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짝망님이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발 식구들 뱃속에 반짝이가 두 돌을 지나 세 살이 돼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인간 카네이션이 돼서 왔답니다. 사진 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네, 표정부터 그냥 뭘 이렇게 갖다 붙여놔도

참 귀엽죠, 애들은. 너무 귀여워서 자랑해봐요. 제가 임신했던 기간, 출산, 휴직 다 함께 해주시는 로발분들 모두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세요 하시며 오랜만에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반짝맘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우리 반짝이와 행복한 마트 데이트 하십시오. 이렇게만 예쁘게만 참 계속 커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내돈내산 선물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연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뒷번호가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빠인가, 이렇게 좀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만큼 닉네임 없이 뒷번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10번님, 예, 1410번을 쓰신 우리 청취자분. 어버이날이 뭐죠? 저는 어제 꽃 대신에 화분 하나 샀어요. 물론, 내돈내산. 어버이날. 따위 이렇게 자주 섞인 문자를 주셨는데 1410번을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빠인가? 1410번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9079번님도 그냥 필요했어요. 양말 6켤레 복지몰에서 주문했습니다. 어버이날 뭐 셀프 선물이라 치죠. 쩝 왔습니다. 쩝. 예, 쩝까지 왔고요. 예, 뒷번호 9079번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 우리 아빠인가? 우리 엄마인가? 예,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새싹베이비님께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용돈 송금해드리고 해드렸는데 그래 잘 쓸게 라는 답장을 해주시니 조금 좋습니다. 우리 둥이들 난 용돈은 필요 없고 살치살이 먹고 싶구나. 뭐 꼭 사달란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나네. 이제 아빠 말투 생각이 나네. 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매가 둘이 같이 있으니까 힘을 모으면 두 배. 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싹 베이비님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낙화님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저 여고 시절에 인신매매가 막 이렇게 그 뉴스에 자주 나오면서 막 흉흉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매일 일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도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항상 아빠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 참 피곤하셨을 텐데 매일 마중 나와주신 아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도 좋지만 아빠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 참 희한하게 뭔가 유독 이 엄마라는 단어에 우리는 울컥울컥하는데 아빠 진짜 예, 챙겨드려야 됩니다. 아빠 서운하다. 예, 진짜 그래요. 저도 그 항상 예, 뭐 이렇게 나오셔 괜찮은데 하지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거죠. 아, 낙화님 이렇게 또 사랑을 듬뿍 받고 잘하셔서 네, 또 자녀분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은 남매분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K님 오셨어요. 어버이날 기념 오늘 파티가 있다고 하시네요. 오늘 졸업사진 찍으려고 급 다이어트 들어갔던 우리 딸내미 서울에서 오는 아들 같은 조카 가을이와 함께 모두를 위한 야식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급 다이어트 이제 오늘 사진 찍었으니까 오늘 치팅데이 가고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우리 가을이가 또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메뉴는 숯불 닭발 와 순대 야채 곱창 볶음 메뉴에서 끝났네요. 레드벨벳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우 신나는데요.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 띄워드렸습니다. 3541번님 문자 주셨는데 와, 전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없어? 라고 하니 우리 4학년 아들 방귀를 먹였어요. 다들 부럽네요. 내년부터 어린이날 선물 없다 라고. 4학년인데 아직도 방귀를 예, 엄마와 주고받는 사이인가요? 아, 우리 친구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3541번님 아들들은 조금 이제 예, 늦게 철든다고 하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대신 선물 보내 방귀 말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541번님 주소 성함 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똑같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 없다면 너무 똑같잖아요. 예, 우리는 어른답게 예, 넓은 아량으로 내년 어린이날에도 우리 5학년 된 우리 아드님 방귀 말고 좋은 선물 드리자 전해주자고요. 아, 좀 약간 충격적인 사연이어서 네. 3541번님 주소 성함 주시고요. 네, 오늘 방귀는 잊으십시오. 아, 철수랑 순이랑이 오셨어요. 아니 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카들이 다 같은 그 어린이집을 다닌대요. 그래서 가족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오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재밌다. 그 키우시는 고양이 이름이 철수랑 예, 순이인데 잘 안기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얘네가 마음과 몸에 상처를 남기고 화를 내며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또 밀어내려고 해서 어버이날인데 라고 했더니 두 녀석 다 알고 있는 건지 안 밀어내더라고요. 한참 안고 있다가 기분 좋게 출근했답니다. 알고 좀 애매하다. 진짜 알고 있었을지 지쳤는지 그래 알았어. 오늘은 좀 앵겨줄게. 약간 이런 느낌. 철수랑 순이랑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성함 주시고 오늘 그 우리 철수와 순이 그 감촉을 우리 오래오래 기억해야겠죠. 언제 또 만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주소 네, 주십시오. 아 지금 방귀에 난리 났습니다. 3541번님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방귀 사연 참 좋아해요 우리는. 예, 밤새 안녕님 오셨는데 저는 지우한테도 못 받은 카네이션과 감사의 편지를 저희 학원에 강사로 계시다가 원장님으로 쭉쭉 뻗어나가신 원장님께 받았습니다. 이 맛에 일하는 거죠 하시며 어버이날 진짜 제2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이 마음이군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사회에서 만나게 된 뭐 사수나 진짜 뭔가 진짜 마음 깊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선배분들께는 어버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 이렇게 또 마음을 표하는 것도 참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밤새 안녕님, 예. 지우에게 받으신 오늘 약간의 서운함, 우리 카네이션으로 다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신입생이란 노래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 곡은 어제 우리 아치님께서 밤늦게 청해 주신 노래예요. TV를 보시다가 어젯밤에 TV를 보시다가 캐나다에서 온 가족들이 강릉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대요. 근데 강릉역까지 KTX로 와서 렌터카로 이제 여행을 하는. 근데 그 방송 속에서 이제 현지 방송을 들어보자 해서 라디오를 틀어서 혹시나 MBC 강원영동이 나올까 했는데 아쉽게도 MBC 프로그램이었는데 왜 다른 방송을 들었을까요? 어쨌든 예. 뭔가 비록 MBC 강원영동은 아니었지만 강릉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TV에 강릉 나오면 반가운 건 모든 오바리들의 다 같은 마음이겠죠? 하시며 청해 주신 노래. 아마 그 배경에 흘렀던 노래 같아요. 네. 자전거 탄 풍경 신입생 듣고 옵니다. 아치님 감사해요. 네,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타코가 생각나네요. 타코 먹고 싶다. 노마드님 오셨어요. 노래 아주 경쾌하죠, 감세한 형님. 와, 오늘 우리 어머님은 오늘 문자는 안 주셨는데 어제 문자를 주셨어요. 0020번님. 0423번님의 아드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번호 0423인데요. 엄마가 맨날 라디오 들어서 보내봅니다.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이젠 짜증 많이 안 낼게요. 엄마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우리 0020번님 혹시 몇 학년이세요,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어제 어릴 적 사진을 주셨어요. 어릴 적 우리 0020번님의 사진을 주시며

0: 어휴 뭐 이런 문자를 짧게 주셨었거든요. 자축의 의미로 맛있는 거 오늘 드신다고 했는데 오늘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좀 참 궁금합니다. 네, 0020번님 오늘 이 문자 그대로 어머님께 바로 발송해 드려보자고요. 0020번님 그리고 0423번님께서 오늘 지금 아직 문자가 없으셔서 어디에 계신지 소식은 알 수 없으나 꼭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 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하미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오늘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담긴 이야기들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동이동이님, 둘째 언니에게 카네이션과 빵을 사들고 찾아다녀왔습니다. 자꾸만 여기저기 아픈 언니가 조금은 걱정이에요. 언니가 벌써 친정엄마 돌아가신 나이가 돼갑니다. 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해요 하시며 문자 주셨고, 여우의 여신님께서도 어머님께서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최근에 그 모시고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작은 언니랑 이제 통화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조금 증세가 이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니까 뭔가 가슴이 휑해집니다. 조금은 슬픈 어버이날이에요 라는 이야기 또 같이 주셨고, 원주 해피트리님도 찾아주셨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일찍이 멀리 가신 두 분이 더욱 그립곤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분 남으신 우리 시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끝자락에 저희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억지를 부려봅니다 하시며 어머님께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염려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부 끝곡은 원주의 피트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루시아 소중한 사람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열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4: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7: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이프 오늘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신나셨나요, 잠자리님? 오늘 월급날이라고 하셨죠? 두 배, 세 배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 여름에님. 저도 잊지 않고 있죠. 리디, 6월 자격증 공부 끝날 때까지는 드문드문 출석해도 잊지 마요. 나 오발 바라기인 거 알죠? 무슨 공부 하신다 그랬었죠, 그때? 당연하죠. 예, 어떻게 있습니까, 여름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예, 아니, 부담스러우시겠지? 예, 늘 저는 여기 있으니까, 예, 틈 나실 때, 잠깐 이제 휴식이 필요하실 때, 문자 딱 남겨주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오늘 3부, 4부 순서 우리 우열 씨와 함께합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함께해 주시고 우열 씨에게도 또 같은 이야기, 응원의 말씀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1: 크림이야.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피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오늘은 보는 맛, 듣는 맛, 떠나는 맛 다 챙겨드립니다. 한 주간 핫했던 연예 문화 소식부터 주말에 놀러가면 좋을 나들이 장소까지 여러분의 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핫한 소식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홍우열의 핫핫핫 출발합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열 씨.
0: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힘차게 또 출발해 주셨어요.
0: 예예.
1: 아니, 오늘 베이비핑크 셔츠를 입고 왔는데 너무 색깔이 잘 어울린다.
0: 아,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오바리 분들께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다.
1: 셀카 찍어 올려요.
0: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인별그램으로 다 네. 연결되어 있잖아요.
1: 여우 여신님께서도 내적 친밀감이 엄청 생겼다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눈 감사합니다. 빠지게 기다리셨답니다. 홍월 핫핫하. 네. 사로비아님께서도 와, 흥도 살리고 기분도 살리고 금요일의 남자 홍월 씨 오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0: 금요일의 남자 좋은데요. 네. 좋은 키워드 금남.
1: 금남 좋아요.
0: 좋습니다.
1: 금지된 남자 아니고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0: 네. 더 갖고 싶게 그죠? 네. 금지된 남자였으면 좋겠다. 네,
1: 갖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자, 갖고 싶은 그래요. 금요일의 남자 우열 씨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 홍우열의 핫핫핫. 우리 우열 씨 요즘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번 주?
0: 아, 이번 주에 저 재밌었던 게 처음으로 직관을 다녀왔어요. KBO 야구.
1: 오.
0: 아, 너무 좋았어요. 저 두산 팬 하려고요.
1: 아, 가보니 두산이었어요?
0: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좀 주위에 두산 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고 그 응원가들이 몇 개 제 머릿속에 있어요. 두산의 안방마님 양이지만 이렇게 조수행 조수행. 사실 야구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캐치한 응원가들이 몇 개 머릿속에 있어서 이번에 제가 야구 또 시즌도 개막을 했고 해서 너무 가보고 싶은데 골수 팬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예매를 어렵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1: 어떠셨어요?
0: 졌어요.
1: 아,
0: 졌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사실 뭐 경기를 거의 안 보고 거의 먹기만 해가지고 그 두산 팬들이요, 먹산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경기가 이기든 지든 먹기만 한다고. 완전 저였어요.
1: 네. 대표적인 맞아요. 모습을 또 네. 보고 보여주시고
0: 맞아요.
1: 오셨구나.
0: 근데 또 제가 응원석, 그 오렌지석에 앉아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격이 너무 짧아서 조금 일어났다가 또 금방 앉더라고요. 그래서
1: 저런.
0: 먹는 시간이 더 길었다. 잘 먹고 왔다.
1: 공격이 짧아서.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지금 15년째 두산 베어스 먹산 베어스입니다.
0: 다도미님 반갑습니다.
1: 세상에나. 이 다도미님 되게 약간 극아이신데 두산 베어스 팀이라는 말씀에
0: 역시 야구를 또 띄우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속속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 세상에 하나 팬분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하나 응원 부탁한다. 1940번님. 오,
0: 좋아요. 잘 몰라요. 그 저희 아마
1: 솔직하다.
0: 경기가 화수목 LG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1: 솔직하다.
0: 수요일은 졌고 목요일은 이겼더라고요.
1: 1940원이 제가 한화 팬분 이렇게 탐색해서 같이 응원 또 남겨드릴게요. 여우의 여신님께서 우열님 먹관 정말 부러웠어요. 사진 보니까 진짜 맛있는 것만 드시던데요.
0: 아, 유명하다는 건 다 먹고 왔죠.
1: 뭐가 있어요 유명한 거?
0: 삼겹살이랑 김치말이국수 세트가 있어요. 그걸로 일단
1: 끝났다,
0: 시작을 하고
1: 진짜.
0: 네. 그리고 맥주 당연히 먹었고 그 다음에 먹었던 게 보땡만두. 네, 이건 또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저 수원 살잖아요. 수원 저희 남문에 유명한 만두집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잠실 종합야구경기장에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저는 사실 그 쫄면과 군만두는 어렸을 때부터 늘 먹던 건데 그게 지금 잠실 종합야구경기장에 또 유명한 먹거리로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먹었습니다.
1: 다 챙기고 오셨네.
0: 다 챙겼죠.
1: 예, 거의 뭐 한 시간에 한 메뉴씩은 다 클리어하고.
0: 맞아요. 근데 약간 부채감이 들더라고요. 응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졌나? 그러니까 너무
1: 다음에 또 가야
0: 했나?
1: 되겠다.
0: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가야겠습니다.
1: 아, 메이비님께서 이제 리디는 쌍둥이 팬일 텐데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정도에서 이제 야구 얘기 마무리하고 예,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0: 좋습니다. 자, 전주 국제 영화제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4월 29일부터 열흘간 펼쳐졌거든요. 이 전주 국제 영화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요. 올해로 무려 27회를 맞았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영화의 거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영화관들에서 원하는 영화를 예매를 할 수 있고 가서 즐기는 방식입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리디도?
1: 네,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도
0: 전주국제영화제는 가보셨어요?
1: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0: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영화제가 17개가 있대요. 네, 많죠. 그러니까 유명한 게 이제 당연히 서울 독립영화제, 또 부산 국제영화제 등 많은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 3대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동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 독립영화제

0: 영화 예술 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화제라고 부르는데요. 특이한 게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서울 독립영화제나 부산 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인 경쟁 영화제거든요. 황금 종려상, 황금 사자상 같은 상으로도 유명한 칸 영화제, 또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이런 영화제들도 모두 경쟁 영화제입니다. 근데 전주 국제 영화제는요. 경쟁보다는 새로운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발견하고 소개하는 또 관객과 제작자가 대화를 나누는 이 큐레이션에 좀 무게를 둔 영화제입니다.
1: 네, 이제 부분 경쟁 영화제라고 이제 해주셨잖아요.
0: 예. 그래서 부분 경쟁 제도를 도입한 게 일부 부문에서만 시상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세 부문이 크게 있는데요. 국제 경쟁 부문. 자, 여기에 대상은 외국 감독이어야 되고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 중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이 심사 대상입니다.
1: 까다롭다 조건이. 네.
0: 그죠? 외국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 중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경쟁 부문이 거든요. 장르는 상관없어요. 한국 감독이면 되고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단편 경쟁 부문. 똑같이 동일한 조건인데 이제 장편이 아니라 단편인 거죠. 그래서 작품 수 제한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초기 작품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경쟁 부문 시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 맞아요. 이 전주국제영화제 자체가 그런 신진 감독들을 발굴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작품들이 좀 상을 받았나 봤더니요. 네. 국제 경쟁 부문에서 아르헨티나 작품 서서히 사라지는 밤이라는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1: 네. 그럼 뒤에 이제 한국 경쟁 단편 경쟁도 소개해 주실까요?
0: 이선현 감독의 흘려보낸 여름이 한국 경쟁 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한국 단편 경쟁 대상은 태지원 감독의 터치투기 받았습니다.
1: 우리 수상작들 사이에서도 뭔가 어떤 특징,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0: 이번에 수상된 작품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이 54개국 237편의 출품작 중에서 19편이 총 수상을 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상들만 몇 개 소개를 드린 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공간과 흔들리는 가족, 그리고 관계의 균열 같은 이런 현실의 단면을 좀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들이 수상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 그 아까 우리나라에 17개 영화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뭐 서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주신 전주국제영화제 대표 이제 3대 영화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있는 우리 강원 영동의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놓치시면 안 된다. 한번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0: 좋아요.
1: 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사라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완전히 수원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서울에도 대한극장, 그렇죠? 서울극장. 혹시 옛날에 극장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강릉에는 이제 사라진 극장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릉에는 독립영화관이 또 따로 있어서 그래도 단관 영화관이지만 많은 어떤 영화 팬분들께서 찾아주신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옛날에는 또 핸드폰이 없으니까 극장에서 만나고 그랬다고. 아니에요? 너무 리디는 그때
1: 저도
0: 아니에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0: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너무 영화에서만 그 극장 앞에서 보자 이렇게.
1: 그렇죠.
0: 그랬던 때가 또 있다고.
1: 또 있었다. 예. 이 전주 시네마, 전주 국제 영화제에만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0: 아 맞습니다. 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고 이게 전주 국제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거든요. 영화를 단순히 상영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국내외 저예산 장편 영화를 독립 영화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정된 작품은 투자를 해서 다음 년 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유통 배급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아까 경쟁 부문에서도 이렇게 초창기 작품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0: 맞아요.
1: 어떤 신진 감독 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확실히 상업영화 중심의 일반 극장가에서는 좀 보기 힘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또 실험영화 이런 신진감독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오늘로 폐막을 한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가요계로 좀 가볼까요?
0: 네. 자 로이킴. 가수 로이킴이 드디어 리메이크 앨범 다시 불러봄을 발매하는데요. 네. 오는 20일 오후 6시에 전곡 6곡을 모두 공개합니다. 자, 아직 곡이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닌데 그 전에 이 수록곡 앵콜

0: 요청 금지와 25, 21의 뮤직비디오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그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또 따로 첨부를 했는데 네. 포스터를 보면요. 너무 예뻐요. 먼저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이 노래의 포스터입니다. 푸르른 녹음을 배경으로 로이킴이 헤드폰을 착용한 채 음악에 몰입한 이 모습이 담겼습니다.
1: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0: 아, 완전 진짜요. 이거 출력해가지고 네. 집에 걸어놓고 싶다. 네. 네. 로이킴이 사실 잘생겼지만 또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재해석을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수록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입니다. 이 노래는요. 2007년 나온 노래거든요.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이번 리메이크 앨범 다시 불러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시대의 명곡들을 로이킴 자신만의 색으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들도 다 옛날 명곡들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지금 뮤직비디오 포스터로 공개된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 원곡의 앵콜 요청 금지. 네. 네,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은 하나 더 공개가 됐죠, 지금?
0: 맞습니다. 25, 21. 이 뮤직비디오 포스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인화된 필름을 바라보는 로이킴의 성숙한 모습. 이게 지나간 시간을 되짚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기보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로이킴이 인터뷰에서 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매력이 더욱 깊어진 앵콜 요청 금지와 또 25, 21의 뮤직비디오 작업을 진행하면서요. 웃음기 빼고 진짜 이 곡이 지닌 감성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들을 작업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분과 감정을 팬 여러분과 오롯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태양의 후배님이랑 지금 쿤팡님께서 같은 말씀 주셨는데 몇 기야? 해병대 몇 기야 이거?
0: 네. 로이킴이 또 대한민국 육군 이제 해병대를 또 간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콘서트 때마다 팬들이 먼저 몇 기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또 이걸 잘 받아줘요.
1: 네, 맞아요. 네. 그 영상들이 또 되게 많이 쏟아지고 착해요. 있죠.
0: 그러니까요. 네.
1: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총 6곡이 수록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4곡은 어떤 게 있어요?
0: 자, 그리고 다음 곡은 스마일 보이 이승기 노래입니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버블이 준 것뿐이야. 이거는 자동 재생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노래가 김현철의 왜 그래거든요. 저 근데 이 노래는 저랑 동갑이에요. 네, 95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가 싶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였지? 도대체 왜?
1: 맞아요. 네.
0: 네. 다 명곡들이라고는 하는데 네. 완전히 또 제 또 나이대는 아니라서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2호 공감. 네. 이 노래 아세요?
1: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0: 진짜 저는
1: 네. 리메이크 버전도 참 많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0: 이건 심지어 저보다 형이에요. 1992년에 나왔고.
1: 3살이나 형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또 2호 공감이 이승환 가수 알죠? 알죠. 네. 네. 그리고 작곡가 오태호.
1: 맞습니다.
0: 성을 따서 지었다고.
1: 맞아요.
0: 저 진짜 처음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1: 이 노래를 리메이크 했군요.
0: 네. 오, 진짜 이 노래도 몰라요 사실.
1: 배워가면 되죠.
0: 그러니까 예. 이렇게 진짜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을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로이킴이요 지금 본인 너튜브 채널에서도 커버해 봄이라고 이제 개인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도 지금 이 노래들을 커버한 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메이크 앨범은 완전 다르죠. 네, 어떻게 재해석을 했을지가 지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랑 바람의 노래는 뭔가 이제 로이킴 씨의 어떤 목소리 톤과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스마일 보이랑 왜 그래는 어떤 느낌으로 녹여냈을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0: 그러게요. 네.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1: 좋은데?
0: 나는 버블이 준 것뿐이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0: 님이겠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네,
0: 95년생에 네. 많이 놀라셨어요.
1: 돼지띠입니다.
0: 네. 김현철의 왜 그래와 동갑인 우리 우열 씨입니다.
1: 도대체 왜?
0: 퀴즈가 준비됐어요.
1: Let's go. 자, 방금 소개 드렸습니다. 긴장되시죠? 로이킴 리메이크 앨범 다시 불러봄 Bloom Again. 이 앨범의 첫 번째 수록곡이 있었습니다. 이 수록곡의 원곡 가수는 누구일까요?
0: 일단 수록곡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1: 제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앵콜 요청 금지. 아. 앵콜 요청하지 마. 네. 라는 노래고요. 자, 이 노래를 부른 원곡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파프리카 너마저, 2번 브로콜리 너마저, 3번 아, 빨리 뛰면 너마저.
0: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약간 지금 대충 들으면 글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1: 잘 맞췄죠?
0: 네. 맞아 이렇게 들으면 마지막 네. 글자까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 창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보기 다시 한번 주실까요?
1: 자, 1번 파프리카 너마저, 2번 브로콜리 너마저, 3번 빨리 뛰면 너마저.
0: 정답 기다리면서 예, 원곡 듣고 오죠. 앵콜 요청 금지.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찾아주시면 앵콜 안 됩니다.

0: 자, 퀴즈 다시 한번 주실까요?
1: 자, 루이킴 리메이크 앨범 다시 불러봄 첫 번째 수록곡의 원곡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파프리카 너마저, 2번 브로콜리 너마저, 3번 빨리 뛰며 넘어져.
0: 정답 보내실 꽃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앵콜 요청 금지, 노래 흐르고 있죠. 가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

0: 우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자, 울씨 정답 몇 번이죠?
6: 정답은 브로콜리 너마저였습니다.
5: 노마드님께서 저 4번 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 답이 있다고, 역대급 어렵다라고. 파프리카도 아니었고 빨리 뛰면 너마저도 아니었고, 예, 브로콜리 너마저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9466번님 반갑습니다. 채소의 맛을 벌써 알아버렸군요.
6: 브로콜리 근데 진짜 맛있어요. 브로콜리가 약간 데친 다음에 그걸 굽잖아요.
5: 네.
6: 에어프라이기에 굽고 나서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두르고 굽고 그거를 토치질을 한 다음에 소금 후추 뿌려서 이렇게 먹잖아요. 고기 절이가랍니다.
5: 너무 정성스럽다. 토치까지. 네,
6: 진짜 최고입니다.
5: 좋아요. 이렇게 또 브로콜리 요리까지 추천해 주신 우리 진짜. 우열 씨.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6047번님과 3759번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6: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4월 18일부터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 모자무사입니다.
5: 아, 요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6: 정말요? 자, 모자무사. 줄임말인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입니다. 이 내용이 무가치한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하려는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담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조용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네. 그 최신 회차 시청률이 2.9%로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최고 시청률이에요. 그러니까 1회 이후로 계속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시청률에서 계속 높아지고만 있고, 이게 지금 땡플릭스에서 대한민국 톱10 시리즈 1위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공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정보 살펴보면요. 네. 동백꽃 필 무렵, 웰컴 투 삼달리 등을 연출한 차영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를 집필한 박혜영 작가가 네, 이번에도 역시 이 특유의 약간 좀 현실적이면서도 뜨거운 통찰로 명대사를 막 흩뿌리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약간 이 작가님은 찌질한 내 모습을 너도 약간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6: 진짜 다양한 인간 분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5: 맞아요. 우열 씨는 이 드라마 보세요.
6: 네, 보고 있습니다.
5: 어때요? 재밌어요?
6: 진짜 저도 이렇게 찌질한 때가 없었나?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이제 오정세 배우님이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진짜 이 온전히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5: 진짜 배 아프지 않고 축하해 줄 수 있느냐.
6: 맞아요. 여기서 오정세 배우가 배 아파하거든요.
5: 아하.
6: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요.
5: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6: 자, 그래서 공식 줄거리 설명이 근데 되게 웃깁니다.
5: 네.
6: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 찾기를 따라가는 드라마다.
5: 이너피스.
6: 공식 설명입니다.
5: 예.
6: 자, 명대사.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약간 비슷했어요. 구교환 배우. 우리
5: 비슷하다.
6: 그래요?
5: 내
6: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자, 주인공 황동만, 구교환 배우는요. 네. 정말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영화계 데뷔를 꿈꾸던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5: 그러니까
6: 영화 감독 데뷔를 꿈꾸는 이제는 마흔이 훌쩍 넘어버린 진짜 무가치한 백수 황동만이 주인공입니다.
5: 네,
6: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들을 8인회라고 부르거든요. 8명 있어요. 여기에서 이 황동만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극에 달합니다. 진짜 공격적인 태도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진상입니다. 진상.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영화 감독이 된 친구 이제 오정세 배우의 작품을 막 끊임없이 까내리고 분위기 불편하게 만들고 야, 쟤 뭐 저렇게 뭐가 좋아? 저게 별로인데 별로 막 이렇게. 오늘 좀 잘 치죠?
5: 약간 코로나 좀 높다.
6: 오늘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5: 아 그래. 네.
6: 그래서 약간 여기서 구교환 배우가 그냥 우리가 살면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제 진상 중에 진상으로 나옵니다.
5: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 있다.
6: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나는 인생에서 과연 저런 적이 없었는가? 나는 결백한가?
5: 표현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
6: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불

0: 불편한 감정을요. 드라마는 처음부터 이 약간 거북할 수도 있는 이 진상의 모습을 시청자 가까이 들이밀어요. 진짜 안 보고 싶은데 막 들이밀어요. 그래서 첫 회가 근데 이게 첫 회가 근데 끝나기 전에 네. 그래도 주변 인물과의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의 서사의 이유를 좀 만들어주고 설득력은 부여를 합니다. 그래도 좀 뒤로 가면서 밝혀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겉으로는 되게 공격적이란 말이죠. 네. 근데 속으로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미치겠는 이 마음, 이거를 이 뒤틀린 마음, 이 방어 기제를 막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아, 우리가 이 과연 남의 좋은 일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특히 또 이제 배우 고윤정 씨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유능한 영화사의 PD 역할로 나옵니다. 네. 이 변은하 PD는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면에 약간 트라우마와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식과 뒷담화에 좀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황동만을 만나는데 네. 약간 묘하게 끌립니다. 네, 오히려 잘 나가지 못하고 솔직하고 약간 좀 구차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가 더 그러니까 진짜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둘의 어떤 좀 위로를 주고받는 이런 감정선들이 생길까 말까.
1: 둘의 러브라인이 있어요?
0: 아, 그거는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좀 힌트 좀 주면 안 돼요?
0: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안 돼요? 네. 아, 궁금하네.
0: 근데 약간
1: 네.
0: 생길 듯 말 듯. 네.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생길 수도 있고요.
1: 이게 어떤 이렇게 꼭 러브라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인간애적인 감정선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 무조건 이성적으로 막 엄청 끌린다기보다도 서로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데에서 또 끌림이 있을 수 있겠죠.
1: 명대사들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0: 아, 맞습니다. 자, 여기 일단 우리 관식이 아빠가 나와요. 네. 박해준 씨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황동만 배우의 형인데 황동만 씨의 형으로 나오는데 이런 말을 형에게 합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영화 한 편만 했으면 좋겠어. 이 무가치함을 나의 무가치함을 조금만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약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 불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다뤘다라는 평을 받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정 욕구와 비교해서 완전히 벗어나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우열 씨는 혹시 평소에 이런 남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0: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주의 먼지다. 사실 저도 부끄럽고 좀 걱정될 때 많거든요. 특히 저는 SNS에 많이 공개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어떤 무언가를 해도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뭘 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습니다.
1: 많이 보시던데 우리 청취자분들 어떡하지?
0: 맞죠, 맞죠.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온 국민이 저를 알지 않잖아요. 어차피 저는 한낱 먼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판단한다. 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1: 좋은 어떤 방책이 될 것 같아요.
0: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SNS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본다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1: 근데 SNS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일까요?
0: 근데 그거를 약간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한낱 먼지다.
1: 그렇군요. 네. 그런 마음으로 SNS를 하면 편안하게
0: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좋은 사람이고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거죠.
1: 내 선을 떠난 거다.
0: 맞아요.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요. 메이비님께서 이 드라마를 또 재밌게 보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 아까 황동만이죠. 이 진상이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인다. 동며드는 중이라고. 맞아요? 어때요, 우리 언신에?
0: 약간 본인의 이렇게 약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죠.
1: 3991번이 명대사 잔치 드라마입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다 좋아서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봐요. 주말 본방 사수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요? 정지사님 감사합니다.
0: 이런 스포를 이렇게 문자로 스포를 정지사님.
1: 왜냐면 저는 지금.

0: 아직까지 아, 볼 생각이 없는데 아. 없는데 약간 제가 궁금한 부분만 싹 긁어주셔가지고 아, 이번 주말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아,
1: 미리 몰아볼 거죠.
0: 보게 되면 아.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주말의 위기는 살짝 넘겼다 정치자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예.
1: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직 6화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에 몰아보기 늦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OTT에는 일요일 월요일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6회까지 몰아보시고 7, 8회도 이어서 볼 수 있다. 하, 주말에 몰아보기 딱 좋다.
0: 이거는 몇 회짜리인가요?
1: 어, 12부작으로 총 알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어, 저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 위해 SNS를 안 합니다. 어, 2026년도 원시인 드림.
1: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SNS를 하면서도 남의 네. 눈치를 안 보려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죠. 계속 약간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괜찮다. 혹시나 누가 안 좋게 봐도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사실 되뇌이는 거죠. 네.
0: 그래요. 예. 자, 앞으로 우리 지금 6화까지 이제 나왔다고 해 주셨고 이번 주말에 이제 7, 8회. 예. 좋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진짜 무가치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나?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우리 감상평을 나눠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어 평들을 지금 많이 주시네요 문자로 오, 좋아요 이번 주말 이게 주말 드라마라고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보시던 분들은 또 계속해서 후상 아, 후기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영화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1: 좋아요 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보셨나요 4월 29일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현재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0: 벌써.
1: 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네. 있는데요. 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지금 앤 해서웨이의 매력에 흠뻑 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자, 주말에 이 영화들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자, 먼저 프린세스 다이어리입니다. 그녀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어요. 가족 코미디 영화거든요. 네. 앤 해서웨이가 82년생인데 19살 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오, 세상에.
1: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엄청 오. 귀여워요. 주근깨에 막 안경 끼고 하이 이러면서 너무 귀엽습니다.
0: 너무 예쁘겠다.
1: 자, 그래서 간단한 줄거리 살펴보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공주가 된다면? 네. 네, 이런 오.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숫기 없는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 미아 앤 해서웨이가요. 어느 날 자신이 알고 보니까 작은 유럽의 왕국 제노비아의 공주라는 사실을 네.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갑자기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세요. You 아. are queen. 갑자기 네. 집에 할머니 댁 갔는데 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소심했던 약간 이렇게 nerdy한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미아였는데 어쩔 수 없이 왕실 수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점점 성장하고 약간 친구들이 놀래요. 너 왜 갑자기 머리를 펴고 안경 벗고 너 뭐해 왜 화장하고 네. 그렇게 겉모습뿐 아니라 스스로까지 믿는 법도 배워가는 그런 약간 성장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냈어요.
0: 재밌겠다. 프린세스 다이어리 우열 씨 보셨어요?
1: 네, 저 봤습니다. 아. 2001년에 1편이 개봉을 했고요. 2004년에 2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0: 아,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어, 주말에 한번 볼 법한 네, 영화일 것 같습니다.
1: 네.
0: 엔에스웨이 그 외의 작품들도 또 같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1: 그 외에도 보기 좋은 작품들 있죠. 자, 먼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하얀 여왕 역할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캣우먼도 앤 해서웨이입니다.
0: 너무 잘 어울리죠.
1: 너무 에이, 멋있죠, 진짜. 에이.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팡틴 역으로 나오는데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에이. 11kg 감량하고 맞아요. 삭발한 에이. 에이, 역할로.
0: 근데 되게 진짜 충격적인 캐릭터였는데.
1: 맞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소개해드렸었던 우주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진짜 인터스텔라 연기를 딱 보고 악플과 안티가 완전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플과 안티가 그래도 없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인터스텔라 연기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안티가 완전히 사그러들었다. 야. 연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네.
0: 프리지아님께서는 프린세스 다이어리 1, 2편을 다 보셨대요. 어? 그리고 인턴도 좋아하신다고.
1: 그래, 인턴이 있네. 네. 맞아요. 아, 인턴 재개봉 안 하나? 인턴 2 나와라.
0: 얼마 전에 재개봉 하지 않았었나요?
1: 오,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이제 개봉한다 그래서 예, 인턴을 이제 다시 봤는데 너무 그냥 맞아, 진짜 맞아. 너무 아름다운 배우
1: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턴 후속작으로 약간 뭐 정규직 이런 거 나오면 어떨까 인턴 다음으로 네. 정규직.
0: 아, 그거 이제 약간 이제 각 프리랜서. 나라마다 문화가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1: 아, 좋은데요?
0: 예. 네.

0: 아, 우드로님께서 맞아요. 저 약간 현실적인 그냥 드라마 같은 그냥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약간 이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그냥 앤 해서웨이를 보는 그 흥미로움으로 네. 또 찾아보셔도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1: 네. 근데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뭐 완전 판타지는 아니니까 네. 약간 그런 요소가 있지만 네. 막 이렇게 가상의 그런 건 아닙니다.
0: 네. 네. 올 여름에 또 개봉작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올해 개봉 예정인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8월 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앤 해서웨이 우리 브라운관에서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나들이 소식을 조금 빠르게 만나보죠.
1: 이번 주말 날씨가 아주 바람직하죠. 집에만 있기엔 하늘이 너무 억울한 수준이라 정말 외출 꼭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 가정의 달 어버이날 맞아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과 가기 좋은 나들이 장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국립수목원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입니다.
0: 아, 너무 반갑다.
1: 네. 산림청이 선정한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도 오른 곳인데요. 어허. 도심 속 산림 휴양과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에 개원해서 연간 약 14만 명이 찾는 대표 수목원입니다.
0: 네.
1: 자, 일단 실내에 4개의 식물원이 있어요. 여기를 가면 대형 유리 온실로 되어 있는데 다육식물원, 관엽식물원, 난대식물원 이런 데서 다양한 선인장과 열대식물 그리고 동백나무까지 네. 구경할 수 있는 생태관찰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도 둘러보시고 또 이어서 산림박물관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전시실과 3D 영상관, 목재문화놀이터 등 이 산림박물관에 가시면 야생동물 박제도 볼 수 있고요. 화석, 곤충, 수목 표본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의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영상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요.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K-포레스트, K-아트, K-뷰티에 이어서 이제 K-포레스트입니다. 네. K-포레스트의 시작, 강원 산림 녹화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게 산림 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전시라고 합니다.
0: 네, 다양하게 또 그 파트별로 또 꾸려져 있는데 요즘 반려식물들 또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다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강원 도립 화목원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이번 주말에 갈 곳이군요.
1: 예. 자, 제33회 두위봉 철축 축제 그리고 네. 산맥 페스티벌이 정선에서 열립니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낮에는 철축 축제, 밤에는 산맥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낮에 즐기실 수 있는 이 철축 축제는요.
0: 네.
1: 낮에 두위봉에서 즐기시는 거거든요. 이 두위봉이 정선에 있는 산인데
0: 네.
1: 두루뭉술하게 생겼다 해서 두리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체력에 맞는 다양한 코스가 존재하고요. 두리봉 오르시게 되면 시원한 단국 계곡 물소리 들으시면서 해발 1300m부터는 환상적인 철쭉 군락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때만 볼 수 있는 또 철쭉이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혹시 등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0: 저처럼.
1: 이거
0: 예.
1: 저도입니다, 사실. 예. 자, 이거 주목해 주세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에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단곡 계곡 웰리스 걷기 그리고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보물찾기 너무 추억의 놀이다.
1: 대박이죠.
0: 네.
1: 이게 맑은 단곡 계곡을 따라서 가볍게 산책하실 수 있는 코스인데요. 곳곳에 보물쪽지를 숨겨놨습니다. 이걸 찾으시면 경품을 드려요.
0: 어떤 경품인지도 알 수 있나요?
1: 몰라요.
0: 몰라요.
1: 네, 안 됩니다.
0: 비밀이에요. 네.
1: 자, 그리고 산행으로 땀 뺐다. 자,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미역 대박장터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자, 산맥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산과 맥주를 합친 말입니다.
0: 아, 태백산맥이 아니고 산맥이에요.
1: 맞습니다. 산과 맥주를 합친 페스티벌인데요. 시원한 로컬 수제 맥주와 치킨 그리고 로컬 푸드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밤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수제 맥주 먹기 대회, 야간 DJ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주 많이 먹기 대회, 빨리 먹기 대회, 자신 있으신 분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혹시 가면 우열 씨 있는 거 아니에요?
1: 가능하죠. 하고 싶다.
0: 그리고 이제 공연들도 같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특히 혹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3시부터 6시에 진짜 이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트로트 유망주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는 정선 트로트 신동 가요제가 열립니다.
0: 아, 이제 이분들이 언제 TV 경연 프로그램에 나올지 모른다.
1: 모르죠. 네. 모르죠. 미리 우리도 신진 트로트 가수들을 발굴해야 된다. 자, 그리고 K-POP 라이브 공연과 아리랑

0: 예술단 특별 무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맥주와 밤 공기에 끝내주는 추억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두이봉 철축 축제와 네. 산맥 페스티벌입니다. 이 정도면 저 강원 관광재단에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홍보대사로 무척이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주차도 가능하죠?
0: 가능합니다. 자, 낮에 혹시 철축과 계곡을 즐기실 때는요, 단곡 계곡 쪽에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맥주와 공연, 축제를 즐기실 때는요, 예미역 대박장터 주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금, 토, 일, 오늘 이제 시작이 조금 전에, 오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두이봉 철쭉 축제 그리고 산맥 페스티벌까지 다녀오시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마지막 소개 하나 더 준비해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2: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3: 고형량이 뭔데?
2: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3: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4: 유통 골뱅이.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0: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 자, 마지막 축제 장소 짤막하게 만나볼까요?
0: 네, 제11회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두타산 산나물 축제 5월 8일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동해시 무릉계곡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타산에서 펼쳐지는 산나물 축제입니다. 산나물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산나물 요리 체험도 있고요. 특이한 게 암벽 등반, 맨손 송어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날씨가 진짜 좋으니까 갈 수 있는
0: 맞아요. 네,
1: 장소들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타산 산나물 축제까지 함께 네. 전해드렸는데
0: 두타.
1: 마지막으로 우리 우열 씨 소식이 있어요. 다른 우리 우열 씨의 소식이 있습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귀한 기회로 이렇게 함께 우리 강원도 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을 끝으로 당분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1: 당분간 네.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네. 예, 바라면서 오늘 우리 우열 씨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소식을 이미 알고 이렇게 또 응원 문자를 많이 주셨었어요.
0: 맞아요. 저는 또 우주 먼지기 때문에 네. 저의 생각은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1: 우주 먼지.
0: 예, 우주 먼지의 앞으로의 행복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앞으로도 많이 또 응원을 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0: 열심히.
1: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어로 인사가 왔는데.
0: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루루님 좋아요. 홍先生, 真可惜, 为你的未来加油, 一路顺风.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어라, 홍 선생. 고맙다. 너의 미래에 加油, 기름을 붓는다. 加油, 이게
1: 加油.
0: 기름을 붓다. 즉, cheer up, 힘내라. 이런 뜻입니다.
1: 지금 약간 표정이 강사 같았어요. 중국어 선생님 같았어요.
0: 자, 시험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기억해 주세요.
1: 빨간
0: 지하요 무슨 뜻이라고? 기름을 붓다.
1: 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중국 알찬 정보까지 이렇게 또 소식을 남겨주고 우리 우열 씨가 또 인사를 나누게 예.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0: 네.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소식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우바리 분들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그냥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드릴까 저걸 알려드릴까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재밌네 저게 재밌네 보다도
1: 그래서 우리 지금 가족분들께서 우리 우열 씨 그 건강 유의하시라고 이런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응원.

0: 할게요. 우열 씨, 또 1719번님 마지막까지 응원의 문자.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또 준비해 주셨던 노래예요.
1: 맞아요. 네,
0: 우열 씨가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홍우열,
0: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안녕. 많이 웃어요.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사랑을 퍼준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희생한다고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도 않는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이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서로 김해남의 당신과 나 사이를 추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멀어 외롭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 상처 입지도 않는 최적의 거리를 찾게 도와주는 이 참고서를 어버이날 펼쳐둡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혈연으로 묶여진 가까운 관계야말로 최선을 다해 사랑의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관계에 대해 돌아보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 대신 고마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요. 자,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릭 제임스, You and I 들었습니다. You and I. 네. 제가 진짜 좋아했던 뮤지션이에요. 릭 제임스. 유쾌해서요. 네. 늘 유쾌합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음악이 네, 펑키하고요. 오늘 아이들 데리고 설해섬에 나왔더니 봄 풍경이 좋네요. 유채꽃도 많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콘서트도 많고 여유를 즐기는 돗자리들도 많고 좋네요. 형님도 얼마 안 남은 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될 텐데 뭐 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가지고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혓바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니 근데 설해섬이 어디입니까? 설해포구에 있나? 설해섬? 아 걱정해 주시네. 그나저나 어제 백캠에서 이슈가 됐던 아저씨의 혓바늘 오늘은 상태가 좀 어떠세요? 예. 상태가 예. 어제보다 낫습니다. 그럼 된 거죠? 어제보다 오늘 나았어. 뭐야 이거? 아 설해섬이 이거예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 위치한 인공섬? 아, 처음 들어보는데 설해섬? 아 제가 세비 둥둥섬은 들어봤어도 설해. 야. 저는 어릴 때 예전에 밤섬에 가서 밤섬에 거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예전엔 밤섬에. 그 땅콩밭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 거기서 땅콩을 막 애들하고 함께 서리에 먹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윅 제임스의 You and I 들었고요.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어 생화사비 주비푸드 방탄꼭지 에어니플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미래에셋증권 도드라만돈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한양에서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에어니플.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It's the world. We not gonna take it 들었습니다. 예. 440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Twisted Sister. We not gonna take it.
1: 아, 설의 폭우 아니고 설의 폭우죠. 아, 제가 아, 설의 폭우는 없어요? 혹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예. 찾아봤어요, 제가. 없더군요. 미안합니다. 예, 소래 폭우 이선미 씨. 아, 오늘은 뭐 신청곡 때인가요? 아닌데요. 오늘 3, 4부는 화요일에 못한 예, 배신의 한 수 진행할 겁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7061번으로 청해 주신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

네, 메리 홉킨 Those were the days 들었습니다. 112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 앞에는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 야, 요 9살짜리 꼬마가 6377번 저는 9살 초등학생인데요. 댄스 몽키 듣고 싶었는데 안 나와서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해요. 아, 슬프면 안 되죠. 어린이가 슬프면 안 됩니다. 어린이날 지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고마워요. 6377번 톤센 아이 댄스 몽키.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9: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날씨의 키워드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전국 곳곳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날아가는 물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겠고요. 제주를 비롯한 전남 해안과 충북 또 경북 전북 일부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 질도 좋을 예정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낮에는 좀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22도, 일요일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외국 한번 못 가본 순진했던 시절에는 외국 가본 사람들의 호세 섞인 말에 곧잘 현혹되곤 했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유명한 그림을 보고 왔다는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한 나머지 한껏 선망을 키웠다. 아, 그림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사람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면 그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지. 아우, 와, 정말 대단했어. 모나리자는 정말 명작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둘도 없을 천재야.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생겨 모나리자 앞에 섰는데 실망했다.

우선 그림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 관람객들도 너무 많이 몰려서 도저히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감동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예술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나리자는 영화배우나 축구선수 같은 셀럽에 가깝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가 한 말이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보테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보테로가 그린 모나리자라면 쉽게 몇 마디 감상평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페르난도 보테로는 유명한 작품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오마주했다. 그가 옛 거장들의 작품들을 다시 그린 걸 보면 슬며 웃음이 나온다. 과하게 부풀려진 모나리자의 모습은 범접 못할 신비 같은 걸 걷어내서 우선 친근감부터 든다. 은근히 그림 속 여인에게 애정까지 생긴다. 쉽고 재미있고 유쾌한 모나리자다. 여러 작가들이 그린 모나리자의 수많은 패러디작 중 가장 유머러스하게 여겨지는 보테로의 작품이라 공격성이 덜 느껴져서 무엇보다 좋다. 철수는 오늘 보테리스 모라는 용어를 들었다. 보테리스 모는 보테로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이자 특유의 과장된 인체 접근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 인터뷰에서 보테로는 통통하고 푸근하고 우스꽝스러운 몸매에 대해 이런 변명을 했다. 나는 뚱뚱한 여성을 그리지 않았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지만 사실이다. 나는 볼륨과 관능적인 형태에 관심이 많다. 여자, 남자, 개, 말을 그릴 때 항상 볼륨감을 생각한다. 예술가는 이유도 모른 채 나처럼 직관적으로 어떤 형태에 끌리곤 한다.

네, 네킨 콜. 목소리가 진짜 이거 저 이런 목소리를 벨벳 보이스라고 하는데 아 정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부드럽죠. 네킨 콜의 모나리사 들었습니다. 아, 내 컬러링인데 오 0368번으로 예. 신은 정치는 아이 모나리자는 조용필이죠. 야, 그래요. 예. 조용필 선배가 부른 모나리자 좋죠. 예. 이거 흑역사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 송골매 육집에도 모나리자라고 곡이 있는데 아, 들어보지 마세요. 예, 진짜 송골매 육집 예, 폭망한 앨범이 있어요. 예. 자 6시 39분 47초 막

같지 않습니다. 송혜민 씨는 콜롬비아에서 보셨네. 보테로 전시를. 와, 지난 겨울 콜롬비아에서 보테로의 전시를 직접 봤는데 너무 귀여운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 싶네요. 보테로가 임진모 씨 그렸으면 진짜 귀엽게 그렸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4900번으로 임진모 씨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배철수님. 임진모님께서 강의에 오셨었어요. 배철수님 칭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사진 같이 찍고 싶었는데, 아이, 마치면서 강의 설문조사 때문에 못 찍었네요. 진심 아까워요. 강의 주제가 이건가? 이 시대의 리더십? 실물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사진이. 임진모 씨는 이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강의 현장에 딱 서 있으면 그렇게 멋있어요. 권위 있고. 자, 2947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빌리 조엘, 아네스티.

자, 이글스의 Take it to the limit. 24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427번. 아니 조용필님이 형님 맞아요? 이럴 수가. 어쩌다

0: 뭐 어쩌다가 뭐가? 용필이 형이 형님 맞죠 그럼? 아 참나 이 왜 제가 더 형 같아요? 금혜진 씨, 아우 아홉 살쯤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중년. 와 사연 보내서 광역 삐삐도 받았더랬죠. 어이 감사합니다, 금혜진 씨.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네.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빌리 조엘의 아나시티였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싱크볼.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4: 야,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전설적인 팝 아이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정규 영화 마이클. 자, 모바일 예매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안톤 포코아 감독, 그리고 조카인 자파 잭슨이 주연을 맡았어요. 지금 뭐 6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네. 자, 이번 주말 전 세계 흥행 수익 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 자, 영화 마이클 우리나라에서는 5월 13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50분 선정해서 영화 마이클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추진해야죠.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은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자,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어느 앨범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앨범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서 총 50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 다룬, 예, 마이클. 자,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느질이 목숨이었던 어머니, 실 떨어지면 명조울처럼 길고 흰 머리카락을 뽑으셨지. 작가 정여울은 이 시를 보고 나 어릴 적 그 시절 엄마는 어땠냐고 물었답니다. 엄마는 매일 빨래하던 생각밖에 안 나. 하긴 빨래가 좀 많았나. 기저귀도 다 빨았었던 시절인데. 그러고 보니 기억 속 엄마는 늘 빨래만 하고 있었답니다. 빨래판 위에 옷들을 반죽하듯 비비고 또 비비던 내 어릴 적 엄마. 어버이날에 새삼 떠올리는 나 어리고 당신 젊던 그때. 엄마는 뭘 하고 계셨나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looking for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Charlie Puth featuring 정국. 네. Left and Right 들었습니다. 와 진짜 저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그 광장에 와 그 BTS 보려고 정말 인파가 모여 있는 거 뉴스로 보면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예. 아 이거 비속어입니다. 한번 씁니다.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어우. 5376번 2270번으로 찰리 포스 피처링 정국 레프트 앤 라이트 들었습니다. 5376번으로 문자 보낸 친구는 지금 프랑스에 있네.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에 갈 겁니다. 배철수 삼촌 프랑스 가보셨나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봤는데? 와 몽마르트 언덕 밑에 있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도 뭐 사먹었는데? 고마워요. 여행 잘하고 와요. 야 조금 전에 제가 보테로 얘기했잖아요. 예, 콜롬비아 화가. 5366번으로 바로 또 AI가 그려준 임진모님입니다 하고 보테로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좋은데 그림? AI 이 친구들 그림 잘 그리네. 그 임진모 씨가 어울리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진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KB국민은행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0: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스마트하게 달리고
11: 기름값 걱정 날리고
1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신한 수진아입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소리 왜 그래요?
16: 너무 오늘 이 자리가 참 소중해서요.
15: 목이 메였어요.
0: 네. 순발력이 보통 아닌데.
16: 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뒤에
0: 네.
16: 아, 이렇게 날씨 지금 잠깐 배 선배님 뒤로
15: 네, 창문 네,
16: 창문에서 보이는데 네. 정말 네.
0: 아, 날씨 좋은 거하고 저 배순탁 씨 목 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6: 이런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0: 아니, 정주영 씨가
16: 네.
0: 혹시 오늘 축구 캠프에서 유럽 챔스 결승 스코어 맞히는 내기합니까? 이 뭐 무슨 소리?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신혜림 씨는.
15: 아 모르겠는데요. 뭐 유럽에서 뭔 일이 있긴 있나봐요.
16: 뭐 여러 가지 일이.
15: 아, 그저 항상 여러 가지 예, 일은 예, 있죠. 예. 네.
0: 아 이거 목마르토 언덕 밑에 있는 햄버거 가게 잘 있나 모르겠네. 아니 시간이요.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햄버거를 먹은 거예요.
16: 예, 그 말씀 저희 아, 이제 네. 사석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때.
0: 네네. 네네. 아, 아 그나저나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16: 네.
0: 그 왜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안 쓴 거예요?
16: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말 그대로 1.5군 정도 되는.
0: 아, 폼이 네, 좋은데 지금.
16: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시즌에는 좀 완벽하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0: 아니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는 우리한테 잘 된 일일 수도 있어요.
16: 체력 보충.
0: 그러니까 네네. 너무 거기 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하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16: 그렇죠. 저희한테는 너무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니까.
0: 어우, 치명타죠.
16: 네, 네, 네. 지금 왜냐하면 미드필더의 정말 중요한 선수인 황인범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서
0: 그러니까 야.
16: 이강인 선수는 진짜 있어야 됩니다.
0: 그 지금 큰 난제예요. 내가 그나저나 저 이번 월드컵 중계는 MBC는 빠졌잖아요.
16: 네네.
0: 그게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16: 제가요?
0: 아니 왜 MBC? 아니 월드컵을 우리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MBC가. 응?
16: 송명석 PD가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있으니까요.
0: 뭐, 뭔데?
16: 뭐라도 하겠죠 뭐.
15: 그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0: 그래요?
16: 네.
0: 아유, 우리 송명석 PD 좀 안 좋은 추구형인데.
16: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아이디어 내지 마요.

0: 아이, 사람들 내 아이디어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아이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라도 어떻게 이거 배철수의 축구 캠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한번 그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림 작가가 게스트로 나와서.
2: 야, 제가요? 제가 나옵니까? 네. 아, 그렇군요.
1: 신혜림도 이해하는 축구 캠프.
0: 오, 그거 괜찮네. 네. 괜찮아, 괜찮아.
2: 뭐, 네, 제가 어떤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건 좀 맞긴 하죠.
0: 아, 그래도 네. 그동안 네.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네. 많이 축구 얘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네. 지금 축력이 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아,
1: 풍어를 높을 수 있죠. 네.
2: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근데 제가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자꾸 흘러가가지고 아. 어디까지 제가 주워 담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0: 야, 우리가 배순탁 씨하고 저하고 막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는군요.
2: 자꾸 흐르더라고요. 아, 제가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주워 담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는 될 수 있겠네요. 네. 월드컵 아, 압니다. 네.
0: 지금 대한민국 이제 월드컵
2: 네.
0: 하잖아요.
2: 네.
0: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2: 북중미 월드컵 압니다.
0: 근데 네. 그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하는지는 압니까?
2: 아, 그걸 모르네요.
1: 요번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 아,
1: 어? 아까.
2: 아,
0: BTS가
2: 아, 대통령 저기 멕시코. 아, 그 5만 명. 네.
0: 아, 지금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구지는 압니까?
2: 아, 압니다. 제가 그분은 그 워낙에 유명하셔가지고 오오. 제가 축구를 싫어했던 기점이 2002년 월드컵 때였잖아요.
0: 2002년 월드컵
2: 그때
0: 때.
2: 그때 제가 이제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오오. 하여튼 근데 그때도 워낙 유명하셔서 알고 있었죠.
0: 네. 아, 네. 아는군요.
2: 압니다.
0: 야, 뭐 대단한 걸 알고 계시네.
2: 네.
1: 아, 뭐 감독 알고 손흥민, 이강인 알면 됐죠 뭐.
2: 네. 아, 알죠.
1: 그렇죠.
2: 네.
1: 네.
0: 손흥민, 이강인 알죠.
2: 알죠.
0: 김민재 압니까?
2: 알죠, 알죠. 나폴리 오. 그쪽에서 뛰셨었잖아요.
1: 와, 야.
0: 야, 나폴리에서 뛴 걸 알아요?
2: 네.
0: 지금은?
2: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네요?
0: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잖아요.
1: 아, 바이에른 뮌헨.
2: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멈칫하는 이 선이 있어요, 저한테.
0: 나폴리. 야. 피자 좋아합니까?
2: 좋아하죠.
0: 얘기가 너무 맥락 없이 되는 것 같은데.
1: 아, 근데 피자가 네. 참 좋은 음식입니다.
0: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야, 근데 저번에 어떤 쇼츠를 보는데, 그, 어디 시장인가? 어디서 이탈리아 친구가
1: 네.
0: 무슨 전 부추전이었던가, 김치전이었던가, 아니, 빈대떡이었던가 하는 걸 막 먹는 거예요. 야, 이걸 이게 세계화에 돼야 된다고 막 저 아우 피자는 음식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1: 이탈리아 친구가요?
0: 이탈리아 친구가
1: 그 친구
0: 아, 알베르토 아니고
1: 네. 아 알베르토는 그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이.
0: 어.
1: 네. 아니 물론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분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다른 거를 깎아내릴 이유가
0: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질린 거야.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2: 네. 네네.
0: 우리도 가서 피자 먹으면 맛있잖아요.
2: 아,
0: 처음에.
2: 그럼요.
0: 그럼 두세 번 먹으면 느끼해. 자 그럼
2: 네.
0: 음악 얘기하시죠.
2: 게다가 제가 오늘 좀 좀 진지한 음악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0: 아, 진지해요?
2: 예, 진지한 분위기로 싹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배신의 한 수 날짜를 좀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0: 네.
2: 어버이날이 딱 걸렸더라고요.
0: 아 그러네. 오늘 어버이날이구나.
2: 네. 그래서 좀 부모님 생각나게 하는 음악을 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로 너무나도 유명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0: 그럼요.
2: 이 제임스 블런트가 2019년에 발표한 6집 앨범에 몬스터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이때 당시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신장이식이 필요할 만큼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다고 합니다.
0: 네네.
2: 그런데 이제 제임스 블런트가 본인 신장을 이식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서 신장이식이 안 됐던 거예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기부자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건강이 악화돼가는

0: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블런트가 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쓴 노래가 이 몬스터스라는 곡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우리가 뭐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부모님한테 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지켜주거나 쫓아주는 역할을 항상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이나 고통, 불안 같은 그런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괴물을 내가 쫓아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정말 성장한 두 성인으로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긴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 제임스 블런트가 혼자서 약간 울먹이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뒷부분에 아버지가 같이 등장을 하세요.
1: 오.
0: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제임스 블런트의 음악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에 다행히도 신장 이식을 받으셨대요.
1: 네네.
0: 수술이 아주 잘 끝나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오. 계신다고 합니다.
1: 야. 어버이날이니까 아주 의미가 있네요.
0: 네. 네.
1: 자, 그럼 제임스 블런트 몬스터스 듣겠습니다.

0: 네, 제임스 블런트 몬스터스 들었습니다.
1: 얘기 없이 듣고 들으니까 아, 느낌이 확 오네요.
2: 저도
1: 네.
2: 이거 뮤직비디오 봤는데 옛날에 놀란 게 뭐냐면 진짜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3: 아버지하고요?
1: 아니 제가 볼 땐 네. 아버지가 더 잘생기셨는데.
4: 아 예예 아, 예. 진짜 아버지.
1: 아 진짜로? 예, 예. 아버지가 인물이 나.
4: 제가 제임스 블런트한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전에 사실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는데 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네.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도 분이세요. 네. 그 아들만 둘이죠. 저하고 제 동생하고 네. 그 아버지하고 함께 어디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네. 아, 이 자식들은 이거 아버지 얼굴 반도 못 따라가네 이놈들. 저희들한테 무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못생겼다고.
4: 이런 얘기는 임준범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아니, 우리 아버님이 아. 그만큼 잘생기셨어요. 네. 아, 깜짝 놀랄 정도로 미남이십니다. 네. 아,
4: 저는 왜 탁했습니다.
1: 네, 저, 이 사람 왜 탁했다 그러면 뭐 어머님이 인물이 좀 떨어진다는 거야? 뭐예요 지금?
4: 저희 어머니 엄청 미인이십니다.
1: 그 근데 얼굴이 왜 이래?
3: 너무 대놓고.
4: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인 거죠.
1: 신혜림 씨, 네. 어머님 잘 계시죠?
3: 아우, 네, 건강하시고.
4: 네. 네. 신혜림 작가 어머님 정말 저는 이제 뵌 적이 있는데 너무 너무 선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1: 네. 그 얘기 왜 붙여?
4: 그냥 뭐 한번 붙여봤습니다.
1: 자, 그러면 네네. 0192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셨는데 이거 형님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세 분이 그냥 수다 나누시는 시간인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방송 좋네요. 어, 아, 이거 원하시는 분이 계시네.
3: 아 그러네요.
1: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자, 음악 소개하시죠.
4: 네. 최근에 프린스의 신곡이 발표됐습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사후에
1: 아 그럼요
4: 네, 네. 발표된 곡이고 생전에 이제 녹음해 놓은 곡인데요, With This Tear라는 곡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곡은요 프린스가 원래 다른 가수를 줬고 그 가수가 1992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셀린 디온이 1992년에 이제 영어로 된 앨범 중에서는 두 번째 앨범. 네. 여기에 뷰티 앤 더 비스트가 있어요. 어허. 셀린 디온의 초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거든요. 프린스가 셀린 디온의 보컬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대요. 네, 그 파워에 너무나도 감탄을 해서 셀린 디온에게 기꺼이 이 곡을 써줬다고 하고요. 네네. 셀린 디온이 이 곡을 녹음해서 먼저 1992년에 발표를 발표했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린스가 되게 재밌는 게요. 데모, 가이드 녹음을 하잖아요. 네. 거의 스튜디오 녹음과 동일하게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
1: 거의 네. 뭐 음반처럼 녹음하는군요.
4: 네. 음반처럼 녹음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원래 프린스가. 물론 대충 할 때도 있지만 데모니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스튜디오 버전에 가깝게 녹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곡도 그래가지고 올해에 프린스의 목소리로 이제 발매가 됐다고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거의 그냥 스튜디오 버전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4: 그리고 셀린 디온 버전하고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린스 특유의 그 팔세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오늘 한번 프린스의 어쨌든 신곡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1: 아, 요 두 곡을 이어 들으면 좋은데.
4: 네.
1: 시간이 안 돼.
4: 아 그래요? 그러면은 프린스를 듣고요 여러분께서
1: 아니 네. 셀린 디온을 먼저 듣고
4: 예
1: 셀린 디온 듣고
4: 예.
1: 광고 뒤에 프린스 음악을 듣는 거죠.
4: 그러면 셀린 디온은 92년, 네. 프린스는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재밌게. 네.
1: 자, 그러면 셀린 디온 버전으로 With This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 안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주말에 기억하셔야 할 게 좀 많습니다. 바람, 일교차, 자외선 그리고 건조함인데요. 현재 전국 곳곳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경북 지역은 강풍특보에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산 찾는 분들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0: 불씨도 다시 한번 잘 보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 내일 낮 기온 23도, 일요일에는 2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일요일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비가 또 오겠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네, 프린스의 With This Tear 들었습니다.
1: 뭐 다들 호불호 어떤 곡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예. 취향 차이니까 이건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스 버전이 더 좋네요. 예. 아, 셀린 디온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긴 합니다. 예. 네, 이 곡은 그렇습니다. 이 곡은 자 7시 35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1190번으로 청해 주신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NDRE 피처링 뮤직 소 차일드 초콜릿 타이 들었습니다. 02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이었고요. 자, 7시 44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네. 근데 동생이 좋아하는 곡 시청했어요. 동생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 재밌네. 예. 게임들 많이 하는 모양인데. 롤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907번으로 릴라섹스 스타 워킹.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1270 또 허재 역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잘못 나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1270 허재 역시 고맙습니다.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감나무에 까치집이 안 보일 때 된장을 가르라고 하십니다. 몇월 며칠이라는 날짜보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와 온도에 맞춘 훨씬 현명하고 살아있는 말이죠. 평생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런 생생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거창한 관념이 아닌 매일의 구체적인 밥벌이와 일상 속에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내 앞에서 힘든 속 얘기를 꺼내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상대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건데요. 그냥 들어주는 건데 뭐가 어렵나 싶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경청은 일단 내 마음이 환하게 비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둠이 드리워져 있으면 상대의 어떤 이야기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내 생각, 내 의견이 꽉 차 있다면 타인의 얘기가 들어올 틈이 없죠. 말끔하게 비워진 마음이야말로 경청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청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환하게 비우고 성심성의껏 타인을 위해 한 번쯤 그래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8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정승환의 너의 내일로부터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할 땐 고민 상담 같은 거 받아주는 것도 버거운 게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진짜 이제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있는 그대로 그 자기 마음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일 경우가 많거든요.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할 땐.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막 약간 엉켜있는 부분들을 내가 알아서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들어야지만 아, 이 친구가 진짜 가진 고민의 방향과 원인과 이런 게 좀 보이고 어떤 말이 필요한 건지 또는 그냥 뭐 동의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막 파악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리스닝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부엉이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이분은 경청하고 때에 따라 필요한 시까지 처방해주는 것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임스 스미스의 Tell Me That You Love Me 듣고 오셨고요. 김아름님, 저 올해 애들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인생 최초로 운동회 종목에서 공동 1등도 해보고 선물까지 받았네요. 세상에, 아이들 덕분에 인생 최초 운동 1등을 해내신 거군요. 얼마나 남다르게 뿌듯했을까. 어쩌면 아이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이 입장에서 진짜 이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체육대회 같은 데서 내 가족이 잘 해내는 거 보면은 얼마나 도파민이 터지는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의지님, 친구가 괄사 사준 게 있어서 괜히 턱선이나 팔뚝 문지르고 있어요. 뻘개지는 피부 보며 시원하다 했더니 아들이 괄사 쓰면서 얼큰한 거 먹은 듯한 리액션 하는 거 처음 본대요. 아이, 이게 또 근데 뭔가 어릴 때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죠. 시원하다라는 말.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나 이렇게 뭐 뭉친 데 풀 때. 근데 의지님 괄사 그렇게 피부 빨개지도록 쓰면 안 돼요. 예,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얼굴은. 턱선도 그렇고. 그게 림프를 풀어주는 그런 용도라서. 근데 림프는 막 세게 자극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좀 아쉬울 만큼 살살살살. 사실 뭐 팔이나 이런 데는 종아리 이런 데는 저도 세게 하지 않고는 못 빼기거든요. 괄사 말고 뭐

딸은 막 마사지본 같은 거 쓰긴 하는데 그런 데는 저도 못 참죠. 근데 얼굴은 진짜 살살해야지 그렇게 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조성욱님, 이나님, 명절 연휴에 누구 사연 읽히는 줄 운전 내기 했던 부부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그 뒤로 틈날 때마다 하루 마무리를 별밤과 함께 하는데요. 아내는 지금 홈베이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먹고 평가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바쁜 직장 틈틈이 미래를 그리며 노력하는 아내를 보면 귀엽고 기특합니다. 이나님도 맛 좀 보실래요? 볼래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재미나게 사는 부부입니다. 성우님 부부.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우님 손을 들어드려가지고 아내분이 그래도 되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바꿔 잡아주셨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함께 듣던 부엉이들도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뭔가 좀 판결이 필요하다 싶을 때 저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철, 세진의 베스트 러버.

윤석철 그리고 세진의 베스트 러버 그리고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들으셨습니다. 1924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옷장에 사계절 옷이 다 있어서 포화 상태였거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옷 정리하며 별밤 듣고 있어요. 지난 계절 옷은 분명 다 세탁해서 넣었는데도 꺼내니까 뭔가 답답한 냄새가 빨기 귀찮아서 스팀 다림질 중인데 그냥 한번 빨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아 근데 너무 귀찮아요. 아 이럴 때 과감하게 한번 세탁소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마른 거 다 널고 개는 것도 일이라서 귀찮은 거 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안 입고 오래 접어둔 옷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는 분명히 세탁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하고 아니 왜 일한 것도 없는데 혼자 퀴퀴한 냄새를 품기 시작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옷 관리라는 건 참 고수가 따로 있지요. 정리도 그렇고. 6047님께서 대장부엉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라디오를 켜요. 곁에서 쫑알쫑알 수다 떠는 친구처럼 종일 함께 지내다가 아이가 자러 갈 준비하는 밤 9시 30분이면 라디오를 끕니다. 이 생활을 6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주말에는

저는 평일처럼 라디오를 챙겨 듣지 못하니까 주말 아닐 때 꼭 틀어주세요. 금요일은 나올 리가 없는 칼리드의 Saturday Night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센스 있게 또.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보이스투맨 노래를 제가 간만에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었는데 많은 부엉이들이 반가워 해주셨습니다. 김한철님이 추억 돋는다. 진짜 힘들 때 들었던 노래. 고미영님은 중학생 때 LP로 듣던 곡이에요. 어느새 30년이 넘게 지낸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저 희한하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클래식이 된 명곡들은 그래도 그 이후로 자주 듣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잊을만 하면 듣게 되잖아요. 근데 보이스투맨 노래가 신기하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히트곡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올타임 클래식은 또 아닌 그런 참 애매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곡들이 꽤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전 히트를 기록해서 우리 모두의 추억에 녹아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어떤 계보에 들지 않아서 누가 한번 생각나서 틀어야지만 듣게 되는 노래. 희한하지. 그렇게 지겹게 들었던 보이스투맨인데 오랜만에 듣게 된 분들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보이스투맨의 노래는 아주 익숙함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을 선사하는 곡이라면 이번 정반대입니다. 전혀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매력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인데요. 루시 이번 신보 중에 더블 타이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맨 처음 날 틀었던 타이틀곡과는 다른 곡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곡이에요. 곡 작업을 이제 조원상 씨가 많이 하는데 이분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쪽의 음악을 수록곡에서 종종 보여주시죠. 아주 어마어마한 또 그 실용 음악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런 곡들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 예측불허의 미아 함께 느끼고 싶어서 오늘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을 가져왔습니다. 루시의 카멜레온.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체조경 기장 입성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래 와 어떻게 퍼포먼스 할지 진짜 기대가 많이들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올 테고요. 자, 어버이날이라 가족 관한 얘기들이 좀 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명호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62년생이시고 30년 넘게 페인트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 저희 집 베란다도 직접 칠해주셨습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매일 성실히 일터에 나가 일하신 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편하게 다니라고 차도 사주고 집에 반찬 갖다 주시면서 몰래 제 지갑에 용돈도 넣어주셨어요. 엄마 머리카락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걸 볼 때마다 이젠 일 그만하고 쉬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30년 넘게요. 얼마나 베테랑이실까요? 아직 쌩쌩하실 거예요. 그래도 되게 좀 그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여전히 좀 이제 나이 드는 게 보이는데 일을 하는 모습이 좀 짠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막상 그 나이가 되면은 내가 가진 사회적 쓸모에서 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멋있다고 감탄해 드리고 엄마의 프로페셔널함에 찬사를 보내드리는 것 지금은 그게 더 응원이 될 것 같아요. 0790님, 이번에 제가 운전해서 엄마랑 외가 다녀왔어요. 날도 좋고 시원하고 피자랑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서 먹었답니다. 제 차 끄는 게 왜 이렇게 신나고 재밌죠? 너무 좋아요. 한참 이제 지금 좋을 때가 있죠. 운전하는 게. 그게 저도 뭐 운전하는 거 한참 동안 좋아했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또 정해져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 또래에는 아직도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거기가 내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통로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즐겁게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을게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어서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들었습니다. 김금정님 축하해줘요 이나씨.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제 폰 만져줘서 이제 차 안에서 시동 안 걸고도 폰으로 별밤 들을 수 있어요. 그전엔 제가 할 줄 몰라서 매번 차 라디오 켜서 들었거든요. 항상 위로의 밤을 갖게 해주는 별밤 고마워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아들 8월에 제대해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무사히 제대하자고 이나 씨가 전해주세요.

제가 전할 수 있나요? 아드님 군대에서 별밤 듣고 계실까요? 과연 듣고 계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 8월까지 그때까지 진짜 무탈하게 마지막까지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드님. 예, 덕분에 저는 매일 평화가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라디오도 금정님도 더 자주 함께 해주십시오. 김동근님, 여자친구랑 장거리 커플로 지낸 지 8년째입니다. 처음부터 롱디여서 별 느낌이 없긴 하지만 오늘은 얼굴 보고 돌아가는 버스에서부터 많이 보고 싶네요. 유다빈 밴드의 항해 신청합니다. 8년째요? 세상에. 롱디 커플의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가 되어주십시오.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이런 사연 올 때 제일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경험치가 없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리움을 신청곡으로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항해.

0: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9: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상훈님, 좋아하는 빵집에서 버터프레첼과 커피를 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 이 기분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빵집이나 디저트류가 이런 걸 좀 잘 줘요. 아니면 내가 디저트를 좋아해서 그런가? 저 항상 이제 밥 먹고 똑같은 데서 커피랑 제가 좋아하는 쿠키랑 이렇게 사는데 그거 두 개 이렇게 딱 들고 차로 올 때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 기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홀레노츠의 You Make My Dreams 듣고 3부에서 박준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텐디야.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2026 삼척가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산나물 채취체험, 맨손 송어잡기, 취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에.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랑하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시인이 5월에
1: 네.
0: 지출 많으신가요?
1: 많죠. 늘 많지만 5월에 많아요. 날씨가 좋은 것도 한몫하고요.
0: 아, 그렇지. 그냥 자발적인 소비로도 많고
1: 네.
0: 결혼식 좀 있고.
1: 결혼식 많죠.
0: 네. 하긴 뭐 이제 우리가 시인님은 아직 그 주변에 결혼식 많나? 저는 이제 누군가의 뭐 친척 뭐 이런 식으로 제 주변은 이제 뭐 잘 없고.
1: 저는 그 자제분 결혼식에 갈 일이 많아요. 뭐
0: 자제까지요?
1: 그 문단의 선배님들.
0: 맞네, 네, 선생님들. 맞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계시면은 진짜 이제 5월은 항상 결혼 시즌이고 어버이날 있고요.
1: 맞아요.
0: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1: 그냥 밥 먹는 걸로.
0: 식사 항상 같이 하세요?
1: 네네.
0: 저희 어머님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게 5월 5일이 생신이시라 어린이 때는 어린이인대로 손해로.
1: 퉁치고.
0: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같이. 좀 그렇게 돼서
1: 정확히 곱하기 2가 되고 이런 미덕은 없나요?
0: 그래서 요번부터 곱하기 2로 챙겨 드렸습니다. 네, 두둑하게 좀 챙겨 드렸고요.
1: 네.
0: 근데 참 그게 참 얄궂게 그렇게 걸려 있어요.
1: 크리스마스
0: 생일이.
1: 전후에 생일 맞은 맞아. 분들도 약간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주 넉넉하게 피해 있어가지고요.
1: 네.
0: 자, 아무튼 그리고 SNS에 또 시인스러운 게시물. 올리셨는데 사진 고즈넉한 사진과 함께
1: 네.
0: 그해 극락강 정토 이렇게 올리셨어요.
1: 네.
0: 그해가 앞에 붙으면 다 왠지 시적으로 느껴져요.
1: 있어 그해. 보이죠? 네, 제가 잘 찾았습니다.
0: 네.
1: 다 붙으면 돼요.
0: 아, 네. 역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요한 SNS 되게 예쁘게 꾸미시는 것 같은데 SNS를 그래도.
1: 근데 자주 하면 안 되고요.
0: 저는 자주는 안 해요. 할 게 없어서.
1: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올리면 안 돼요.
0: 아, 그거 가끔 참아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0: 그래도 많이 참고 있어요, 요새는. 막 왜 유명인이랑 사진 찍은 거.
1: 네.
0: 너무 올리고 싶은데 이제 참아야지. 그게 제가 이제

0: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의 결심이에요. 약간 내 들뜬 모습을 너무 여기저기 보이지 말자.
1: 아니면 난 크게 연연하지 않되 그래도 알리고 싶다라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분기나 반기로
0: 아,
1: 사진
0: 한꺼번에.
1: 잘라서 이렇게 편집해서.
0: 괜찮다. 나중에.
1: 네.
0: 그 안에 사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마치 다른 거는 그냥 들러리죠.
1: 맞아, 누군가 확대해 본다고요. 네.
0: 그거 참 괜찮네요. 기사화를 피하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1: 네.
0: 아, 올해 말에 한번 밀린 자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박준시인과 시 퀴즈에 답도 해보고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눌 겁니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 주세요.

0: 공터에서 먼 창, 신용목. 내가 가장 훔치고 싶은 재주는 어둠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저녁의 오래된 기술. 불현듯 내 방의 창에 불이 들어와 어둠의 벽돌 한 장이 차갑게 깨져도 허물어지지 않는 밤의 건축술. 검은 물속에 숨어 오래 숨을 참는 사람처럼 내가 가진 재주는 어둠이 깨진 자리에 정확한 크기로 박히는 슬픔의 오래된 습관. 신용목 시인의 공터에서 먼 창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가 훔치고 싶은 재주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신용목 시인의 공터에서 먼 창이었는데요. 아, 이거 혹시 노리셨나요? 이번 시가 상당히 최근에 화제작인 살목지를 좀 떠올리게 했어요. 아,
0: 그 무서운 영화?
1: 검은 물속에 숨어 오래 숨을 참는 아, 사람처럼.
0: 연못이겠구나, 그 배경이.
1: 네.
0: 근데 이때 물속은 어둠 자체를 검은 물속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군요.
0: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동틀 때까지 그냥 시인의 생각으로는 다들 숨을 꼭 참고 있구나, 오래 이렇게 생각하는.
1: 밤을 굉장히 견고한 무언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0: 그리고 어둠이 그렇잖아요. 약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0: 갑자기 확 어두워진 법 없이 계속 맞네. 보고 있으면 정말 물에 조금씩 젖듯 아, 채도가 명암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분명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1: 저 근데 그 네. 빛이 네.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는 진짜 할 일 없을 때 아마 다 그 일들은 초등학생 때 했던 것 같은데
0: 그 소시적에 네. 식물이 자라는 것도
1: 관찰하셨죠. 네, 움트는 그 순간 봤고 네. 눈 결정 당연히 봤고 그리고 약간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0: 아, 그거를 그거 안 해봤다.
1: 보고 있어요. 그리고 땅거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런 거 되게 어릴 때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걸 그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자, 신용목 시인의 공터에서 먼 창. 이 시에서 부엉이들에게 훔치고 싶은 재주가 뭐냐고 물었어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답 만나보겠습니다. 모건 월렌과 테이트 맥레이의 What I Want.

0: 모건 월렌 그리고 테이트 맥레이의 What I Want 듣고 오셨고요. 이번 주 시퀴즈 신용목 시인의 공터에서 먼 창에서 내드렸습니다. 저녁의 기술을 훔치고 싶다고 한 화자처럼 어떤 재주를 만약에 우리가 훔칠 수 있다면 훔치고 싶은지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네, 정미진 님께서요. 훔치고 싶은 재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넉살이랑 센스요. 다른 건 노력하고 시간 들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건 타고나는 고급 기술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럽고 탐이 나요.
0: 이 센스는 네. 무엇으로 길러지는 걸까요? 길러지는 걸까?
1: 센스는 불안감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0: 어떤 원리로요?
1: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지나 센스나 감각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경직되거나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0: 맞아.
1: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살핀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센스의 근원이거든요.
0: 맞네.
1: 이 순간에 갑자기 한마디 말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주거나 이게 다 센스죠.
0: 예. 맞네요. 진짜 꽤나 이제 예민한 기질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게 센스겠군요.
1: 저는 그냥 자평하지만 센스는 있는데 좋아요. 넉살이 없어요.
0: 넉살과 센스는 완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1: 둘 다 래퍼이긴 한데.
0: 그러네. 넉살과 이 센스.
1: 네. 어쨌든.
0: 넉살은 좀 달라.
1: 넉살은
0: 넉살과
1: 어떻게 키우지?
0: 센스는 약간 네. 근데 병행시키기에 조금 어색한데.
1: 멀리 있죠.
0: 네. 네. 미진님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이건 원 플러스 원 할 수가 없어. 이거 함께 있는 거는 나는
1: 네.
0: 뭘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넉살 있으면서 센스 있는
1: 오히려
0: 사람?
1: 완전히 반대항일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넉살도 좋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센스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사줘.
0: 맞아. 그것에 좀 네. 그걸 좀 불쾌하지 않게 표현할 때 아유 네. 지금 넉살 좋네.
1: 우리가 뭐 센스티브하다, 뭐 예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넉살과는 먼 얘기죠.
0: 멀어요, 멀어. 네.
1: 하나만 선택하시죠, 미진이.
0: 네, 네. 지금 타겟팅이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판다님, 요리의 재능 훔치고 싶어요. 저는 소금에 원수진 사람처럼 짜게 만들거나 팬케이크를 수치로 만들거든요. 친구가 불 좀 약하게 쓰라고 해서 배고프니까 빨리 익으라고 한 거라 답하니 그럼 넌 이제부터 어디 내려갈 때 빨리 가게 뛰어내려라 라고 해서 당시에 그런 거구나 해놓고도 불 앞에 서면 냅다 최고 온도로 높여 최고 속도로 달립니다. 먹는 건 진짜 잘하는데 아쉬운 마음.
1: 저는 완전히 자기를

0: 잘 진단했고 이제 요리가 늘 일만 남았다. 제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음식을 매일 하는데 절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계란말이, 계란찜, 팬케이크 뭐 이런 거거든요.
1: 불 조절과 기다림.
0: 불을 처음부터 급한 마음에 제일 끝으로 올려요. 뭐 그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거는 센 불로 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1: 그렇죠.
0: 튀기거나 볶는 것도 네. 너무 세면 안 되는데.
1: 저는 불을 세게 쓰는 게 오히려 무서워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반대로 약하게 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또 그르치는 스타일이었어요.
0: 아.
1: 수분이 다 너무 빼앗기거나 기름을 너무 먹었거나.
0: 그럼 중만 끓여 드시면 되는데 천천히 저으면 소박죽 같은 거 눌러붙지 않게.
1: 그냥 일단은 사서 먹는 게 좋은 것 같기도
0: 좋습니다.
1: 하고.
0: 0705번님. 요즘 가장 훔치고 싶은 재주는 소머즈의 청력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제가 묻는 말에 꽁얼꽁얼 대답하면 너무 답답해요. 저도 나이가 있어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되물으면 짜증내고 그럼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1: 이거 진짜 청력 이슈뿐만 아니라 이게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이게 아무튼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들리는 것은 왜 사람이 짜증을 유발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들릴 때도 조금 미세하게 짜증이 나고
0: 네.
1: 내 말을 상대가 계속 뭐라고 뭐라고를 되풀이할 때도 살짝 짜증이 나요. 그 왜 그러지?
0: 방금 얘기하신 거 어? 라고 되묻는 거에도 이 어조에도 짜증이 있죠. 뭐라고?
1: 그죠?
0: 이렇게.
1: 왜 그러지? 좀 그것도 좀 분석해 주세요. 시인님 은근히 모든 것의 그 기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그럴 때 종종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도 안 되게 작은 목소리로 발음을 뭉갰는데 상대가 되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때 진짜 미안해요. 그냥 알아듣는 척 해주는 거거든요.
1: 그치. 계속 되물음 좀 당하는 편이라
0: 그래서 내 말을 못 들었겠지? 그냥 무안할까 봐 해줬겠지? 또 한편으로는 내 말이 안 중요하다고?
1: 맞아. 아, 참 이상해. 이거 잘 안 들리는 거가 좀 그래서 아,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퇴화를 할 텐데 아, 참 어르신들이 어르신이 된다라는 것은 되게 복합적으로 서운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배려하고 나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구님,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편이라 수학자라는 재주가 정말 탐나요. 이성적인 머리로 척척 계산해내는 사람을 보면 반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0: 반해.
1: 암산자라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는.
0: 아. 이거 30% 하면 얼마야? 뭐 이럴 때 바로 탁 나오면
1: 네네.
0: 58,200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1: 근데 진짜 왜 그 산수까지는 괜찮은데 수학은 또 완전 달랐거든요, 저는.
0: 아, 그렇죠.
1: 너무 어려웠고.
0: 전 둘 다 몰라서 어려워서.
1: 산수도 좀 약하세요?
0: 네, 전 지금 58,200원이라고 뱉었는데 정가가 얼마여야지 30%에 58,200원이 되는지를 네. 머릿속으로 해보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마시키지 마세요.
1: 약 한 18만 원일까요?
0: 네. 넘어가시죠. 6505번님. 이것도 재주인지 모르겠으나 잘 먹는데 안 찌는 능력 정말 부럽습니다. 물론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알지만 저도 먹방 크리에이터처럼 많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걸까요?
1: 이거는 이제 체질 이슈.
0: 네.
1: 어떠세요?
0: 저도 부러워요. 그 대식가 분들 보면 맛있는 걸.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배고플 때 맛보았던 맛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음식도. 그래서 저런 분들은 3분의 2 지점이 차도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정말 맛있을까라고 부러운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식비가 또 얼마나 들까 연비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리고 진짜 왜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먹방 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로 안 가는 건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할 때 오히려 살이 쪄요.
0: 아.
1: 네, 이게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고 하면서 참 희한하죠. 운동을 해야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면 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운동이 결국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빠져야 될 살도 빼주고.
0: 그렇죠. 그 체형과 별개로 많이 먹는 분들 제 친구들 보면 넉살이 좋아요.
1: 뭐가 좋아?
0: 넉살.
1: 이거 또 넉살 또 나오네요.
0: 급식실에서도 학창시절에 그 급식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친해져 있어요. 많이 주거든요. 넉살 좋게.
1: 그리고 흡수율은 어때요?
0: 뭐 좋은 사람 있고 뭐 예,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 있지만.
1: 시인님은 어때요? 그냥 평균?
0: 아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한 얘기인데 저한테 잘못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1: 뭐죠?
0: 남의 집에 갈 때 밥 먹고 가라. 왜?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된다. 방공기 남겨라. 이런 거 알려주셨거든요.
1: 진짜?
0: 근데 잘못된 거였어요. 그냥 맛있게 한 공기를 비우면 좋아하시죠. 뭐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1: 그쵸, 그쵸.
0: 반을 딱 남겨서 전 다 안 먹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1: 그게 되게 옛날에는 이해가 된다.
0: 옛날 문화예요. 네,
1: 살림.
0: 그죠. 정말 말라고. 밥 먹었어? 라고 할 때 정말 밥이 중요하던 시기에 오래된 관습인데 저까지 내려왔어요.
1: 아주 선비 가문의 느낌이
0: 배 안 고픕니다.
1: 납니다. 네. 자, 부모님들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기고 피처링 빈지노의 너를 원해. 1, 2, 3, 4.

0: 정기구 피처링 빈지노의 너를 원해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시인님은 뭐 제주 하나 뭐 훔친다면?
1: 저는 등산이나 러닝 하시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저는 혼자서 못해요 그렇게.
0: 왜요?
1: 그냥 산에 가서도
0: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못해요?
1: 30분 만에 뭔가 심심하고 그래서 돌아오거든요.
0: 진짜?
1: 네. 그러니까 동적인 운동과 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못해요. 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0: 아니 너무... 거기선 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혼자 잘하실 것 같은데 의외다.

0: 그래서 방에서 명상은 가능하지만 뭐 그렇게 몸을 쓰면서 깊은 생각이 안 돼요.
1: 근데 누구랑 같이 가면은 돼요?
0: 그럼 이제 수다를 막 떨면 네, 좋죠.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런 운동할 때.
1: 또 의외예요. 근데
0: 멋있잖아요. 혼자 뛰고 혼자 산행하시는 분들, 하이킹하시는 분들.
1: 네, 그렇죠.
0: 저는 못합니다.
1: 그렇군요. 외로움 많이 타는 시인님과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와서 연애 사연.

0: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랑 고민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읽어주세요.
2: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연애 중인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30대 중반 여자고요. 이 나이대 사람들이 그렇듯 최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벌써 4개월 정도 됐네요. 차분하고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해서인지 첫날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데이트하면 즐겁고 같이 있어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말이죠. 이 남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런 남자입니다. 대학도 집에서 다녔고 지금도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대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

0: 지금은 자취 10년차 직장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살림은 혼자 다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남자친구가 자취를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지만 세탁기 돌릴 줄도 요리할 줄도 간단한 집안일조차 모를 땐 가끔 저의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은 집에서 청소도 좀 하고 그래 라고 돌려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내가 하면 엄마가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 어떡해 라는 남자친구와 그때마다 식는 제 마음. 물론 데이트할 때는 좋아요, 즐거운데 가끔 결혼한 미래를 상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남자는 가르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가르치면 되는 걸까요? 그러기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르치다가 제가 화병이 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1: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인 L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서 처음 사연 읽을 때만 해도 집에서 뭔가 하실 수도 있겠지라고 반전을 기대했으나 청소도 안 하신다. 좀 답답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죠.
1: 그렇죠. 뭐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마음이 식는데요. 이러면은 좀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보통 좀 아유 뭐 한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그것이 약간 뭐 매력의 일부로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무튼 좀 정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식는다고 하신 거 보면.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만약에 결점이라면 이 결점이 마음이 식을 계기까지 갈까라는 의아한 마음은 들어요. 너무 작은 결점 아닐까? 왜 그러냐면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안 가르쳐봤으니까 잘 따라올 수도 있는데
1: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남자친구 쪽 입장이라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좀 너무 오냐오냐 잘한 것도 있고 집에 누가 엄마든 뭐 살림하는 그 주 살림 책임자가 그냥 아 저걸 보느니 그냥 내가 한다 마인드가 많으면은 저처럼 이제 안 늘게 되거든요.
0: 그래서 저 말
1: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네가 야 냅둬 더 일 더 만드는 거야. 이게 뭐 물론 그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길 바라는 마음과 진짜로 일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래서 L님이 참아야 돼요. 약간 좀 허술하게 치워놔도 네. 거기에 짜증을 내지 않으면은 늘기는 늘거든요.
0: 얼마나 늘어요?
1: 뭐 그냥 근데 이것도 거슬리는 정도가 개인차가 있잖아요. 청결도나 네. 이 정리가. 네. 근데 L님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면은 걱정되네.
0: 이러면 빨래를 개면 누가 다시 개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죠.
1: 저요?
0: 네.
1: 저는 제가 엉망으로 갠 상태로 그냥 제 옷장을 넣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근데 마지막 대충 막 엉망으로 개진 않고
0: 갠다고
1: 그렇다고
0: 개죠.
1: 칼각은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네, 갠다고 개는데 네. 마지막에 그냥 쑥 넣어놓고 뭐 이런 거죠.
1: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저는 근데 좀 어지르는 사람이긴 해가지고.
0: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한데 어느 날부터 느꼈는데 이 재료로 우리 엄마는 왜 이런 맛을 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재료로 하면 조금 더 좋은 맛을 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집안일을 많이 한다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설거지 하는데 엄청 물을 많이 쓰고 오래 걸리거든요. 반면 음식은 빠르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1: 우와.
0: 청소는 좋아하는데 빨래는 잘 못 깨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일이 세부 전공이 있는데
1: 맞아.
0: 그 세부 전공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1: 그치 그치 네. 뭐라도 재주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처방 씨를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엔터벨룸의 Need You Now.

빨래를 갠다. 김남극. 햇살이 올 속에 담은 빨래를 갠다. 따뜻하다. 접은 빨래 속에 손을 넣으면 만져지는 이 햇살의 속살. 이 온도를 뭐라 할까? 속옷이나 양말 또는 아이의 체육복에 남은 온기가 가시기 전에 아내와 아이가 돌아오면 먹을

0: 밥을 안 쳐야겠다. 반찬도 몇 해놓고 마당가에 앉아 지는 햇살 속에 들어야겠다.
1: 자취를 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은 완전 소질이 없는 연인과의 결혼 생각에 막막해졌다는 엘님 사연에 시인님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아, 빨래를 또 다룬 시가 있군요. 그래요.
0: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건 약간 10년 동안 남자친구도 만약에 엘님처럼 자취를 해서 살림의 뭐 구단이에요. 고수예요. 근데 나랑 방식이 너무 달라. 하는 방식이. 이게 더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차라리 백지에서 가르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습관이나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을 다 지우는데 다툼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1: 아, 맞아. 요새 도구가 좋아져서.
0: 저는 이 빨래 건조기를 집에 들이고 나서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1: 그거, 그리고 그거 있죠. 제습기.
0: 제습기.
1: 제습기도 굉장합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식기 세척기. 아, 혁명이에요.
1: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꽤나 애가 똘똘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아직 제가 불신하고 있지만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잘했어? 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또 좋아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이 집안일이 큰일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가르치면 된다. 분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뭐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거를 일단 다 몰아줘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거는 이제 어떤 재능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0: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플라스틱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배달용 용기에 묻은 고추기름을 완전히 씻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쓱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안 씻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서 충돌이 날 때 크게 싸우는 거지.
1: 맞아.
0: 네.
1: 아, 잘 내셨으면 좋겠다. 예. 네. 아무튼 그분이 좀 깔끔을 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 남편분이.
0: 그렇죠.
1: 그래야 자기도 이제 막상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은희.
0: 안 됩니다.
1: 자, 아무튼 이렇게 또 박준 시인과 함께 이 시 얘기로 연애 사연을 좀 해결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좀 해드려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게요. 연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 받고 있고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이문세의 사랑을 말해요 듣고 저는 돌아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또 뵙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1: 조금만 더 놀다가요.
1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8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백영주님께서 둘째가 고모네 놀러가서 오랜만에 첫째와 외동놀이 했어요. 인사동 가서 첫째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며 신나게 놀았네요. 가끔 아이들도 떨어져서 시간 보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도 같은데요. 아무튼 가끔 뭐 그런 식의 시간 여건이 되면은 마련해 보는 것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존박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감나무에 까치집이 안 보일 때 된장을 가르라고 하십니다.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보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와 온도에 맞춘 훨씬 현명하고 살아있는 말이죠. 평생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런 생생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거창한 관념이 아닌 매일의 구체적인 밥벌이와 일상 속에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전화가 편한가요? 문자가 편한가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주제죠. 전화가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0건만 딱 말하고 끝내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이른바 콜포비아인 분들도 많습니다. 대신 톡은 내가 원할 때 문장을 다듬어서 답장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죠.
1: 다들 편하게 느끼는 소통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답은 없는데요. 방식보다 중요한 건 전하고 싶은 마음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0: 999개의 읽지 않은 문자들, 미처 다시 걸지 못한 부재중 전화들, 더 미루지 말고 오늘은 꼭 먼저 안부 남겨보시죠.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8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이수연이 피처링한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피어나머니 태호
0: 기호입니다.
1: 평소에 여러분은 문자, 전화 둘 중에 어떤 소통 방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어때요?
0: 저는 친구면 전화. 저는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1: 맞아.
0: 읽는 것도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냥 뭔가 빠르게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전화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전화가 안 좋은 편 전화가 좀 안 좋을 때는 가끔씩 그 주제가 왜곡돼서 그냥 쓸데없이 너무 길게 전화할 때 있어요. 그냥 딱 1분 2분 안에 끝내도 되는 대화를 막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데 막 갑자기 다른 대화로 막 새어나가니까 좀 그게 살짝 불편한 거지. 그 외에는 전화가 훨씬 더 빠르고 좋던데요?
1: 저도 그래요.
0: 그렇죠?
1: 저도 전화를 훨씬 좋아해요. 저는 애초에

0: 그 이 타자 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1: 네, 저도요. 되게 저도, 힘들어요, 저거.
0: 저도 전화가 훨씬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럼 친친방 친구들은 문자도 좀 볼까요? 3468님께서 일할 때는 무조건 전화가 최고 아닌가요? 빨리빨리 해결되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나면 기가 쑥쑥 다 빨려서 무언수행합니다.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톡만 보냄. 사실 크크크 보내면서 안 웃음.
0: 저는 킥킥킥 보내면 웬만하면 웃어요.
1: 아니 저는 킥킥킥 보내도 안 웃을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냥 살짝 비워 있을 때 쓰는.
0: 아 저는 킥킥킥 보내면 웬만큼 웃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쓸 때.
1: 그 킥킥킥이랑 흐흐흐는 좀 다르잖아요. 또.
0: 흐흐흐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살면서. 그거 왜 써요?
1: 살짝
0: 써요?
1: 머쓱할 때.
0: 아.
1: 막 예를 들어 막. 오늘
0: 저는 애초에 머쓱할 거 사람 머쓱할 만한 그런 사람 거는 받지 않습니다.
1: 아 막 예를 들어 막 왜 늦었어요? 막 이러면 아 죄송해요 못 일어났어요. 크크크는 좀 뭐야 대놓고 웃네 이런 느낌이고 흐흐흐 하면 아 진짜 죄송한 마음이 그런 느낌이죠.
0: 아, 그런 느낌.
1: 아이 저 외국인이에요.
0: 아 그런 느낌.
1: 외국인인데 이런 그 강도 차이 아는데.
0: 아 오케이. 아 저 맞아요.
1: 그렇죠.
0: 근데 킥킥킥 하면은 뭐지?
1: 그런데 근데 또 저희 멤버 정섭이는요 또 그걸 둘 다 섞어서 쓰던데 키역 끝이.
0: 맞아.
1: 정급 씨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튼 쓰는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근데 3469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0: 68님.
1: 아 68님 죄송해요. 그 전화가 네, 빠르긴 하니까 좋아요.
0: 맞아요. 그 문자로 네. 솔직히 친구끼리 문자는 뭐 상관없긴 한데 일적인 거 저도 그냥 전화를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고.
1: 네 그래요.
0: 문자로
1: 맞아요.
0: 하면 텍스트로 보내면 이게 살짝 막 왜곡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말할 때 너무 길어질 때도 있으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각자 네. 장단점이 있어요. 1002님 찔리는데요. 안 읽은 톡이 너무 많아서 쿄디 탱디는 지금 안 읽은 톡만 몇 개인가요? 두 사람도 저처럼 안 읽고 답장 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단 읽기는 다 읽는 편?
1: 저는 안 읽고 답장 안 해요. 저는 예를 들어 좀 생각이 필요한 답장이 필요한다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 필요한 만큼의 생각을 못 준다 하면 일단 밀어둬요. 막 예를 들어 막 좀 심각하거나 좀 진짜 좀 집중이 필요한 대화이면 바로 대답하면 그럼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는 집중을 할 수 없고 그럼 일단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해준다면 그러면 답장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놓치고 이제 하루 이틀 동안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미뤄지죠. 저 진짜 문자 잘 못해요. 저의 되게 안 좋은 점이에요.
0: 저는 일단 쌓여있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뭐 애초에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1: 하나도 안 쌓여있어요?
0: 거의 안 쌓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1: 저 한번 확인해도 돼요? 말하고 있을 때?
0: 아니 그래서 저는 예. 그 무조건 일어나면 하는 게 핸드폰 살짝 보면서 문자 지우기, 톡 지우기 그 숫자가 떠있는 그거를 못 봐요.
1: 아 지우구나.
0: 네 그리고 그 앱들한테 알람 오는 것도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배경화면, 바탕화면에 딱 있을 때 그 나와있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1: 저는 지금 그 카땡만 보면 984개예요.
0: 오 마이 갓. 저 이거는
1: 근데 저는 이게 안 좋은 게 저는 애초에 그 어플 설정에 애초에 어플 옆에 그 얼마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안 뜨게끔 할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그런 게 있었으면 난 그냥 그런 거 해놨지.
1: 그래서 저는 아예 꺼놨어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애초에 몰라요.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0: 네, 아, 그래서 쌓이고 쌓인다.
1: 쌓이고 계속 밀리고 아 이번에 분명히 답장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어. 그럼 오케이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면 까먹게 되고.
0: 그렇지. 근데 또 그때 가면은 또 뭔가
1: 미안해.
0: 좀 뭔가 좀 하기 좀 그렇고.
1: 막 하루 지나가지고 아 근데 지금 답장이 좀 미안한데 그래서 그냥 안 해. 안 본 척해.
0: 안 본 척이 돼요?
1: 죄송해요. 지금 내 답장을 안 받은 사람 진짜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었다면 되게 좀 나한테
0: 연락 올 사람도 해주세요. 많네요. 연락 올 사람도 많나 봐요.
1: 아유, 그런
0: 잘 살았네요.
1: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문자 잘 못해요, 이거.
0: 좋습니다.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1: 네, 아무튼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5월은 부모님, 선생님 같은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기회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전화든 문자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루지 않기로 합시다.
1: 저희한테는 보낼 문자도 미루.

0: 미루지 말 미루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리고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공개됩니다. 이따 복습도 꼭 해주세요.
1: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뭐?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본나.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하루 언박싱.
0: 1815님께서 저는 오늘 하루 집에서 요양하면서 보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테이크아웃해서 책도 읽었어요. 탱디 아직도 아아는 잘 안 마시는지 궁금합니다. 탱디 큐디 카페 음료 원픽은 뭔가요?
1: 아 어때요? 안 드세요?
0: 아직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1: 아 기회가 없었잖아요.
0: 네 뭐 네. 아직
1: 한번 좋은 아아 집에서 커피를 잘 만든 집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세요.
0: 좋아요.
1: 저는 아침이면 아 좀 점심 되면 좀 달콤한 거 뭐 복숭아 에이드 그런 거
0: 뭐 저도 좋아하세요? 전 무조건 아이스티.
1: 아이스티.
0: 네, 저 무조건 아이스티입니다.
1: 좋죠. 좋습니다. 1028님께서 전 어제 오늘 낮엔 이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를 위로해주고 저녁에는 누워서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어요. 친구와 이별 후유증을 3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유유. 하 쉽지 않다.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0: 뭐야 친구는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뭐 그렇다 하면 겁나 웃긴 하는데.
1: 저는
0: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1: 예, 아 그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0: 맞아요.
1: 사실은.
0: 그냥 같이 만나주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1: 예, 시간 보내주고 그죠. 그냥 막 아 걔가 야 너가 더 아깝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냥 아 야 그러면 좀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막 이런 거 이런 얘기 해서. 왜냐면 사실 계속 머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계속 생각이 나니까 더 힘들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 생각 안 할 수 있게 방해해 주면서 그냥 계속 아 그럼 우리 집에서 그냥 스틱보브 할까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냥 생각 안 나게.
0: 좋습니다.
1: 나 되게 지금 방금 스윗했던 것 같은데. 나 같은 친구 있으면 짱 좋을 것 같아. 그렇지.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아요. 자, 1060님께서 오늘 엄빠 결혼 기념일이라서 같이 외식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영원한 프리티걸이니까 피어나무니 프리티걸 아니 카라 선배님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1: 오 좋네요.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1060님의 신청곡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060님이 신청한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958님께서 쿄디랑 탱디 피스 만나면 밥 사줄 수 있나요? 하이디 띵 라오 푸지게 먹고 10만원 나와도 가능한지 히어티어. 아, 저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식당에서 피스분들 만나서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죠. 있긴 했었는데 근데 뭐 근데 그때 가서 뭐 하게 된다면 뭐 솔직히 가격을 거기서 갑자기 아 제가 사줄게 했는데 딱 가고 아
0: 근데 얼마예요? 좀 이렇게 막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냥 내는 거지.
1: 그냥 내는 거지. 막 거기서 멋없게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전 좀 부담스러워 이럴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0: 저도 뭐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고맙잖아요 그냥.
1: 그럼요.
0: 근데 뭐 의도되게 따라온 것만 아니고 정말 자만추로 만났다.
1: 네.
0: 그러면은 뭐 충분히.
1: 네 뭐 괜찮죠.
0: 좋습니다. 소율님께서 안녕하세요 귀여운 새내기 20살입니다. 제 요즘 고민은요 교수님이 과제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내주세요. 하 저희 과가 1학년 때부터 과제가 많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진심 너무너무 많아서 매일 밤을 새요.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엄청 많은 양의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하 두 분이 교수님께 과제 제발 적당히 내라고 말 좀 해주세요.
1: 교수님 적당히 하세요.
0: 근데 우리는 뭐 과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이거는
1: 연습생 때 했죠.
0: 아 그런 거는 뭐.
2: 저는 뭐 거의 그때도 안 했어요. 근데
1: 아 맞아요 잘하지. 네,
2: 제가
1: 않았지.
2: 들어왔을 때 거의 그 없어졌어요. 네.
1: 한마디 해주세요 태호 씨가
2: 교수님한테요?
1: 네 멋있게 한번
2: 해주세요. 교수님도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2: 응?
1: 아, 모든 건 적당히 해야죠. 어?
2: 근데 뭐 밤을 셀 정도로 그렇게 내놔? 내가 대학교 안 다녀서 모르겠네 사실.
1: 아 그래 아 그렇게 뭐 선생님의 스타일 따라 다르겠죠. 아. 근데 이게 마냥 많이 한다고 좋을 건 없고.
2: 아 당연하죠.
1: 없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춤 연습할 때 그냥 막 몇 시간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한다고 좋지 않잖아요.
2: 맞아 좋지 않. 그건 좀 전혀 득이 될 게 없어 사실.
1: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좀 자야 될 때 또 자고 한번 배우고 하룻밤 좀 자고 다음 아침에 훨씬 더 머리가 좀 다 더 잘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예, 적당히 해야죠 교수님.
2: 네. 소윤님 파이팅입니다.
1: 네, 소윤님 파이팅이고요. 교수님 듣고 계신다면 네. 조금 마음을 조금 열어주세요.
2: 맞아요. 네. 좀 열어주셔야 돼요.
1: 파이팅입니다.
2: 파이팅.
1: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2: 저희의 한 달을 함께해줄 우리끼리의 든든한 우리 동표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동표씨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모니의 프리티보이 에스파의 아마겟돈 두 곡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어?
2: 대박 진짜? 우와.
1: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모여봐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3: 우리끼리.
4: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4: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겠죠? 금요일 밤과 잘 어울리는 말랑 동그라미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말랑 동그라미 동표입니다.
1: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6: 아유, 반갑습니다. 네.
1: 저희 오늘
5: 초면이죠.
6: 네. 근데 저희가 또 낯을 좀 가려 가지고요.
5: 진짜요? 예. 저도 낯을 많이 가리긴 하는데.
6: 아 그래요? 네. MBTI 어떻게 되세요?
5: 저는 INTP입니다.
6: 오. INTP요?
5: 네. 어떻게 되세요?
1: 뭐 그렇게 놀랄까?
5: INTP를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6: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ENTP거든요.
5: 아 진짜요?
6: 네, 제가 ENTP인데 오. 너무 이실 줄 알았어요.
5: 아 그래요. 많이들 많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6: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뵐 거라서 네. 많이 친하게.
5: 좋아요.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까요?
5: 네,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끼리 시간에는 시작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한 달 동안 함께할 저희도 좀 친해지고 듣고 있는 친칭방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비밀 얘기를 하나씩 네, 털어놓는 시간을 늘 매주 가지고 있어요.

0: 이거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정말 회사도 모르고 매니저님도 모르시고 그 누구도 모르시는 네. 비밀 알려주셔야 됩니다.
1: 살짝 TMI도 괜찮은 거죠. 그냥 아무도한테 안 말해줬던.
0: 근데 뭐 그렇지만 그 이제 역대 DJ분들은 다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고 가셨어요.
1: 아 그래요?
0: 뭐 신체의 비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가셨는데
1: 아 네, 그런
0: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1: 난 그런 비밀 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0: 그래요?
1: 한번 그 정표 씨도 말해주시는 거죠?
0: 네 저는 마지막에
1: 아 마지막에?
0: 네
1: 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0: 네
1: 일단 가벼운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강력하기 위해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셋업을
0: 좋습니다.
1: 위해
0: 좋습니다
1: 제가 이거 진짜 살짝 TMI인데 제가 네. 며칠 전에 얼굴 씻으면서 네. 제가 얼굴 씻을 좀 세게 씻거든요
0: 아 빡빡 씻으시는구나
1: 빡빡 씻는데 너무 세게 씻어가지고 네. 모르다가 손가락으로 코를 긁었어요
0: 그래서
1: 이 상처가 났거든요.
0: 아 여기? 그래서 상처가 나신 거구나.
1: 예,
0: 네. 네,
1: 굉장히 네. 굉장히 아파가지고 네. 아이,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큰 타격감을 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0: 오.
1: 네, 이렇게 긁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안무 레슨 있었는데 네. 거기 뭐 딱지 왜 생겼냐, 뭐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얼굴 씻으면서 생겼다고 하니까 네. 애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얼굴 씻으면서 얼굴 네. 상처를 입힐 수 있냐. 그래서 좀 마음도 상처를 받고 네, 얼굴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0: 아 상처를 두 배나 받으셨네요.
1: 그럼요.
0: 아유 저런.
1: 네, 슬펐습니다. 네,
0: 전 처음 봤을 때 피어싱 자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세수 하다가 너무 빡빡한 나머지 이제 네. 코까지
1: 아 너무 네.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네. 이제 아쉽게도 네 긁혀 버렸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1: 아 왜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0: 아니요 저
1: 동표 씨는요
2: 그 피부 참
1: 좋네요. 네, 완전 광이 나시네요.
0: 저는 분칠을 했잖아요. 오늘 분칠을 하고 왔는데
1: 아 아니 그래도
0: 생얼이시니까.
1: 아니 근데 그게 아 생얼 티가 나나 봐요.
0: 아니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었네.
1: 장난이고요. 장난. 네.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화장을 한다 해도
0: 네.
1: 이 기본 베이스가 좋아야 이렇게 해도
0: 네.
1: 와 되게 좋으시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이런 건 타고나야 되거든요, 사실.
2: 그렇죠.
0: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1: 무튼 네, 네. 태호 씨.
0: 네.
2: 저는 이거 진짜 어디서도 얘기한 적 없긴 한데.
0: 오 1급 비밀.
2: 뭐 그렇게 막 가장은 아니고 제가 네. 이 모자 위에 저는 항상 안경을 써요.
0: 오.
2: 이게
0: 왜요?
2: 사실 패션용이 아닙니다.
0: 어 그러면요? 고정되어 있나요?
2: 여기 머리가 너무 많아서
0: 아~
2: 실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좀 누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뭐 패션용이죠?
2: 네?
1: 패션용이죠.
2: 패션 아, 뭐 따지자면 그렇죠.
0: 패션용 네,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약간 아, 좀
2: 그렇죠. 머리를 좀 네. 다운시키기 위한.
1: 괜찮네.
0: 오, 너무 좋네요. 맞아. 근데 이런 것도 약간 패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2: 감사합니다.
0: 네, 저 같은 경우 저각경 그냥 모자를 푹 눌러 써버립니다.
1: 아 오늘 혹시 사복이세요?
0: 아 오늘은 사복이 아닙니다.
1: 아~
0: 앞에 하나를 이렇게 탁 치고 와가지고.
1: 아 네. 멋있네요. 네, 본인도 좀 패션이 네. 어떠세요? 관심 아, 있으세요?
0: 저는 관심은 있는데 막 엄청 좋게 막 잘 입는지 모르겠어요.
1: 아
0: 잘 입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추구미는 있다.
1: 어떤 거죠? 네.
0: 약간 좀 툭 걸치는 힙합? 네, 뭔가
1: 아.
0: 너무 꾸미지 않은
1: 아, 꾸안꾸?
0: 꾸안꾼데 그냥 툭 걸쳤는데 힙한 느낌
1: 아 근데 힙
0: 네.
1: 막 큐티 아니고 힙
0: 아 큐티 아니고 힙
1: 아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1: 오케이.
0: 귀여운 요소가 하나쯤 있으면 좋죠 뭐 키링이라던가
1: 아.
0: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좋지요
1: 좋습니다
0: 네 저의 비밀을 이제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엄청난 비밀들을 가지고 와요 벌써 몇 개의 비밀을 제가 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 저희 매니저님만 알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 매니저님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 챌린지를 찍고 왔어요
1: 아
2: 브라보
1: 무슨 챌린지인지 공유해도 될까요?
0: 아 그것은
2: 나중에 나오지.
0: 네, 조만간 커밍 순.
1: 아 커밍 순.
0: 네, 기대해 주세요.
1: 아 춤인가요? 뭐 웃긴 건가요? 뭔가요?
0: 어, 춤입니다.
1: 오. 아, 되게 기대될 만한 소식이네요.
0: 원래 이런 식으로 네 DJ 분들을 조금 놀리는 코너였어요, 사실.
2: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네.
1: 아 근데 딱 좀 다들 비슷한 네. 깊이의 비밀로 좀
0: 그러니까요.
1: 말한 것 같은데요.
0: 너무 너무 좋네요.
1: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1: 와우. 와우. 제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피스 분들이죠.
0: 아, 저도 당연히 우리 뾰꼬미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거 말고 여러분은 요즘 뭘 좋아하는지 혹은 뭐에 푹 빠져 있는지 사연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2: 좋습니다. 그럼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베니 베넥 3세가 피처링한 자이언티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자이언티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죠.
0: 네, 사연 만나보기 전에 쿄디랑 동표씨 요즘에 새롭게 좋아하게 된 것이 있나요?
1: 새롭게 좋아하게 된 거.
2: 저는 요즘 제가 원래도 되게 좀 낭만을 즐기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한강이나 여기 좀 드라이브 같은 거를 자주 다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책에 흥미를 느껴서 저는 원래 자기계발서 아니면은 에세이 이런 거만 읽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소설의 재미를 찾아가지고 소설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1: 원래 살짝 소설에 시작하고 살짝 그 쪽으로 넘어가지 되게 신기하네요.
2: 뭔가 소설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때문에 안 읽었었다가 최근에 뭔가 너무 재밌네.

0: 네? 하면서 계속 읽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태호 씨도 요즘에 책 많이 읽잖아요.
2: 뭐 요즘 전 조금 되긴 했는데 네. 조금 막 읽다가 요즘에는 조금 서서히 줄여가고 있긴 해요.
1: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네. 해외에 이제 그 행사 갔다 왔는데요. 네.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그냥 바로 자거든요. 근데 중간 깼는데 저 멀리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네. 안 자고. 그래서 태호 아직도 꾸준히 책을 잘 읽구나 라는 생각이
2: 저도 들었어요. 소설을 좋아합니다.
0: 아 진짜요? 네. 최근에 액션. 좀 재밌었던 소설 있어요?
2: 아 최근 근데 요즘에 좀 조선 왕조실록 읽고 있고 오. 그 소설은 아니긴 한데 네. 제가 읽었던 중 저희 팬분들이랑도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네. 그거 잠깐만 뭐더라? 꿈백화점?
0: 아 꿈백화점?
1: 백화점?
0: 뭔지 알 것 같아요.
2: 아 달러구트.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0: 와 저 이거 사려다가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2: 이거 너무 재밌고 귀여워요.
0: 아 진짜요? 네. 읽어봐야겠다.
2: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0: 좋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그러면 태호 씨는 뭐에 꽂히셨어요?
2: 저는 요즘 이제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 보고. 아 야구 시즌에 야구 이제 보고.
0: 어느 팀이죠 혹시?
2: 저는 하나 읽겠습니다. 아~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0: 아 충청도세요? 네. 오 웜에. 웜에. 읽을 쓰구만. 좋네요.
1: 저는요. 네. 요즘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를.
0: 저 자전거 요즘 진짜 오늘도 타고 왔잖아요.
1: 진짜요? 네. 아니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얘는 무려 딱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이 날씨가 좋아지고 나서 네. 근데 조금 자전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자전거 사서 네. 그냥 좀 꾸준히 많이 탈까 왜냐면 이제 유산소랑
2: 너꺼 아니고?
1: 예.
0: 그 따릉이를 빌리셨고
1: 네 맞아요 빌리는
2: 어플로. 아니 종섭이 거 써.
1: 어?
2: 종섭이가 우리 숙소에 가져온 지 3년 됐는데 타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1: 와 종섭이가 저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신다면 정섭 씨에게 종섭아 듣고 있지? 네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다. 아, 저도 따릉이 엄청 많이 타요.
1: 네 그죠? 네,
0: 저의 거의 주된 그거예요.
1: 아 근데 살짝 그 하차할 때 내릴 때 그 네. 지정된 곳에서만 되잖아요. 그쵸.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0: 맞아요.
1: 근데 그거 빼고는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1: 네 좋습니다.
0: 네
2: 좋아요.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타님께서 저는 비누 향을 정말 좋아해요.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할 때마다 엄청 천천히 합니다. 탱디 교디 동표가 좋아하는 향은 무엇인가요?
0: 아, 그렇죠. 이런 또 바디워시의 향이 네. 샤워나 목욕할 때 네. 되게 많은 힐링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1: 저는 목욕할 때는 오히려 무향 좋아하고요. 네, 막 너무 향기로운 것도 별로 네, 선하진 않고요. 근데 막 향수 뿌릴 때는 네. 오히려 조금 우디하거나 아니면 조금 시트러스한 느낌의 좀 시원한 느낌 아니면 요즘에는 그 쌀 냄새?
0: 쌀 냄새?
1: 이 쌀 냄새 아니고
3: 쌀
0: 그 밥 쌀 탄수화물 쌀
1: 네 맞아요. 그 쌀 냄새가 돼 있는 향수들이 좀 꽤 많더라고요.
0: 우와 처음 들어봤어요.
1: 근데 진짜 그 강릉 쪽 가면 그 밥맛 아이스크림 먹는 그 맛 뭔지 아시죠?
0: 네네네.
1: 그거를 살짝 냄새로 표현한 근데 조금 구수하고 조금 냄새가 좋더라고요.
0: 약간
1: 요즘에
0: 방앗간 냄새인가요?
2: 방앗간이 뭔지 모르겠고
1: 뭔지
0: 모르겠는데 그 빵 만드는 곳 뭐 떡 만드는 곳
1: 그런가요? 뭐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네. 딱 뭔가 쌀 냄새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냄새가 좋더라고요.
0: 신기하다. 네.
1: 태호 씨도 좀 네. 좋아.
2: 저는 뭐 섬유유연제 냄새.
1: 태호 씨가 네. 전 데뷔 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말인데 네. 태호한테는 살짝 그 할머니네 네. 댁까지 가면요 네. 좀 고향에 할머니의 살짝 옷장에서 나올 법한 이 살짝 베이비 파우더 냄새와 좀 이 섬유유연제 냄새에 살짝 섞여 있는 냄새가 나요.
0: 근데 원래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빨래가 냄새가 진짜 좋은 거 아시죠?
1: 뭔가 그 부드럽고 좀 포근한 느낌?
0: 맞아요.
1: 태호한테 그런 냄새가 나요.
2: 저 그 냄새도 좋아요.
0: 어떤 거?
2: 그 아이스크림 파는 거에 네. 머리 집어 넣어보셨어요?
0: 아이스크림 그
1: 냉장고
0: 안에
1: 냄새?
0: 안에? 네 넣어봤어요.
2: 그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그 시원한 냄새?
1: 그 김치 냉장고 냄새?
2: 아니라고 김치 냉장고 아이스크림
0: 그 냉장고 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면 그냥
2: 아니 그
0: 마트에 있는?
2: 네 마트에 있는
0: 오
2: 그거 냄새 되게 좋고 그 전 그런 것도 좋아요. 그 에어컨 처음 틀었을 때 나는 냄새

0: 약간 그런 뭔가
1: 먼지 냄새.
0: 기계적인 냄새를 좋아하는군요. 먼지 냄새.
2: 그럼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0: 아, 뭐 저도 근데 않지, 뭐 나 좋아해요. 기름 그 주유소 냄새도 좋아하고.
1: 저도요. 완전 저.
0: 어디 창고 냄새도 좋아하고.
1: 전 탄 냄새도 좋아해요.
0: 탄 냄새?
1: 예. 네.
0: 어떤 탄 냄새?
1: 막 그냥
0: 고기 탄 냄새.
1: 뭐 고기 탄 냄새도 좋고 막 캠핑 갈 때 불 그 아. 나무 탄 냄새 탄 냄새가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1: 홍표 씨는요?
0: 저도 사실 저는 좀 가벼운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 파우더 향이나 아니면 좀 그냥 맡았을 때 좀 시원한 향?
1: 아 네. 시원한 네. 시원한 게 좋죠.
0: 그럼 비누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1: 네, 시원한 거 좋죠.
0: 네,
1: 좋습니다.
0: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발금이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지금 제 일을 좋아해요. 어느 일이나 분명 힘든 점이 많겠지만 그만큼 일하면서 엄청난 보람이 있는 순간들도 많거든요. 워라벨이 거의 없고 힘든 시간이 많아도 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세 분은 아이돌이 되길 선택하고 가장 보람 찼던 순간이 있을까요?
1: 아
0: 너무 많았는데.
1: 그쵸.
0: 보람 찬 순간 너무 많죠.
1: 저희는 어쨌든 뭐 네. 동필씨도 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데뷔를 했었잖아요. 그쵸. 딱 직전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이제 무대를 많이 못했고 막상 그냥 관객 앞에서 뭘 하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제일 보람이 찼던 거는 진짜 저희가 첫 미국 갔을 때 거의 한 되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대 한 적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기분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0: 오.
1: 그 이후에 공연을 진짜 많이 하긴 했었지만
0: 네.
1: 딱 그 첫 번째라는 게 참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덩표 씨는요?
0: 맞아요. 저도 사실 뭐 무대 할 때 콘서트 할 때가 제일 보람차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워낙에 그냥 이 직업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직업을 하면서 뭐 힘든 거에 대해서도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1: 오.
0: 그냥 예능을 해도 좋아하고 라디오를 해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서
1: 와우.
0: 모든, 네, 스케줄 끝날 때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아 오늘도 해냈다 약간 이런
1: 와 되게 네. 되게 좋은 마인드시네요. 그러니까
3: 굉장히 좋은 마인드네요.
1: 태연은요?
2: 저도 뭐 사실 공연할 때 좀 가장 맞아요. 느끼는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도 솔직히 신기하긴 해요.
0: 너무
2: 제가 그냥 이런 큰 방송국 앞에 앉아 있는 게 신기해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2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0912번님. 저는 비 오는 날 바람 맞기를 좋아합니다. 오, 가끔은 우산도 없이 나가고 싶은 날도 있어요. 시원한 바람과 촉촉한 습도를 좋아하거든요. 세 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비 맞기는요?
6: 저는 비 맞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7: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6: 진짜요? 네. 저 그래서 우중런도 해요.
7: 예?
6: 우중 비 오는 날에 러닝하고.
7: 와, 진짜요?
6: 그러기도 합니다.
8: 저는 수영할 때 비 맞는 건 좋아해요.
6: 아, 너무 좋죠.
8: 예, 네, 수영할 때?
6: 이미 젖었을 때.
8: 아, 수영할 때 비 맞는 게 진짜 낭만 있고요.
6: 뭔지 알죠?
8: 근데 저는 좀 기분에, 저는 날씨 기분에 진짜 영향이 많이 끼쳐요. 날씨가 좋은 날들은 진짜 행복하고 좋은데 비 오는 날들은 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6: 처지고
8: 사람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성격이.
6: 성격까지.
8: 예, 예,
7: 비만
8: 예.
7: 오면 엄청나게 씩씩거립니다.
8: 예, 되게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비 오면 좋아해요.
6: 아, 캄해지니까.
8: 네, 밤에 비 오면 좋은데 네. 뭐 해야 될 때, 활동해야 될 때, 뭐 일해야 될 때 비 오면 좀 많이 영향이 끼치더라고요.

0: 그죠. 젖고 찝찝하고 이러니까.
1: 예. 그 스팡은 진짜 싫어하는데 또 스팡을 좋아하시네요. 0912님께서
0: 어, 촉촉한 습도. 어. 근데 이게 비라는 게 봄 가을에 오는 비는 시원하고 좋아요.
2: 맞아요.
0: 근데 여름에 오는 비는 너무 찍찍해가지고 그쵸?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 아, 비 맞아, 맞으면서 맞아. 뛰는 건 살짝 낭만이 있는데?
0: 아 그러니까. 진짜 낭만.
2: 나도 너무 해보고 싶었어. 어.
1: 해봐.
3: 응?
1: 해봐.
3: 나
1: 저 한 그 한참 그 장마 시즌 때 네. SNS 통해서 비 맞으면서 막 춤추고 막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 좀 웃긴 영상들.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좀 재밌긴 하겠다. 뭔가 어린 시절 다시 돌아간 진짜 그런 기분?
0: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 빗소리 이런 ASMR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1: ASMR은 들어본 네. 적 없는데 오. 저는 비 소리 들으면서 집에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0: 아, 네. 아 낭만 뭔가 감성과 낭만이 있으시네요.
1: 아 조금요? 어. 조금은
0: 저는 ASMR을 최근에도 들었어요. 비 맞는 소리 그걸 들으면 좀 잠이 슬쩍 올랑말랑 하는 그 몽롱한 기분이 있어서 그걸 듣고 약간 좀 잠에 들랑말랑 하는 그걸 좋아하는데 가끔 이게 삼겹살 굽는 소리로 들릴 맞아. 때가 있거든요.
1: 어 진짜? 맞아,
0: 맞아. 뭔가 맞아.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삼겹살 생각이 나서
1: 어 배고파져요?
0: 되게, 네 배고파지고 잠이 아. 확 달아나더라고요.
1: 어저께 야식으로 삼겹살 먹었는데
0: 아 너무 맛있어.
1: 갑자기?
0: 아,
2: 요즘 되게 잘 먹고 돌아다니네.
1: 아, 혼자 집에서 시켜먹었어. 그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이제 삼겹살 시켜먹었습니다.
0: 단백질 중요하죠.
1: 아, 갑자기 삼겹살. 아. ASMR 즐기세요?
2: 저요? 네. 전 책 읽을 때 비소리 들어요. 아, 참 좋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집중도 잘 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봤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저희는 신지훈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듣고 와서 3부에서도 우리끼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어남의 기호 쿄디고요.
1: 저는 태호 탱디입니다.
3: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후.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3: 내가 좋아하는 거.
2: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3: 고래가 둘이면 고래고래님. 저는 다른 사람의 취향을 알아보는 걸 좋아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이것저것 좋아하냐고 자꾸 물어봐서 물음표 살인마냐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세 분은 다른 사람한테 질문 많이 하는 편인가요?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 하나씩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
2: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도 MBTI가 E이긴 하지만 네. 저는 굳이 막 사람을 한테 말 걸진 않거든요. 오. 근데 뭔가 말 걸어야 될 것 같을 때는 저 진짜 쓸데없는 질문까지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살짝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3: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으신 걸로 생각했어요.
2: 네, 그냥 저 그냥 계속 물어봐요. 어색한 게 싫어요.
3: 너무 좋다.
2: 네, 그냥 차라리 네. 그냥 말해서 그냥 좀 친해지는 게 낫지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
3: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이런 되게 쓸데없는 네. 뭔가 아, 이런 거 굳이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들도 다 그냥 물어봐요. 오, 너무 여기는 좋네. 아예 안 물어보시잖아요, 태호 씨는.
1: 절대 안 물어보죠, 저는.
3: 아, 아니, 탱디는 뭐예요, MBTI가?
1: 저는 ISTP요.
3: ISTP?
2: 최악이죠, 그냥.
3: 왜요?
2: S에다가 T에다가
3: ISTP. 아, S, T.
2: 완전 숨막히는.
3: 공감과 상상도 안 하는.
2: 네, 공감도 상상도 안 하는.
1: 은근히 예뻐요, 근데.
3: 아, 은근히 예쁘세요?
1: 눈물이 좀 꽤 있어요, 은근히. 오. 네.

0: ISTP가 눈물이 많기 쉽지 않은데.
1: 이거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아 죽음이구나. ISTP가. 네,
1: 죽음이 네. 죽음이.
2: 아 그런가?
1: 맞는 것 같아 태양아.
2: 아, 그런가?
1: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1: 그럴 수도 있어.
0: 세 분한테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
1: 좀 네. 흑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0: 저요? 와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4년?
1: 아, 머리 색깔 안 바꾸고 싶으세요?
0: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흑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흑발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앨범 할 때 핑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한 번쯤은 살면서.
1: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봐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쓸데없게 물어보는 거예요.
0: 좋네요.
1: 이렇게 하면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0: 오 그러면 탈색은 얼마나 하셨어요?
1: 저 한 이제 반년 넘었는데요. 한 7개월? 7, 8개월.
0: 두피 안 아프세요?
1: 아 지금 끊기고 난리 났어요.
0: 그렇죠.
1: 예, 지금 위에 지금 거의 잔디밭이에요.
0: 아니, 저는 탈색을 오래 하거나 염색을 오래 하면 어지럽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샵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어지럽고 뭔가 머리가 아픈 느낌? 뭔가 두통이 있는 느낌.
1: 오 신기하다.
0: 있어요.
1: 아 그 두피가 아픈 게 아니고 두통이 나는 느낌이 난다고요?
0: 두통이 나는 느낌이라서
1: 아, 잘 안 맞네요.
0: 이걸 웃자지? 이러고 맨날
1: 하지 마세요 그럼.
0: 그래서 그냥 흑발로.
1: 네 흑발 괜찮네요. 흑발 괜찮네요.
0: 좋네요.
1: 그러면 네. 평소에 질문 잘 안 하는 태호 네. 탱디가 한번 질문해주세요.
2: 아 근데 저 그 정도로 사회성 없는 정도 아니고요.
0: 네,
2: 웬만큼 물어봅니다.
0: 아 그죠. 네.
2: 그러면 뭐 그 정도 아니고요.
1: 네. 아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2: 저 보통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만나면 보통 물어보는 게 뭐 네. 악기 다룰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1: 아 그치 그치.
2: 네,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면 뭐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신가?
0: 아,
2: 뭐
0: 그런 거 물어보고. 음악적인 거. 네. 저는 악기는 다 약간 그냥
2: 살짝
0: 네, 조금씩밖에 못 하고 그래서 거의 다룰 줄 아는 악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피아노라고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저는 아이유 선배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좋죠.
0: 저도 약간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연기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소개해드릴게요.
0: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트와이스의 나이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트와이스의 라이키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좋아하는 것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2: 파라님께서 저는 항상 자정을 좋아해요. 바쁜 아침과 달리 자정쯤은 조용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세 분이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고 그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나요?
4: 하루 중에 좋아하는 시간.
2: 동필 씨는요?
4: 저는 요즘에는 해질 때가 좋은 것 같아요. 한 6시, 7시쯤 노을이 질 때.
2: 좋지.
4: 네, 그때 시간을 좀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자전거를 타고. 네.
2: 한 저도 사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가 딱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시원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그쵸. 좋은데, 근데 그 시간에 시간이 날 때가 거의
4: 맞아요.
2: 없어가지고 항상 그때 제일 바쁘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웬만해서는 진짜 새벽 아침이나 밤에 이제 시간이 좀 나는데, 네. 근데 굳이 꼽자면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네. 제 추구미가
4: 추구미.
2: 아침형 사람이거든요.
4: 아.
2: 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좀 네. 하루 일찍 시작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4: 네.
2: 그래서 진짜 아침 일찍 막 아침 7시, 8시 아니면 저녁 딱 5시, 6시쯤을 네. 전 선택하고 싶습니다.
4: 오. 근데 일찍 못 일어나시죠?
2: 못 일어나죠.
4: 그죠, 뭔가 눈에서부터 되게 오후에 일어나는 눈이에요.
2: 저요?
4: 네.
2: 아, 그렇군요. 오늘도 되게 오후에 일어났거든요.
4: 그렇죠. 한 2시, 3시 막
2: 정확했어요.
4: 그렇죠.
2: 2시에 일어났어요. 어저께 운동하고 삼겹살 네. 먹었는데 바로 자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소화시키느라 계속 앉아서 계속 소화시킬 때까지 잤어요.
4: 아, 좀 늦게 주무셨군요.
2: 네. 태호 씨는요?
3: 네. 저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고 언제나 퇴근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4: 아, 그렇죠, 그렇죠. 퇴근 시간이 제일 좋죠.
3: 가장 소중하고. 네.
4: 듣고 계신 분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제작진 분들도 다 퇴근 시간이 좋으실 거예요.
2: 네, 그럼요.
3: 누나 그것만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2: 그럼요, 좀 슬프다.
3: 뭐 또 슬플 것까지야.
2: 아, 뭔가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네. 살짝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넘어가시죠.
4: 우리 셋 다 T인데 되게 기호 씨가 F 같다.
2: 아, 저 아, 살짝 반반이에요. 딱 50-50이에요 진짜. 한 50. 아, 일할 때 완전 T인데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F.
4: 아, F가 되네.
2: 아, 여기 다 처음 나가지고 지금 살짝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아무튼 서로 알게 되는 네.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4: 아, 좋네요, 좋네.
3: 네. 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네 지금.
2: 빨리 넘어가.
4: 좋다.
3: 좋습니다. 0112님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건 영화 감상이에요. 제 세상을 넓히고 싶어서 일주일에 세 편은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 분은 최근에 본 영화 있으세요? 하나씩 추천해 본다면.
2: 와, 대박. 아니, 저도 요즘에 영화 되게 좋아해요.
4: 저도 요즘 영화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2: 저는 네. 근데 제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 세 개는 진짜 대단한 건데요?
4: 진짜 대단하다.
2: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4: 아, 저는 사실 장르를 안 가리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뭔가 오컬트? 뭔가 호러? 스릴러를 좀 좋아해요.

0: 예를 들어 뭐 있어요?
1: 저는 귀신 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약간 그런 스릴러를 좋아해요. 범죄 스릴러.
0: 멀쩡하시네요. 네.
1: 범죄 스릴러나.
2: 영화 감독이에요, 나?
0: 네? 가까워요.
2: 아 그래요?
0: 저랑.
2: 아 오케이 오케이. 네.
1: 근데 지금 되게 뭔가 옷차림이 감독님 약간 평론가 같아. 영화 평론가.
3: 아 이 모자가 이 납작한 모자 때문에 네. 감독님 이 납작한 모자 쓰는 거 뭔지 아시죠?
0: 예 맞아요.
1: 좋네요.
0: 저도 영화 네.
2: 많이 보잖아요.
0: 많이 보죠. 진짜 많이 보죠. 제일 최근에 본 거 뭐였더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들이 좀 잔인해서. 아 괜찮아요?
1: 네.
0: 아
1: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말해도 될 것 같은 거 하나.
0: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최근에 그 영화관에 네. 불곤이야?
1: 어.
0: 그 에마 스톤이 나온 네. 이제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가 원래 그 한국 영화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래요.
1: 아, 진짜요?
0: 그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예, 네, 지구를 지켜라를 이제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제가 또 에마 스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마 스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그 프로젝트 헤어 메리 친구랑 볼 거고요.
1: 네.
0: 이제 이번 주 가능하면 다음 주 또 가능하면 그 악마가 프라다 입는다. 2.
1: 네.
0: 그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꼭 네. 봐야 되는 영화라서 네, 그거 보려고요.
1: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네요.
0: 아 너무 좋아요. 영화관 가는 게 너무 좋아요.
1: 혼영도 좋아하세요?
0: 혼영? 아 혼자 영화?
1: 보는 영화.
0: 그럼요. 혼자 보는 영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1: 그쵸.
0: 집에서.
1: 아 집에서. 전 영화관에서 혼자 보는 거 좋아요.
0: 영화관에서 혼자 보는 건 좀 힘들어요.
1: 진짜요?
0: 네. 저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1: 저는 보통 혼자 영화관을 가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왜요?
1: 그냥 뭔가 딱 집중되고.
0: 아 그래요?
1: 네, 뭔가 혼자 보는 그 감성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영화관 가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막 팝콘 먹고 막 그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혼자 볼 거면 집에서.
1: 아.
0: 네. 또. 저 혼자 그 엘리멘트?
1: 네.
0: 혼자 보러 간 적 있는데.
1: 네.
0: 혼자 보니까 재미없구나 생각이
1: 있어. 아 진짜요?
2: 네. 영화 보러 가는데 뭐 그냥 혼자 보든 보든 영화 쳐다보는데 뭘 너 보는지 뭐 얘기해?
0: 태우 씨 낭만이 야. 없으세요. 이거는 밥도
2: 아니 영화 보는데
0: 아니, 들어보세요.
2: 혼자 가든 둘이 가든 4시 가든 5시 가든 똑같지 뭘.
0: 아니 들어보세요. 밥도 네. 똑같은 밥 먹어도
1: 네.
0: 누구랑 같이 먹는 게 맛있지. 혼자 먹는 게 맛있냐고요.
1: 혼자 먹는 것도 맛은 있죠.
2: 아직 잘 몰라요. 저도 혼자는 거 다 좋아해가지고.
1: 아 약간 외로움을 좀 타시는 편이시구나.
0: 아 근데 그렇다고 외로움 타진 않아. 그냥 굳이 같이 볼 사람 없으니까 오케이 나 혼자 볼게. 근데 집에서 보는 거죠 대신.
1: 아
0: 이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혼자 네. 보진 않죠. 네, 그런
1: 네.
0: 느낌?
1: 네. 우리 탱디는 영화 좋아하세요? 보는 거?
2: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긴 한데 네. 최근에 본 건 올드보이 봤거든요.
1: 오.
2: 근데
0: 그 명작을? 아 죄송해요.
2: 아 깜짝 놀랐네.
0: 아 왜냐면
2: 너무 재밌다.
0: 그 영화는 얼마나 네. 명작인데요.
2: 색감이 네. 너무 좋아요.
1: 올드보이.
0: 좋죠. 그럼 영화 말해도 되나?
1: 네.
0: 아무튼
2: 어때?
1: 좋네요.
0: 아 추천.
1: 저는 최근에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갑자기 뭔가 필 받아가지고 하루에 3편 보고 이랬거든요.
0: 와우.
1: 연속으로 3편 따라락 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좀 다 약간 막 재난 영화,
0: 네.
1: 막 오컬트, 막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아름다운 걸 하나 추천드린다면 우리의 10번째 여름인가? 그 OTT에 풀렸는데 최근에 맞아요. 우리의 10번째 여름.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근데 되게 색감도 예쁘고 여러 나라도 나오고 이래서 네 보는 재미가 있다.
0: 대박.
1: 네, 되게 사랑 얘기예요.
0: 처음 봐요. 그 혹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나를 찾아라 보셨어요?
1: 아니요.
0: 봐야 돼요. 아 나를 찾아줘인가?
1: 나를 찾아줘.
2: 나를 찾아라.
1: 저는 저 이 감독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일본 영화예요?
0: 아니에요. 미국 영화인데 나를 찾아줘.
2: 처음 봐.
1: 감독님이
0: 잠시만요. 동표 씨.
1: 네, 알겠어요.
0: 보세요.
1: 나를 찾아줘요?
0: 예, 네, 이거 나와

0: 봐도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사람이 하는 살짝 이런 띠일러 이런 어. 좀 생각 이거예요.
1: 어, 따봉이에요. 이거 스릴러예요?
0: 띠일러라고 말하면 띠일러이긴 한데 네. 이렇게 뭔가 그냥 좋아요. 그냥 사람이 막 살짝 막 납치 막 이런 아~ 좋아하실 거예요. 동표 씨에 딱 좋아하실 것 같은
1: 좋습니다.
0: 영화입니다.
1: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를 찾아줘랑 올드보이.
0: 올드보이를
1: 오케이.
0: 오케이.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0: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1: 네, 포이님. 저는 머리할 때나 네일 받을 때 헤어쌤, 네일쌤들이 먼저 말 걸어주는 게 좋아요. 침묵의 두 시간을 보낼 땐 너무 슬퍼요. 제가 먼저 말 걸 만큼 외향적이지는 않아서 먼저 스몰 토크를 시작해 주시지 않으면 침묵하게 되거든요.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시나요? 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전 사실 1:1 혹은 뭐 1:2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근데 나만 이방인처럼 모두가 아는데 저 혼자만 딱 들어온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한 6명이 있는데 5명이 다 아는 사이고 저만 다 모르는 사이. 막 이러면은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땀나고.
0: 아, 진짜요?

0: 내 귀도 엄청 빨개지고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1: 어, 그렇군요.
0: 이 마음을 너무 알아. 그래서 나한테 말 걸어줘 라는 눈빛을 계속 보대요.
1: 아 진짜요?
0: 말 걸어줘 말 걸어줘.
1: 대박. 그렇군요. 태호 씨는요?
2: 저는 뭐 이렇게 헤어 뭐 이런 좀 이분들 만약에 가면은 자주 보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2: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 안 걸어주시면은 그냥 안 걸어주시는 대로 있고 뭐 딱히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택시 같은 거 탔을 때 택시 아저씨 분들이랑 스몰톡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0: 아 진짜요?
2: 그런 건 재밌어요.
0: 오~
2: 그냥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좀 재밌긴 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듣는 것 같아서.
1: 아, 저도 그런 거 좋긴 한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빠르게 얘기하시고 네. 막 가끔씩 되게 거칠게 얘기하실 때
0: 아, 그쵸,
1: 가끔씩
0: 그쵸.
1: 사투리도 쓰시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생긴 건 한국인이고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니까
0: 네.
1: 이제 그분 당연히 이해하실 줄 알고 막 랄랄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 뒤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아, 네, 네 이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말 거는 거? 뭐 해주셔도 상관없고 뭐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0: 약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1: 거 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오히려 좀 안 걸어주셔도 돼요.
0: 아, 뭐야 안 걸어주는 게 편했군요.
2: 그러니까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빙빙 돌려가지고
1: 상황 따라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상황 따라 달라서 근데 웬만해서 뭐 굳이 뭐 안 말 안 말하고 싶은데요.
2: 안 말하고 싶은 정도.
0: 오케이.
1: 아니 막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면 괜찮아요. 막 자연스럽게 뭐 대화 오케이 괜찮은데. 근데 막 굳이 안 해도
0: 억지로.
1: 굳이 그냥 조용히 있어도 전 좋아요.
0: 네. 그 약간 공백이 괜찮군요. 그래도.
1: 네. 아, 너무 살짝 말이 저 말 걸어주지 마 이렇게 들렸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굳이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0: 굳이 네. 굳이.
1: 네. 저도 안 불편하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네.
1: 저희와 첫 시간이었던 오늘 어떠셨나요?
0: 처음인데 되게 뭔가 결이 좀 맞는 것 같고 대화가 잘 돼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1: 그만큼 한 사연을 네. 깊게 생각하면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0: 역시 just girl.
1: That's what's up.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제 앞으로 함께할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동표 씨 추천으로 끝곡 들어볼까요?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0: 네, 제가 오늘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트레저의 밤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오늘 우리끼리의 주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잖아요.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노래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최저의 밤 들으면서 동표 씨 보내드릴게요.
2: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1: 안녕!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우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 급식 뭐더라?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동원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1: 다음 주 월요일 동원고 점심 메뉴입니다. 찹쌀 기장밥, 붕어 무국.
2: 아, 북어 무국.
3: 붕어 먹어요?
1: 북어 무국 죄송합니다.
2: 북어 오케이 오케이.
1: 빨간 카르보 닭갈비, 잠파 건파레 무침, 콩나물 냉채, 배추 김치, 그리고 이것 핫도그.
2: 네, 이것은 옥수수 품종 중 하나인데요. 옥수수 중 가장 달고 맛있는 옥수수라고 합니다.
1: 영어로는 super sweet corn이래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초당 옥수수, 2번 분당 옥수수.
2: 정답 보낼 거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넥스지의 음츠크.

0: not typical.
1: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넥시지의 음치크 듣고 왔습니다. 글로벌 기대주 넥시지의 신곡이었는데요.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젠지의 넥시지의 지금과 그들의 그리는 새로운 에티켓을 유쾌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정해진 매너보단 우리다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즐기자는 의미를 즐기자는 의미를 네. 담아냈다고 합니다.
2: 즐기자.
1: 네, 즐기자는 즐겨봅시다. 의미를 담아냈다고 하네요.
2: 좋아요, 네네. 좋아요.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초당옥수수입니다.
1: 네, 맞아요. 내일 동원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할게요. 찹쌀 기장밥, 북어 무국, 빨간 카르보 닭갈비, 잔파 건파레 무침, 콩나물 냉채, 배추 김치, 초당 옥수수 핫도그.
2: 와우.
1: 와우.
2: 어때요, 봤을 때?
1: 지금 제가 아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2: 아, 그래요? 묵국은 네. 먹어봤어. 그냥 묵국. 우리는 소고기 묵국을 먹어봤는데.
1: 아.
2: 기호 씨가 들은 건 붕어 묵국이고.
1: 예, 아, 뭔지 알아요. 그 붕어는 그 물고기잖아요.
2: 맞아요.
1: 예, 예.
2: 붕어 그, 핫도그도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 핫도그.
1: 어, 초당 옥수수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아, 되게 좋아요 이거.
2: 저의 페이보릿입니다.
1: 아, 묵국. 그 묵국. 저도 네. 묵국 진짜 좋아요.
2: 저의 페이보릿.
1: 저 캐나다 살았을 때 거의 매일 아침 먹었었어요.
2: 아, 너가 좋아하는 찹쌀밥 있네.
1: 어.
2: 찹쌀밥.
1: 아, 그게 찹쌀이에요? 아, 그렇군요.
2: 밥이 찹쌀.
1: 예, 네, 맞아요. 근데 초당 옥수수 핫도그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눈이 그쪽으로 가네요. 아무튼
2: 다음에 먹어보세요.
1: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5802님께서 탱디랑 효디는 어떤 핫도그 줘야 돼요? 치즈 든 거? 감자 붙은 거? 고구마 붙은 거? 매운 거?
1: 저는 그냥 일반 바비큐에서 올려놓고 육즙이 좀 있고 그냥 깔끔한 미국식 핫도그 좋아요. 머스타드랑 케첩이랑 그리고 렐리쉬. 렐리쉬 뭔지 알아요?
2: 네.
1: 렐리쉬랑 어니언도 같이 올려놓은. 배고프다. 좋습니다.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2: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보아님께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두 분은 카레 비벼서 드시나요? 아니면 안 비비고 떠먹나요?
2: 비벼서 먹죠.
1: 어? 전 둘 다.
2: 아, 난 카레를 떠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 어?
2: 조금씩 밥에 덜어서 조금씩 비벼 먹어요 저는.
1: 저는 뭐 크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전 둘 다 좋아요.
2: 국처럼도 떠먹어요?
1: 아, 그러진 않죠.
2: 이거 그거 물어봐.
1: 어?
2: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국처럼 떠먹냐 아니면 비비나?
1: 아니지 아, 이렇게 아니야? 완전 비벼서 비빔밥처럼 먹냐 아니면 그렇게 따로. 왜냐면 가끔씩 카레랑 밥이랑 안 비벼서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먹냐.
2: 그럼 저도 따로따로.
1: 뭐야? 네. 네, 뭐 저는 뭐 둘 다 맛있, 뭐 별로 선호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무조건 따로따로.
1: 네, 카레 뭐든 다 좋아요. 아, 나 배고픈 거?
2: 뭐 카레도 먹고 싶고 지금 핫도그도 먹고 싶고 붕어 묵국도 먹고 싶고.
1: 아니, 나 지금 배고픈가 봐. 어떻게, 나 지금 계속 뭘 계속 먹고 싶어. 아무튼 넘어가 주세요.
2: 좋아요. 자, 7295님께서 저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랑 매달 좋은 곳에 가보는 월간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남은 달을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탱디랑 쿄디가 장소 추천 하나씩 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둘 다 PC.
1: 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제주도.
2: 너무 좋다.
1: 너무 좋지. 아, 나도 가고 싶다. 저도 껴주세요. 응? 왜요, 왜요? 저도 껴주세요. 태호 씨,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어디 가요? 여행으로. 저는 한국 잘 모르잖아요.
2: 네.
1: 어디 데려가고 싶어요?
2: 나도 진짜 잘 모르는데.
1: 아, 그러니까. 제주도 솔직히 그럴까? 물어보고 나서 얘도 그러니까. 뭘 알 것 같아.
2: 너가 나보다 많이 다녔을 거야.
1: 아, 맞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2: 저도 제주도. 제주도 가셔야겠는데요?
1: 제주도 가세요.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랑
2: 아, 지금 가면 아직 근데 물에 못 들어가겠다.
1: 아, 근데 물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주도 딱 너무 덥기 전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추천하겠습니다.
2: 추천.
1: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서리가 피처링한 제미나의 UFO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대학생 때 좋아했던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운동화 하나 있었다. 더러워지는 게 아까워서 좋은 날 신으려고 일단 박스 안에 거의 모셔두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애와 나는 결국 이어지지 못했다. 그 후 몇 번의 이사와 나의 망각으로 자꾸만 신발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그 운동화는 얼마 전에 밑창이 다 사가서 발견되었다. 이 운동화를 몇 번이나 신었다면, 그걸 그 애가 봤다면 달려졌을까? 진짜 아끼는 건 먼지 안 타게 유리관에 가둬두는 게 아닌 가둬두는 게 아니라 매일 신고 나가 햇빛도 쐬고 더러워지면 닦아주면서 나에게 맞춰 길들이는 거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마음도 소리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담아두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더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꽁꽁 감춰뒀다가 결국 그때 그 감정들도 신지 않은 운동화와 함께 전해지지 못하고 혼자 사가버렸다. 그때의 새 운동화가 그때의 그 마음들이 참 아까운 밤이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 사랑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0097님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완벽주의라서 되게 신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좋은 타이밍, 계속 완벽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간 모든 기회, 모든 순간들 다 놓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조금 서투를 수도 있고 사람은 조금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인간다운 건데 항상 제일 완벽할 때, 제일 좋을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것도 놓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성장을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오랫동안 뭔가 작곡이나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아, 내가 충분히 실력이 좋을 때 해야 되지 내가 아직 잘 못하는 내가 뭐더러 하냐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못하더라도 계속 해봐야 맞아. 계속 문을 두드려봐야 이거를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완벽한 타이밍을 계속 찾느라 이 신발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완벽한 모습을 계속 보완을 하려고 결국엔 놓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게 참 아름답지만 좀 슬픈 네, 말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끼다가 뭐 못 쓰게 된 거 경험 있어요? 막 아끼려고
0: 저도 사실 신발 하나 있어요. 되게 비싼 신발이어가지고 아, 이 신발은 절대로 신으면 안 되겠다. 근데 결국은 안 신으니까 계속 안 신더라고요. 그 신발 솔직히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아, 이 신발은 너무 내가 너무 진짜 딱 완벽한 날 내가 날씨가 좋고 딱 뭔가 중요한 날만 신어야 되지 했는데 결국은 안 신더라고요. 그런 날이 찾아와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신발이 이게 딱 신기한 게 딱 저도 이런 신발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지만 옛날엔 그랬었다. 태호 씨는요?
1: 아, 그래요. 나 뭐가 있을까?
0: 근데 태호 씨는 네. 성격은 살짝 하고 싶으면 그냥 딱 하는
1: 맞아요.
0: 스타일이라서
1: 탁탁해가지고 뭔가 아껴본 적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면은 뭐 주구장창 그것만 있고 주구장창 그것만 먹고 그러는 편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뭔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뭐 장단점 있죠. 근데 그냥 어렸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신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냥 다 입는 게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3180님께서 탱디 큐디 서로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아껴왔던 말이 있다면 증발하기 전에 오늘 한번 해주세요. 히읗지읒.
1: 뭐 있어요? 아껴둔 거?
0: 아니요, 저는 다 얘기하는데요.
1: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실 아끼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0: 네, 아끼는 네, 편이잖아요.
1: 시원시원하게 얘기합니다.
0: 네, 태호. 태호 사랑해요.
1: 아, 그런 거 말고 갑자기.
0: 아, 왜요? 그런 거에 그런 거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해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지.
1: 아. 뭐.
0: 근데 살짝 조금 취소하고 싶어요.
1: 왜? 아. 뭐 환불해 줘요?
0: 예, 네, 환불해 주세요.
1: 왜요, 왜?
0: 예, 네, 뭔가 살짝 인위적이었어 가지고.
1: 그냥 지금 굉장히 인위적인
0: 거. 예, 취소하고 싶었어요.
1: 버튼 누르면 막 그 버튼 누르면 얘기하는 거.
0: 사랑하지. 맞아. 사랑해요.
1: 그런 건 줄 알았어요.
0: 사랑해요. 이런. 예, 네, 사랑한다는 말 좀 어려운 말이라서.
1: 맞아요.
0: 아무튼 근데 저는 태호뿐만 아니라 저희 피어나미 멤버들 다 사랑합니다.
1: 그럼요. 저희는 아주 잘 지내죠, 그리고.
0: 태호 씨 기호 사랑하세요?
1: 예? 이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죠.
0: 저를 사랑하세요?
1: 그럼요.
0: 진짜요?
1: 예.
0: 오, 나 소싸.
1: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0097님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교환 얘기 사연 기다립니다. 친친방 홈페이지에 교환 얘기 게시판에

0: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사연 소개되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109님께서 탱디쿄디 일주일 동안 늦은 밤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챙겨들은 나도 다음 주엔 또 어떤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1: 아 저희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막 일주일 지나니까 더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해요.
1: 예, 조심스레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아무튼 열심히 해보면 됐죠.
0: 아 오늘 다 너무 좋았는데
1: 뭐가?
0: 그 붕어 묵국만 아니었어도.
1: 아 붕어 묵국?
0: 어 그것만 아니었어 오늘 완전.
1: 아 나는 솔직히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나요.
0: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끝곡 김세정의 꽃길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오나미의 기호
0: 태호였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아니, 아 제가 최종심에 올랐는데 신잡으러 갔다가 최종심에 맨날 올라 이씨. 어쨌든 인터뷰 들어가면 딱 감 오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아 이번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막판에 심사위원이 왜 영화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묻는데 대답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쪽팔리게.
1: 뭐라고 했는데요?
2: 왜 영화 하려고 하세요?
0: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인간 보면서 저기에도 내가 있구나. 이제는 아, 나 심사 떨어진 거구나. 내가 거기서 눈물을 보였다는 게 아, 그게 지금 제일 괴로워요. 걷다 대고 또 씨 와. 아, 내가 올 포 원 원 포 올 아, 올포는 원폴이 뭐야? 어떡할 거야, 이 쪽팔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4화에 나온 곡이죠. 태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었잖아요. 이제 토요일은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박진흥 씨.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는 그 시작 부분에서 약간의 어색함과 그 버퍼링을 이기면 된다는 걸 이미 진작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초반에 뭐지 긴가민가 하면서 보다가 3화에서 역시 좋아하는 장면과 대사의 향연이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느낌은 나의 해방일지와 나의 아저씨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구교환 배우는 와 정말 역시라는 말이 어울리는 연기, 그리고 드라마를 보기 전엔 살짝 걱정이 앞섰던 고윤정 배우도 와 감정의 디테일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오정세 배우 역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찌질함이 아주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셨고, 3008 쓰시는 분 역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고윤정 배우가 그 변은아 PD라는 역할을 잘 소화할지 살짝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3화와 4화에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변은아 PD의 그 마음속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4화 후반부에 고윤정 배우가 코피가 멈추는 부분에 나온 음악 신청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태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성은 씨도 작가님이 좋다고 하신 드라마 모자무사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3화까지 봤는데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리죠? 고작 3화 봤을 뿐인데 아, 일단 중단했어요. 아껴보려고요. 박혜영 작가님의 글빨은 또 오해영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진작에 알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살아있고 가슴에 훅 닿는 대사들과 숨겨진 소소한 위트와 또 때로는 통쾌함, 짠한 주인공. 저도 요즘 저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서 동만이와 은하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최희원 씨도 다 나오면 몰아보기 하려고 기다리다가 못 참고 이제 보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역시 신청하신 태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4화예요. 제가 또 이 장면에서 영화를 하려는 이유가 지구 반대편,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보면서 아 저기에도 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이 영화 속 영화 감독 황동만의 말에 또 제가 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어서 오늘은 이 장면을 한번 골라봤어요. 영화 속의 배우들이 웃고 있는데 관객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저는 그런 장면

0: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속의 배우들이 울고 있는데 관객은 웃음이 날 때, 그때도 대부분은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화 속에 그들이 울고 웃을 때 관객이 함께 울고 웃으면 그 또한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화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 솔루텍
2: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로이킴의 어쩌면 나 드라마 또 오해영 사운드 트랙입니다. 박혜영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죠. 김주원 씨가 또 오해영 얘기해 주셨어요. 공감이 무척 돼서 엄청 많이 울면서 봤던 드라마예요. 박혜영 작가 드라마는 다들 이렇게 울면서 봐요. 이때부터 서현진 배우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날개가 부러졌는데 바보처럼 내 품으로 날아들어온 새 같아요. 우와. 이게 드라마에 나오나요? 제가 또 오해영은 막 꼼꼼히 본 게 아니라서 제가 박혜영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챙겨보고 있는 게 이 작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나의 아저씨도 나의 해방일지도 조금 띄엄띄엄 본 기억이 나고 드라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까봐 오히려 띄엄띄엄 봤다고 해야 되나? 이게 설명이 될까요? 뭔가 계속 나를 좀 들키는 기분이라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너무 좋아하게 될까봐 너무 좋아해서 힘들어질까봐 좀 거리를 일부러 두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는 또 주인공들이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캐릭터들 다 현실에 있어요. 저는 물론 영화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혹은 한 다리 건너 전해들은 뭐 이야기들이 다 거기 담겨 있는데 실제로 제작 현장에서 좀 가까이 있는 영화사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난리예요. 뭐 내가 아는 사람 저기 있다. 제가 개다. 그런 어떻게 그런 캐릭터들을 참 절묘하게 잘 잡아내서 영화 쪽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좀 친근감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데 얘기는 참. 박혜영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뭔가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은 가끔 해요. 생각만 비슷하지. 저에게는 이런 글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 하지만 조금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누가 잘 써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믿는 구석과 비빌 언덕. 사람이 살면서 믿는 구석 하나와 비빌 언덕 하나만 있어도 살만하다, 버틸만하다라는 생각을 드라마로 쓰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구석이나 언덕이라는 말을 그냥 쓰면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구석 이러면 뭔가 구석진, 내가 뭔가 좀 고립된 느낌이 드는 그런 좀 단어잖아요. 구석은 뭐 구석에 처박아 두다 보통 이런 단어와 이렇게 조응을 하니까 언덕도 뭔가 단어만 봐도 좀 힘들잖아요. 언덕을 넘어야 하니까 뭔가 힘들고 좀 그런 느낌의 두 단어인데 구석과 언덕이 그 앞에 믿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리고 비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믿는 구석,

비빌 언덕. 저는 어쩌면 구석이나 언덕이라는 단어 앞에서 힘들어하는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 그 구석과 언덕을 믿는 구석과 비빌 언덕으로 바꿔주는 존재 하나를 그려냄으로써 구원의 서사를 완성하는 뭐 그런 드라마를 계속 쓰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글쎄요. 박혜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 돕는 자는 또 다른 스스로 돕는 자가 눈치챌 뿐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뭐 긴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네요. 제가 소셜미디어에도 올렸지만 이거 많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드라마 저 혼자 보게 아 아까워 이 좋은 걸 다 같이 봐야 된다니 아까운데요. 네 보지 마세요 이 드라마 저 혼자 보게. 네 괜히 막 너도 나도 보고 국민 드라마 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드라마입니다. 모니카 씨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네요. 제가 뭐 이 얘기도 자주 드리지만 영화의 경우에 좋은 영화는 계속 그 영화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조금 더 좋은 영화는 결국 내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나름 문장 만들어서 잘 써먹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그런 거죠. 조금 더 좋은 드라마인 거죠. 결국 내 이야기들을 하게 만드니까 모니카 씨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 모자무사를 보다가 눈물이 났대요. 연운경 배우님이 어렸을 때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TV에 나온다면서 좋아했던 배우래요. 그러면 엄마가 나랑 그렇게 닮았어?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그래서 연운경 배우께서 TV에 나오실 때 누구보다 반가웠는데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엄마를 닮은 연운경 배우님이 나오니까 더 애틋한 드라마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배우님 나올 때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드라마라고 하셨어요. 연운경 배우님은 극중에서 고윤정 배우의 할머니로 나오시는 배우라고 해주셨습니다. 엄마를 닮은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데 엄마는 이제 곁에 없으니 그 엄마의 빈자리를 이 드라마가 또 채워주고 있는 거네요. 모니카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제휘의 디어문.

나의 아저씨에서 제휘의 디어문, 그리고 이어서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티렉스의 코스믹 댄서였습니다. 장희수 씨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해서 영화 속에 황동만이 보던 영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 빌리 엘리어트 보는 장면, 헤어질 결심 보는 장면, 또 봄날은 간다 보는 장면 얘기해 주셔서 빌리 엘리어트에서 코스믹 댄서 골라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영화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제목을 가져온 붙을 결심이라는 포스터까지 등장하죠. 저 너무 궁금한데 오정세 씨, 박경세 감독이 만든 애욕의 병따개와 팔 없는 둘째 누나, 아 너무 보고 싶어요. 내 취향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3027번 쓰시는 분의 긴 문자입니다. 작가님, 벌써 5월이네요. 대학교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퍼펙트 데이즈는 다 보자 하고 계획했는데 무사히 완주했어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숲길을 지날 때마다 퍼펙트 데이즈 속의 나뭇잎 장면을 떠올린답니다. 아, 코모레비. 네,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그 햇살.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마치 물고기처럼 유영하는 순간들이요. 여기에서 봄을 지내오며 봄꽃도 많이 봤고요. 요즘은 푸른 잎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이러다 가을엔 단풍이 얼마나 이쁠까 벌써 기대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지금을 흠뻑 느껴야겠죠? 이렇게 최근에 저는 자연 그리고 날씨가 주는 고마움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드라마 주인공이 제 마음속 얘기를 탁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구교환 배우가 말이죠. 세상이 망했고 안 망했고의 기준은 날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한, 그런 날씨가 있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대사인데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 문장에 괜히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와일드에서 주인공 리즈 위더스푼이 힘든 하이킹 여정 가운데 석양을 보며 위로받는 장면도 생각이 났고요. 마음이 힘든 이들이 날씨든 맛있는 음식이든 덕질이든 그 무언가에 기대어 잠깐이라도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모자무사 스페셜 에디션으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드라마를 언급해주고 계셔서 사연만 소개하는데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지 않나요? 드라마로 시작해서 작가님의 그 전작으로 갔다가 빌리 엘리어트로 이어갔다가 이제 와일드로 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를 거쳐서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네요. 아, 황동만 감독은 나중에 어떤 영화를 만들까? 그 또한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영화 와일드의 노래 아무거나 골라달라고 제가 골랐습니다.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Let 'Em In.

영화 와일드에서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레러민,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날씨 얘기 앞에서 해서 파란 하늘 떠올릴 수 있는 노래까지 이어드렸어요. 김지우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날씨 진짜 좋았죠. 하늘 정말 맑고 그야말로 쾌청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야말로 블루스카이가 가득했던 이 주초의 날씨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블루 씨도 그 즈음에 사연을 남기셨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맑아서 산책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데 확실히 흐린 날과 맑은 날은 다르네요. 영화 날씨의 아이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날씨는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말 공감되는 하루였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날씨의 아이 음악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그랜드 이스케이프, 미우라 토코의 목소리, 레드 임프스의 노래입니다.

날씨아이에서 그랜드 스케이프, 미우라 포코, 레드윈프스의 노래에 이어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아케이드 파이어의 웨이크업 듣고 왔습니다. 강예순 씨가 라디오에서 아케이드 파이어 노래 듣기 어렵다고 신청하셨는데 언제 한번 뭐 매직아웃 스페셜에서 몰아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좋아하는 밴드니까 아케이드 파이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만든 벤 스틸러의 또 다른 영화 주랜더 사운드 트랙에서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웸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Wake Up 다음에 이 노래라니 역시 저는 1차원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피곤해 낮에 외로워 밤에 내 지금도 감은 또 눈에 단 잡은 감은 이 어두운 밤에 흐르는 시간은 지독히 더디게 가는데 거울 속에 나는 비추지 세월의 빠른 어제와 다른 두 다리는 감금된 듯 좁은 방구석만 계속 맴돌지만 내 맘은 미친 듯 탑지도 바람 지금 어디 있을까 너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내게 묻고 싶어 나를 보러 여기로 와줄까를 네 얼굴은 밝고 내 맘은 비 내리는 하늘 해안드는 내 방은 나가 흩날리는 가을 네 옆에서 떳떳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헛헛해 부드럽게 내게 다가가고 싶지만 더럽게 뻣뻣해 온종일 침묵이 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속삭여 한 번씩 서럽게 혼자서 버럽게 그렇게 온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They could describe everything with one single word. You know? Like

0: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산책을 하다가 개미가 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까요? 앞서가는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땅에 남기는데요. 다른 개미들이 이 냄새를 맡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줄을 지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이 페로몬이 일터로 가는 경로를 표시해주는 지도 역할도 하고요. 내가 먼저 가보니까 이 길에 위험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로도 쓰이는 건데요.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개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은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꿈이었어요. 아, 저도 한창 취업 준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그냥 누가 경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길을 탁탁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대학 때까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루트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취업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내가 또 거기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취업이라는 게 더 두려움이 컸죠.

0: 여러분도 지금 한창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나저나 이 페로몬 향수 저도 대학 다닐 때 한창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노래 나가는 중에 찾아보니까요. 플라시보 효과 정도는 있다네요. 사람한테는 그 향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 향수를 뿌렸다 하면 나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결국엔 내 자신이 당당해져야 합니다. 뭐가 됐든지요. 자, 토요일입니다.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오늘도 주말 아침을 꽉 채워줄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어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DS한양 제1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한글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성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감사. 맞아요. 감사는 뭔가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죠. 어제가 딱 어버이날이었고 이제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5월은 고마운 마음을 전할 일이 참 많아서 이렇게 주제 정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저도 5월에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마침 작년 5월 12일에 제가 새아침에 정식 DJ가 됐으니까 이제 곧 1주년이에요. 와 시간 정말 빠르죠. 저도 어떻게 1년이 흘러갔는지 모르게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종종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오, 영대 이제는 솔톤이 안정적으로 장착이 됐네요. 네, 저는 항상 점점 더 성장하는 DJ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갈 길은 아직 멀었거든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휴, 또 부끄럽네요.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관한 곡들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이 주제 듣자마자 이 곡 떠올린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바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김동률의 2007년 발표곡 감사예요. 김동률 씨가 특유의 중저음으로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대를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정말 벅찬 감동이 막 밀려오는 곡이죠. 특히 노래를 듣다 보면 처음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정말 많이 울려 퍼지는 이 노래로 새아침 빵글뮤직 문 열어볼게요. 김동률의 감사해요.

김동률의 감사 함께 하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감사를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신승훈 하면 발라드의 황제라는 별명처럼 슬픈 발라드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신승훈 씨의 노래 중에서도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불릴 만큼 행복하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에 발표된 그대여서 고마워요인데요.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이 화장품 광고에서 먼저 쓰여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매일 바라보던 세상이 그대로 인해 달라 보이고 그런 그대를 만나게 해준 이 세상이 감사하게 됐다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이런 가사에 신승훈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져서 듣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이 곡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에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임현정의 고마워요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현정 씨는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건 물론이고요. 편곡에 프로듀싱까지 하는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죠. 이 곡도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요. 내 꿈의 반을 내게 주고 싶어. 내 마음의 반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 삶의 반을 너에게 주고 싶을 만큼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상대가 내 삶의 반을 뚝 떼어서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런 마음을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칫. 근데 나도 이렇게 그럼 내 마음의 반을 너에게 줄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정말 사랑이죠. 이런 사랑 저도 해보고 싶네요. 고마워요는 팝적인 요소가 가득한 모던 록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아침에 감성을 충만하게 채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조곡 함께할게요.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리고 임현정의 고마워요. 함께하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임현정의 고마워요 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주제로 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MBC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서 SG워너비가 출연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SG 워너비의 귀환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SG 워너비 노래를 찾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신곡도 한곡 발표가 됐는데 그 곡이 바로 넌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SG 워너비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느낌도 나고요. SG 워너비 노래에 추억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김진호의 소울, 김용준의 미성, 이석훈의 감미로움이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한 노래죠. 넌 좋은 사람, 바로 함께 하시죠.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 주제는 감사인데요. 감사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감사해요와 고마워요 이 두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둘 다 물론 좋은 마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어감이 살짝 다르죠. 일단 감사해요는 한자어인 감사에 해요가 붙은 형태고요. 뭔가 좀 더 격식을 차릴 때 쓰는 말이죠. 공적인 자리나 처음 뵙는 분 혹은 아주 윗사람한테 주로 이 말을 쓰고요. 정중하고 예의 있는 말인 반면에 고마워요에 비해서는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 고마워요는 어떤가요? 이건 순 우리말인 고맙다에 어요가 붙은 형태고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윗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경우에 이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자리처럼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는 고맙습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럼 해외에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 한마디면 되죠. 땡큐. 그래서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 땡큐라는 제목을 가진 곡들입니다. 우선 케이빌의 2015년 발표곡 땡큐 함께할 건데요. MBC 드라마 맨도롱 또돗의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날 믿어준 너는 나한테 고마운 천사 같은 존재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노래하는 달달하고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곡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어서 싸이도 2010년에 땡큐라는 곡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서인영의 신데렐라라는 노래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곡을 싸이가 작곡했어요. 그 친분으로 이번엔 서인영 씨가 땡큐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축제나 파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이 행복을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귀에 확 와닿는 곡입니다. 이 곡까지 두 곡 함께 할게요. 케이윌의 땡큐 이어서 서인영이 피처링한 싸이의 땡큐 듣겠습니다.

서인영 피처링의 싸이 땡큐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케이윌의 땡큐였습니다. 이번 주엔 감사에 관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고맙다는 말을 행복한 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별의 순간에 지금까지 고마웠다라고 얘기할 때도 쓰긴 하죠.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 그 쓸쓸한 느낌으로 상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곡들입니다. 먼저

넬의 2004년 발표곡 땡큐인데요. 끝난 관계를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떠나가는 사람의 등 뒤에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노래예요. 한 번도 널 잊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널 평생 간직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마움 중에서도 아픈 고마움을 표현한 이 노래는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팀의 2004년 발표곡 고마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애절한 멜로디로 표현한 노래인데요. 오늘 아침의 진행자인 상디 윤상 씨가 곡을 썼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하면서 이별을 고하면 어떤 기분이 느껴질까요? 뭔가 비참함이 좀 클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잡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뭔가 마음을 다 끝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이 팀의 고마웠다고는 고마웠다는 상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사랑이 갈 곳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곡이라서 듣고 있으면 쓸쓸함이 더 진하게 밀려오는 노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맙다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두 곡 함께 할게요. 넬의 땡큐 그리고 팀의 고마웠다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감사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힘차게 그 사랑이란 느낌이 가득하게 시작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슬픈 느낌으로 끝나서 뭔가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한 마음 듬뿍 담아서 이 한 달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 맞이해서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데이식스의 2024년 발표곡 웰컴 투 더 쇼인데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인생이란 쇼에 네가 동참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곡이라서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곡입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아침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 시간 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꽃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5월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 선물한 분들 많을 거고요. 다가오는 스승의 날 있죠? 그리고 성년의 날까지 한산했던 꽃시장이 꽃과 사람으로 만발하고 있어요.

아, 나는 꽃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분들 계시죠? 아, 꽃 예쁜데. 선물 받아봐요.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탁 떠오릅니다. 향 맡아봐요. 싹 입가 올라가요. 꽃은 예쁜 색감에 또 시각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부드러운 꽃잎 만지잖아요. 촉각도 자극이 됩니다. 향기 꽃냄새 솔솔 풍기며 후각까지 완벽하게 자극이 돼요. 오감 만족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월에는 꽃 선물 부지런히 주고 받으시고요. 꽃다발과 함께 행복도 다발, 사랑도 다발한 토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5월 9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 꽃 그거 뭐 먹을 수도 없고 두면 시들고 아,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20대 때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꽃 선물을 그래도 공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간혹 이렇게 받을 때 있거든요. 꼭 화병을 사서 꽂아둬요. 집에 꽂아두면 그 사줬던 그분의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시들 때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들 때는 하루고 계속 펴있는 한 4, 5일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어요. 큰 꽃들 좋아하다가 작은 꽃들도 좋아지게 되고 꽃들은 그냥 다 가지각색으로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식물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드나 봐. 그 흔들리는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약간 투영이 돼서 그런가?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잘 살고 있는 나와 투영이 돼가지고 푸르다 예쁘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다들 한 송이 꽃처럼 꽃들 모이면 또 다발되면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다 모여서 이렇게 빵긋빵긋한 주말 보내볼까요? 그렇게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소중한 100원이 담긴 긴 문자 사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아, 이 꽃도 예뻐요. 역사학자 김지연 꽃과 함께합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초등교육의 역사 준비하셨답니다. 이틀 동안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시고요.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0: 아카운트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하,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4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이 거금 100원을 들어서 보내주신 사진 문자, 긴 문자 함께하는 시간. 100원의 행복하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었죠. 굿모닝 가족들 집안에도 행복한 소식 많더라고요. 함께하겠습니다. 2767번님. 대디, 이번 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집에 어린이가 찾아오나 봅니다 하시면서 임신 테스트기 두 줄 돼 있는 거 모아서 5월 3일 날이 이제 딱 처음 하셨던 것 같은데 두 줄이 떴어요. 1시에. 근데 한 번 더 하셨어. 혹시나 해가지고 5시에 한 번 더. 요 두 개가 붙어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아침에 아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셨던 거 세 개에 딱딱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예쁜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날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시죠? 제가 다 행복하네요. 1504번님이 이번 주에 저의 46번째 생일이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70이 넘으신 아버지께 생일 축하 메시지 받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진으로 아빠와의 톡 이거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5월 4일은 좋은 날이야. 태어날 때도 맑고 좋은 날이었지. 바로 오늘같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 아버지가. 아니 어쩜 이렇게 제가 아는 70살 중에 가장 로맨틱한 문체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네요. 아버님 멋지십니다. 아, 행복하시죠? 축하드리고 행복해요. 0684번님이 25주년 리마인드 웨딩 촬영했어요. 2001년 5월 1일 노동절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제는 모두의 휴일이 된 이날을 둘이서 평생 함께하려 합니다. 테디 저희 50주년 금혼식에도 굿모닝 FM과 함께 할게요 라고. 이제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면 금혼식 올리는데 고마워요.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 굿모닝 FM이 있을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약속할게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저희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어머 지금 결혼한 막 신혼부부 같아. 본받겠습니다. 25주년을 흘러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0202번님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제 아들 콘솔 게임기에 게임머니 충전했어요. 그 김에 아내 몰래 제 것도 충전했어요. 아들이 어제 게임 실컷 했는데요. 아들이 아빠랑 게임하자고 해서 저도 신나게 했어요. 아내한테 이런 핑계 댈 수 있는 어린이날 너무 좋아요. 게임하는 아들 사랑한다. 또 아버지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들이 예 게임 좋아하면 이거 부러워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 잘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오락실 가서 대전 게임 하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철권이랑 비슷한 대전 게임 버추얼 파이터라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0대의 아버지인 친구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대결을 우리가 세 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나 너무 부러웠잖아요. 너무 부러웠어. 그 젊은 아빠라서 부럽다기보다 아빠인데 게임을 너무 잘하고 그 열정이 우리랑 같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런 추억은 오래 갈 겁니다. 아빠와 콘솔 게임 했던 추억. 어떤 유원지보다 행복할걸요? 행복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이쯤에서 9628번님의 신청곡 아이유 버전의 뭉게구름 그리고 1569번님의 신청곡 디지몬 OST 전용호의 버터플라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근데 디지몬을 제가 잘 안 봐서 그런데 디지몬이 그 진화해가지고 진짜 멋진 로봇가 되잖아요. 멋진 그 진짜 몬이 되잖아. 그 어린이들 영혼을 엄청 응원을 엄청 받던데 원기옥처럼 그 짤을 봤어요. 그래서 포켓몬이 디지몬을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면서 너무 보고 싶어 디지몬. 디지몬 세대가 아닌 게 너무 속상하네요. 디지몬 OST 전용호 버터플라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아이유 버전의 뭉개구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원의 행복 여러분들과 행복해지러 갑니다. 9137번님이 저녁 하늘 진짜 예뻐서 사진 찍어봤어요. 여긴 인천 성도예요 하시면서 요즘 저녁 노을 진짜 어떻게 해요? 빨간색이야. 핑크를 살짝 넘어서 네, 약간 핫핑크를 넘어서서 다홍 하여튼 붉은빛이 그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보는 와 하늘 미쳤다 하는 그 하늘이 우리나라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사진.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누구랑 있었어요? 뭐 먹었는데요? 왜 그런 거 안 보내?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2433번님. 테디, 보성에서 공연 보고 힘내서 당직 출근합니다. 18개월 아들과 함께 봤는데 테디가 저희 아들이 처음 본 연예인이에요. 감미로운 목소리 덕분인지 아기가 호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테디 덕분에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보성의 공연 갔을 때 이게 낮에 이제 좀 해가 있을 때 해가지고 진짜 푸른 그 현장 안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공연이 저는 이제 30분 정도 하고 내려왔는데 1시간인 줄 알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고 해서 좀 죄송한 느낌이 있었네요. 아,

예, 저는 30분으로 알고 가서 그래도 앵콜을 해드렸는데 괜찮았어요. 행복하시죠? 아이와의 추억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2373번님 테디 굿모닝. 저는 주말 내내 경찰분들과 만났네요. 유유. 저희 농장에 있는 엄두릅을 훔쳐가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고 마음이 좋지 못한 주말을 보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없어지는 분량들이 생겨서 작년에 큰맘 먹고 너른 노지밭에 카메라 8대를 설치하는 대공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올해도 손님이 오셨네요. CCTV 설치하면 경각심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왜 남의 것에 그렇게 탐을 내실까요? 영상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던데. 유유. 너무 화날 것 같아. 농사는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왜냐면 하늘이 도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또 탐하는 분이야. 아, 너무 속상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우, 참.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응원 드립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아자 아자. 자, 이쯤에서 공하나 사오버님의 신청곡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들으시고요. 역사학자 김지원 선생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0: 대규모 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TV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눈높이가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적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와 똑같아. 아하. 굿모닝 FM의 초통령이자 아통령, 아재통령, 역삭제 김재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0: 아유, 오늘 예쁘시네요.
1: 아, 오늘 곱게 또
0: 고와요 오늘. 네, 예.
1: 바로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오늘 특히나 더. 예, 예. 원래도 패셔너블하고, 예, 원래도 정갈하신데, 네, 네, 네, 네. 오늘 특히나 더 아, 연예인 같으십니다.
1: 아, 또 제가 또 주말에 싹 한번 쇼핑을 했어요.
0: 아, 잘했네.
1: 아울렛 가가지고.
0: 어, 좋네, 좋네.
1: 예, 저는 인터넷을 바꿨는데, 예, 예, 신땡, 신땡게 상품권. 어, 어, 그걸 또 주셔가지고. 야. 어,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냥 옷 한번 사. 싹 한번 맞추고 왔습니다.
0: 아, 좋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약간 여름이라.
1: 예, 뿌듯하게. 예.
0: 시원한. 예, 예, 예. 블루 계열로.
1: 비슷한 또. 걸로다가 그 좀 비싼 걸로다가. 아. 예, 싹 한번 맞춰봤어요.
0: 예쁘네요.
1: 예, 예. 아,
0: 좋은 날. 예. 예.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에이, 감사합니다.
0: 초통령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이유가, 예, 있어요. 예. 근데 아, 저는 재원 쌤은 거의 저희 뭐 삼촌급이다 생각하는데. 아하. 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은 사상을,
1: 예,
0: 가지고 있다.
1: 예, 예, 예. 맞아, 우리 유교로 배워가지고.
0: 그러니까.
1: 예, 예, 예. 서당도 다니고 좀.
0: 예, 예, 예. 예, 아직도 성리학을 공부하고 계신 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 초통령이 왜 나왔냐면. 예.

0: 인기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퍼졌습니다.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준혁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부산 온샘초등학교 6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굿모닝 FM. 그 중에서도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찐팬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6학년 1학기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 활동 중에.
1: 귀여워.

0: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보내봅니다. 항상 신나는 아침 열어주는 굿모닝 FM 테디와 여러 가지 역사 얘기를 알차고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김재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조준혁 선생님 너무 감사하네요.
1: 아 일단 제일 감사한 건 제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셨다는 거.
0: 김재훈 교수님. 예. 교수님이라고도 처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 그 김재원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
0: 그러니까.
1: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원래 뭐 지질학자였는데 예. 역사학자로 예. 바르게 또 알아주시고.
1: 제가 또 부산 경남 쪽에서 강해요. 네, 저 고향이다 보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특강을 가거나 예, 예. 뭐 일정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을 내려가면 아 그쪽에서는 아 환대입니다 환대.
0: 그렇지.
1: 고향 내려왔다고. 아 뭐 많이 차면 한 2, 300명 차요.
0: 아 진짜로?
1: 네. 아 근데 저기 충청도 쪽. 심지어 저희 어머니 고향인데. 아 충청.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사건.
0: 예.
1: 예. 200석 규모의 콘서트장이었는데 6명 오셨었던. 왜 6명이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한 명 스태프였기 때문에.
0: 예예.
1: 그 6명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충청도. 부여 지역이었거든요.
0: 아, 부여.
1: 아, 그 지역에서는 제가 좀 약합니다.
0: 근데 그게 네. 너무 오만이신 게
1: 아, 예.
0: 김재원이라는 이름 보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0: 예, 지역 행사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지.
1: 아, 또 말씀 저렇게 해주시면
0: 아, 또
1: 예, 아유.
0: 예, 또 연예병 걸릴 때 한 번씩 얘기해줘요. 아, 나 때문에 모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1: 아니 부산 경남은 아, 제 그래도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환대를 많이 해주세요. 또 아, 고향 그래. 내려오셨다고.
0: 그건 그렇지.
1: 예.
0: 또 지역 사람들 오면 반갑지.
1: 그럼요. 예. 예. 부산도 어쨌든 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아, 저 반응 괜찮거든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온샘 초등학교. 아 이름부터가 굉장히 귀염둥이 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0: 아 이름 너무 예쁘죠.
1: 예 여기에서도 아마 제 인기가 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여기 제법 큰 규모의 학교인 것 같아요.
1: 예,
0: 6학년
1: 예.
0: 7반.
1: 야 그러니까 한 10반까지는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면.
0: 그래요? 예. 요즘에는 거의 뭐 5반, 6반에서 멈추던데.
1: 어유 요즘에는 뭐 1, 2반짜리 학교도
0: 많죠, 많습니다. 많죠, 엄청 예, 많죠. 예, 예, 커도 그 정도인데 예. 7반이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그래서 손글씨로 이렇게 바르게 써요. 바르게 고쳤어요.
1: 네.
0: 글씨를 너무 잘 써.
1: 눈물 났어요 진짜.
0: 요즘에 이렇게 손으로 글씨 쓰는 어린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작가님이 어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0: 예.
1: 이 글을 읽다가 아, 또 우리 이한이 잡돌이 한번 했지요.
0: 아, 왜 또.
1: 글씨 똑바로 써라.
0: 남의 아이랑 비교하지 말아요.
1: 아니, 비교는 안 했고 예. 갖고 와봐. 일기장 갖고 와.
0: 갖고 와. 일기장을?
1: 예. 글씨 이거 또 막 기억이 이거 똑바로 딱 디귿 딱 이렇게 딱.
0: 아
1: 해야죠. 해야죠. 아니 너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0: 아 근데 진짜 어린이들이 글씨를 너무 잘 써요.
1: 아 난 처음에 무슨 타자기 팀친 줄 알았어요 이거.
0: 진짜로 어쩜 이렇게 정자체로 잘 쓰고 또 특색 있는 글자체도 있고.
1: 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준혁 선생님께서.
0: 예.
1: 아 이거 학생들에게 좀 엄한 선생님이 좀 아니신가?
0: 어 그런가?
1: 어 이 정도면 글씨 똑바로 못 쓰면은 딱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요 정도 아니면 이렇게 글 쓰기 쉽지 않거든요.
0: 일단은 김민서 어린이는
1: 네.
0: 어 글씨가 거의 한석봉이에요.
1: 아 한석봉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요. 야 이거는 타작이다.
0: 글씨가 완벽한 네모 안에 꽉 채우는 글씨 있죠.
1: 아 이건 거의 그 고딕체인데요.
0: 와 야. 대단해요. 손세연 어린이도 진짜 한 글씨 하거든요.
1: 아 그렇네.
0: 근데 배소율 어린이도 잘 쓰고 아 어린이들이 글씨 진짜 잘 써.
1: 아 미래가 밝습니다.
0: 미래가 밝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서의 어린이처럼
0: 예.
1: 약간 이렇게 개성 있는 글씨
0: 아 저는 거. 김지원 어린이
1: 아 김지원 어린이도 글씨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0: 김지원 어린이는 쌍시옷을
1: 네.
0: 일단 뾰족한 걸 못 보는 어린이
1: 아 그래서 둥글게
0: 둥글게 해요. 그래서 디귿이랑 미음, 시옷 이런 게 둥글어요. 그 모서리가.
1: 아 이런 친구들이 또 성격도 둥글둥글하거든요.
0: 그래서 읽을 때 잠깐 어려워요. 예, 조카인 단종의 일려라고 읽었는데 이게 밀려네요. 밀려.
1: 예. 아 우리 소율이도 굉장히 글씨 이쁘게 잘 쓰고.
0: 어린이들 너무 감동이고 선생님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울었잖아요 이제.
0: 6학년 7반 어린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 예, 사랑해.
0: 최악의 멘트.
1: 사실 이 친구들은 제 팬이 아닐 텐데.
0: 예, 아, 또 이거 막 연예인병이 단단히 걸리셨네. 아, 예. 교수님. 팬심으로 쓴 게 아니고요.
1: 아, 예, 역사 많이
0: 과제로 쓴
1: 사랑해
0: 거예요.
1: 주렴.
0: 과제로.
1: 예. 제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0: 아, 그런
1: 제가 얘기한
0: 아, 역사
1: 제가 예, 역사화돼서 인간화돼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역사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0: 아 좋다. 이렇게. 그건 좋다. 예, 어, 예, 멋지다. 예. 우리 방송 일단 열심히 과제 때문이라도 열심히 들어준 우리 손세연 안우준.

0: 김지원, 남서희, 김민서, 배소율 학생을 비롯한 온샘 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 한번 만나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만나.
1: 진짜 너무 너무
0: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우리 조준혁 선생님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녹용
0: 보내드립니다.
1: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던 건데.
0: 저희 창고에서 제일 그래도 신경 쓰는 선물입니다. 녹용. 예. 보내드립니다.
1: 이거 듣고 계시는 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과제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0: 좀 감동이야 근데.
1: 진짜로. 감동적이었으니까 요거 한번 홍삼이나 녹용 받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예. 과제 한번 내주시라.
0: 그렇게 또 세속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아이 정말. 자 본격적으로 예. 우리가 뿌듯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요. 갑니다.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예, 부산 온샘 초등학교 학생들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초등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0: 느껴졌어. 이거 와.
1: 그래서 오늘은 초등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0: 초등교육. 네. 의무교육이고. 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어린이는 사실 좀 쉽지 않죠.
1: 그렇죠.
0: 그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몇몇만.
1: 네네. 뭔가 이제 그 뜻이 있으셔서.
0: 그럴 수도 있고
1: 홈스쿨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시면은 일단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이제 다 나오기는 합니다.
0: 맞습니다. 초등교육의 역사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출발입니다.
0: 근대 초등교육 어떻게 출발했어요?
1: 일단 근대 초등교육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초등교육은 있습니다.
0: 예.
1: 초등교육 그 조선시대 때 가장 그 유명한 초등교육 기관 있지 않겠습니까?
0: 서당?
1: 그렇죠. 서당.
0: 훈장님이 또.
1: 네. 이 서당을 좀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서당이라 그러면 좀 뭔가 양반들이 그렇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서당은 천민만 아니면 갈 수 있어요. 양인들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노비가 진짜 많았을 때가 한 40%까지 보는데 보통 한 30%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70%의 남자들이 가니까 전 인구의 한 30% 가까이는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1은, 거거든요.
0: 받았다.
1: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0: 그래요?
1: 학교 교육 받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그리고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율이 이만큼 높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약간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 그럼 왜 배우느냐 이유가 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초등교육 근대 이후의 초등교육도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0: 예.
1: 교육을 받는다는 건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건 좀 안타까운 거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급제. 네. 그리고 근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상급학교의 진학.
0: 그렇지.
1: 이것을 위한 초등교육이 좀 존재를 했었다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얘기 이제 역사학자로서 하기 좀 그런데 DNA에 박혀 있는 거.
0: 박혀 있어.
1: 더 높은 것.
0: 그렇지.
1: 더 많은 것을 배워서.
0: 그렇지.
1: 뭔가 더 성공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대한민국의 교육열의 기저에 가장 깔려있는 그 밑바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좋을 때는 잘 발휘되는데 이게 안 좋게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좋은 대학 가려고.
0: 그렇지.
1: 그다음에 다 과거급제 하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왜곡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근대교육의 출발, 초등교육의, 근대 초등교육의 출발에서부터도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는 건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해 드릴 거는 그게 왜곡이 있기 조금 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고종이 대한제국을 그 만들고 난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거를 반포합니다. 이게 근대 교육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면서 1895년에 소학교령이라고 하는 게 그 제정이 됩니다.
0: 소학교령.
1: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소학교라는 거예요. 소학교. 소학교에서부터 초등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예.
1: 이게 신분제 철폐랑 맞물리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민들은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소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분제가 철폐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게 좀 달라지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성리학. 또 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소학교는 근대 학문이 들어옵니다.

0: 근대학문. 그래서 뭐 수신, 국어, 산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역사, 지리, 외국어, 체육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과목이 체계화되죠. 과목이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학력, 학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1: 학령.
0: 령.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서당이나 서원이다. 그러면 60점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1: 60점까지.
0: 60세 전까지는.
1: 63까지.
0: 네. 아. 계속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1: 어.
0: 그러면 학령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 그냥 내가 8살 때부터 들어갔어. 난 사실 과거 치고 싶지는 않아.
1: 어.
0: 그러면 여기에다 이름만 올려놓고
1: 어허.
0: 그냥 나이 먹어서도 나 서당 갔다 올게요. 가도 돼요.
1: 아.
0: 상관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서원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에서 교육받는 격차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더 많이 배우고 이랬는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같이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 쉽지 않지.
0: 쉽지가 않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때 만 8세에서 15세 사이라고 하는 학령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학년제, 그 다음에 학기제, 1학기, 2학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 안에 초등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어.
0: 소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학년, 학기, 교과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대한제국이 소학교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시작은 했지만
1: 네.
0: 돈이 많이 없잖아요.
1: 어, 그렇지.
0: 돈이 없어요.
1: 가난했지.
0: 가난합니다.
1: 네.
0: 학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1: 어.
0: 학교 세우는 거 여러분 돈 한두 푼 드는 거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땅이 있어요.
0: 땅이 있고 거기 학교 건물을 세워야 되고.
1: 그렇죠.
0: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됩니다.
1: 그렇죠.
0: 교과서 찍어내야 돼요. 다 돈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 이 학교를 짓는 것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민간과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만들었었던 데들이 어디냐?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죠.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그 단순히 그 종교를 선교를 하는 방법이 교회 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것보다는 학교와 여기서 교육 우리가 해줄게. 근데 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를 풍긴다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만든 학교들도 요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1: 아하.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소학교에서 보통 학교로입니다.
1: 보통 학교로 명칭을 왜 바꾸게 됐죠?
0: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들어가면서 외국이 시작되는 건데 1905년에 을사조약 이후로 통감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1906년부터 소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하거든요.
1: 예.
0: 보통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많이 들어봤죠.
0: 근데 보통 학교라고 하는 뜻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소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대학으로 가기 이전에 그 예비학교를 다녔다가 대학으로 올라가고 이런 학제가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1: 예.
0: 기본적으로 학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본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선에 그대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보통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근데 보통 학교라는 뜻이 보통 사람 정도만 되면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만 배워. 여기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뜻이 조금 치욕적이냐. 보통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고등 보통 학교로 가요. 보통인데 조금 고등 수준의 보통까지만 배워.
1: 아, 좀 유치하다 근데.
0: 네.
1: 굳이 그걸 붙였어.
0: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는 아직 그 민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민도?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 이때는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민도가 낮아. 그러니까 너네는 아직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정도라도 좀 돼봐.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초등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 이제 식민지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초등교육이면 기본적으로 일본 안에서 배우는 초등교육의 연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1: 그치.
0: 아까 전에 그 대한제국에서 만들었었던 소학교라는 게 있었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만들어놨었던 기본적인 학제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1: 그렇지.
0: 그렇게 안 합니다.
1: 어?
0: 4년만 배우게 합니다.
1: 어허.
0: 4년만 배우면은 보통 학교는 졸업인데 그 과목들도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신이 뭐냐면 도덕이군요. 도덕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용교육, 농업, 그다음에 기본적인 노동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조선어는 이제 국어가 아니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중심으로 또 가르치고요.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 그 조선어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라고 가르칩니다. 방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제도를 바꿔 나가면서 왜곡된 초등교육 시스템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일제강점기는 뭐 언제 들어도 약간 울컥울컥합니다.
0: 네.
1: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예, 감사원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태아만 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배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8: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맑은 아침 공기가 당신의 하루를 채우며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8: 뉴스 상식 트렌드를 알게 돼 합격운이 다가오고
9: 만점입니다.
8: 세상 모든 고민들이 박살나 연애운이 열리고
9: 어떡해
8: 힘찬 목소리로 인해 건강운이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7시 본격 운 트이는 방송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우리 초등학생들이 사랑하는 김지현 쌤과 함께했습니다. 초등교육의 역사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또 흘러왔는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이어서 할 건데 자, 끝곡으로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1: 노래하는 그 왠지 모르는 울컥임이 있는.
0: 많이 울었는데.
1: 예, 블루팀의 내가 바라는 세상.
0: 제목에서부터 눈물이 좀 날 것 같습니다.
1: 온다.
0: 예, 예, 옵니다.
1: 오늘의 띄워드리면서 재현 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디자이너 잔니 베르사체의 패션은 화려하죠. 난 이탈리아 남부 혼합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오. 아프리카, 라틴, 게르만, 중동 문화가 만나는 칼라브리아가 고향이고 거긴 풀과 꽃이 만발하죠. 그래서 난 대담한 색을 즐깁니다. 반면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무채색 패션이 특징이죠. 역시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난 안개가 끼어서 모든 색이 희미하게 보이는 피아첸차 출신입니다. 밀라노 남부 평야의 겨울은 필터를 끼워서 풍경을 보듯 모든 색이 파스텔 톤이지요. 아이디어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0: 있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1: 1588-1191 119 퀵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접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의 주간 요약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죠.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볼 거고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서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이번 주 날씨 너무 좋았죠. 예, 봄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9355번님이 어릴 때는 쉬는 날에 부모님이랑 놀러 나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 되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은 한없이 이불 속에 파고들고 싶은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놀러 나가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이른 아침부터 힘내시는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이게 멘탈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고되게 노동을 하셨거든요.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을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가는 걸 실제로 힐링으로 생각을 하셨어. 이게 아이들을 위해 간다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요걸 행복하게 뭔가 추억을 쌓으러 간다를 힐링을 위해 그렇게 이끌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한 배려는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냥 부모님들 좋아서 가고 싶은 거 그냥 간 거였거든. 어린을 말고 다른 때. 그러니까 이게 또 어른으로서 봤을 때는 그 시대의 어른의 멘탈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 멘탈 체력을 좀 올려봅시다 우리. 화이팅 화이팅. 존경합니다 진짜. 노동절 어린이날 아 황금 연휴였어요. 그죠? 바쁘게 또 움직이신 우리 부모님들 소개해드립니다. 0514번님이 어린이날 기념 아이들과 2박 3일 여행 중이에요. 첫날은 광주에 야구 보러 다음날은 일산에 농구 보러 스포츠 투어 제대로 즐기는 중이에요. 저희 집은 분당이에요. 아 진짜요? 광주 일산 이렇게 간다고? 물론 경기도 광주겠지만 그죠? 전라도 광주인가?
2: 전라도.
1: 진짜로? 네.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기아 경기 보러 갔다가 일산에 또 농구 보러 갔다가 야 제대로다 제대로. 아이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겠죠?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추억일 것 같은데. 8096번님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7살 친구들과 소풍 가요. 태안 꽃 박람회 꽃 보러 가요. 친구들과 예쁜 꽃 많이 보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올게요. 하트. 아이들과 소풍을. 그럼 약간 태안 쪽에 계신 건가? 7살 아이들 데리고 멀리는 못 가니까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꽃보다 더 예쁜 아이들과의 추억 꼭 만들고 오세요. 오하나 이사번님이 여행 가기 너무 좋은 화창한 날이에요. 저 무려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갑니다. 하우스 농사 짓느라 꼼짝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예쁜 며느리 덕분에 떠나요. 복이 들어왔네. 복이 들어왔어. 서로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새로운 식구가 예 어떻게 보면 헌 식구보다 더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하나 공하나번님 테디 저희 집엔 어린이는 없지만

게린이는 있어서 어제 정원 박람회 다녀왔어요. 게린이가 만 7살인 건 안 비밀이요. 후후후. 예, 우리 뭐 반려견 7살이면 어른인데, 어른 중에도 어른인데, 근데 영원히, 그치? 우리한테는 뭐 영원히 아이지. 영원히 아이야. 그래요. 잘 다녀오셨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하나 이사버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깨알 뉴스 시간으로 가봅니다. 최근 출산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젠더 리빌 같은 이벤트 얘기했었죠. 유행을 하고 있고요. 돌잔치 행사는 또 간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들 있었어요. 0793번님이 23년생 초록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100일상 대신 집에서 제가 셀프 촬영을 했고 돌잔치는 가족만 초대하여 식사하고 여행 갔습니다. 요새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 가족들끼리 그냥 추억하고. 예전에는 그 저 이제 태어날 때쯤 저 자랄 때쯤에는 다 복했잖아요. 모두가 다 아이를 좀 많이 낳고.

0: 많고 형제가 2형제, 3형제, 3남매 뭐 이렇게 저보다 더 윗세대는 더 했겠죠. 그때는 이게 건사하기 쉽지 않으니까 각 집에서 이제 축하를 하면서 돌반지 이런 거 선물하면서 잘 키우세요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가 주고받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좀 축하만 해주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축하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그것대로 또 가족끼리의 추억으로 잘 매듭지으면 예쁜 문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0989번님이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커뮤니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빌려서 돌잔치 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니 더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 7670번님이 태아 성별 확인하는 젠더 리빌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 궁금함이 너무 커져서 초음파 영상 무한 확대 재생하면서 의사쌤이 알려주기 전에 혼자 코난 마냥 밝혔습니다요. 아, 이게 또 전문적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50% 확률이니까 멋지셨네. 아, 잘했어 잘했어. 고윤덕님이 큰애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 보고 엄마 닮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제 얼굴을 닮았다고요? 그래서 의사쌤이 또 엄청 당황해 하셨어요. 이게 그 젠더를 밀 딸이라고요? 아빠 오크레파스가 시작이 뭐지?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이거죠? 노래가 좀 음산하네. 멜로디가 이게 좀 무섭네. 마이너 코드군요. 다정하신 모습으로 이거 너무 슬픈데? 약간 술 한잔 고대에게 예, 퇴근하시고 오신 느낌인데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에 뭐 슬프다 노래 옛날 동요를 좀 슬픈 가락이 있네요. 그래 아빠와 크레파스 동그라미 그리려다 이거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무심코 그린 얼굴 이것도 약간 아빠 얼굴 그리려다인가 뭐 뭐야 멜로디 왜 이렇게 슬퍼. 예 그런 감성으로 요새 어린이들은 또 트로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로트 멜로디는 슬프잖아요. 뭐 버전은 댄스 버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랬나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님이 아내가 어린이 때 좋아했던 카드캡터 체리 노래 신청합니다. 저는 피구왕 통키 노래가 더 좋지만 카드캡터 체리 노래 명곡이죠. 피구왕 통키 노래 명곡입니다. 아침 해가 빛나는 아침 바다 백사장 뭐 그거였나?
1: 아침 해가 빛나는 끝
0: 끝이 없는 바닷가 끝이 없는 바닷가 피구왕 통키 나중에 후렴구 가면 완전 락인 거 아시죠? 점프 높이 올라 음악 엄청 높아요. 아 재밌네요. 전윤택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슬램덩크가 다 했죠. 요즘 딸들과 슬램덩크 보면서 추억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화책을 수시로 사야 해서 텅장이 되어버렸다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이 저는 어릴 때는 그거 몰랐어요. 애니메이션 회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만화 그렸던 그 원작자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애니메이션 회사들 얼마나 그 회사에 따라서 그림체랑 동작이랑 뭐 이펙터들을 얼마나 달라지는지 요새 이제 알게 되니까 슬램덩크야말로 지금 애니메이션 그 거장 회사들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농구의 박진감을 이 운동의 이 진짜 텐션을 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체인소맨 이런 거 했던 회사에서 한번 얼마나 이 강백호가 멋지게 뛰겠어. 얼마나 이 가드가 진짜 멋지게 달리겠어.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최윤성님, 제 어린이 시절 길거리 지나가다가 소풍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딱 한 곡이 기억이 나요. G.O.D의 길. G.O.D의 길이 어린이 시절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이거를 어린이가 길 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저는 어린이 시절에 신승훈 선배님 노래 불렀다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내 곁에 있어 달란 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흉내 내면서 그래서 안경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저 막 5학년 때 눈 안 깜빡거리고 계속 크게 뜨고 다녔어. 그럼 눈이 빨리 나빠질 줄 알고 그래서 5학년 때 결국 예, 안경 썼었습니다. 예.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신승훈 선배님처럼 이렇게 7대 3 머리 이렇게 드라이기로 해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린 시절 추억들 같이 떠나봤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매듭을 지어볼까요? 자, 추억 여행 갑니다. 이혜민의 아빠와 크레파스, 그리고 새벽 공방의 카드캡터 체리, 우리 상민이 형님 아 실내 분석 OST 너에게로 가는 길 세 곡 쫙 듣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예, 박상미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오셨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카드캡터 체리 새벽 공방의 노래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아빠와 크레파스 이혜민이었습니다. 아우 참 우리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지 오늘 오늘따라 이렇게 주름이 많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위클리 굿모닝 MVP 뽑겠습니다. 5월 첫째 주 MVP는요. 어린이날에 전화 연결을 했었죠. 구할인 김래환 어린이입니다.

0: 해요.
1: 전화 통화 쉽지 않은데 예. 그 옆에서 얼마나 또 긴장을 바짝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옆에서 또 좀 조율을 해주시는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고민박살 허안나 코너 1시간 동안 특집으로 했었잖아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그때 테디 삼촌 안나 이모 전화통화를 하게 됐던 우리 두 어린이 만나볼까요?
2: 강원도 삼면면에 사는 구하린입니다.
1: 하린 어린이.
2: 네. 우리 이거 같이 치우자.
1: 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뛰어올 거예요.
3: 맞아 무조건 어. 도와줄 거예요.
2: 안녕히 계세요. 어.
1: 다음으로 김래환 어린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저 덕은남강 초등학교 3학년 김래환입니다.
1: 오, 래환 어린이. 아빠 이길 수 있어요?
4: 네.
1: 자유형 저병. 하나? 저병?
4: 저병.
3: 저병을 한다고? 응? 와, 이게 소질이 있네, 이 친구가.
1: 오. 근데 아빠는 수영을 잘해요?
4: 잘하긴 해요.
1: 아빠는 수영할 때 어떤 점이 좀 부족해요?
4: 체력? 올해 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와 멋지다.
4: 올해는 아빠 이길 수 있다.
1: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9살, 10살이에요. 아 이게 사실 요즘 친구들 어린이들은 또 친구들끼리 물론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 조금 더 각자의 생활이 더 많고 그래서 말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말 잘해 너무 예뻤어요. 굿모닝 FM에서는 또 아침에 이렇게 듣기 쉽지 않은 목소리잖아요. 이모 삼촌들 난리 났습니다. 4310번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 진짜 어떡해 어떡해 하트 하트 하트. 이가영님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박소연님 오늘 방송 너무 따뜻하다. 2679번님 레환군 언젠가는 아빠를 꼭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흐흐흐. 아빠 이길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봐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레안군. 예? 어른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중학교 가기 전에 잡을 것 같아. 느낌상. 아빠 체력 올려요. 지면 안 돼.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지인님의 신청곡 신화의 I Pray For You 띄워드리고요. 4부에서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0: you.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은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385번님이 2-1-1 셰프님 저번에 피자 소스 사연 보낸 사람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으깬 달걀이랑 갈릭 소스 섞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원일 셰프님, 2-1-1 셰프님과 함께 맛쟁이 신사 시즌2 하잖아요. 먹고민. 아, 먹고민 상담소가 제대로 됐습니다. 완 특별 레시피를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데 이게 반응 보셨죠? 예, 아주 좋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맛쟁이 신사 먹고민 상담소. 여러분들이 한 줄만 보내셔도 이원일 셰프님께서 한 페이지짜리 영업용 거의 솔루션을 내어드리거든요. 이 진짜 귀합니다. 먹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럴 때 뭐 먹어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뭐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되는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목요일로 갑니다. 로테이션 퀴즈. 올해 20주년을 맞은 레전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이 작품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호박
2: 호박 고구마
1: 호박 고구마
0: 선생님, 화가 찐이셔가지고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귀여우시고 아, 추억에 젖은 분들이 감상을 보내주셨습니다. 1125번님이 명배우님들 연기는 정말 귀로 들어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주인님이 야동순재, 모피무늬, 괴물준화, 사육해미 아, 이 뭔가 있었어. 호들이 다 있었어. 그죠? 522번님이 고 이순재 선생님 그립습니다. 근데 너무 그립지만 그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또 매체를 하는 모든 연예인 분들의 장점은 영원히 기억을 이제 마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진짜 남아 있다는 것.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의 좀 위안인 것 같습니다. 평안하실 거예요. 0787님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딸들이 정주행에서 옆에서 같이 오랜만에 봤어요. 처음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지금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보니까 다시 보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8050번님이 그때 매일을 하이킥으로 시작했었어요. 전날 이거 안 보면 사람들이랑 대화에 낄 수가 없었음. 진짜 이때 히트작들은 모두가 보는 히트작이라 할 얘기거리가 진짜 공통이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파트들로 디깅해서 이제 찾아보는 시대가 됐네요.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데뷔 35주년이었고 이번 주에 생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와 신청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신승훈 선배의 별의 순간 그리고 0136번님의 신청곡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두 곡 듣고 올게요.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신승훈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까지 함께하는 굿모닝 FM 주간요약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부모님 얘기 많이 하자 했었는데 소개를 오신 것보다는 좀 덜해드려서 지금 갑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는 문자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네. 아, 그리워하는 문자들도 있어서 좀 울컥합니다. 6227번님이 작년에 하늘의 별이 되신 울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어버이날 선물 사드렸을 텐데 라고 그래요. 또

이별을 하게 된 분들은 그리움의 날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시죠? 그 떠나가신 분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울적해 하는 것도 좋지만 기쁘고 건강하고 밝게 기억해 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음 편히 평안하게 계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 밝고 건강하게 기억합시다. 2470번님이 78년도부터 가게를 하시며 쉬는 날도 없이 애쓰신 부모님 너무 존경합니다. 78년부터요? 와 지금 거의 50, 40년 넘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5674번님 올해 두 번째 기일인 우리 아빠 60대 젊은 나이에 먼저 가셨지만 색소폰도 불고 버스킹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 본인 영상도 올리시는 멋쟁이셨답니다. 괜히 아침부터 또 보고 싶네요. 후후 하셨는데 아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멋진 아빠 기록이 좀 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6126번님도 이제 현충원에 계신 엄마 아빠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립네요 하셨어요. 현충원에 계시다면은 또 나라에 또 공헌을 하신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2800번님이 78세에도 헬스장 청소일을 하는 우리 엄마 혼자서 4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엄마 사랑해요. 저도 요 근래 이제 부모님들 아버지 팔순이셔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일부러라도 이상하게 가족들은 데이트할 때는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음식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하고 할 때는 음식 사진만 찍고 우리 부모님 모습을 좀 덜 담는 것 같아. 늘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아버님 모습, 어머님 모습, 드시는 모습, 음식 받을 때 그 모습 이렇게 찍어 놓거든요. 찍으면서 아직 건강하신데 울컥해. 지금 혹시나 어제 또 뵈러 가신 분들 오늘 주말에 또 함께 뵈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영상 남겨요. 영상 그것도 뭐 리얼한 영상도 좋고 약간 또 예쁘게 나오는 그 샵 다녀온 듯한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남겨놓고 예 어플 써가지고 또 재밌는 것도 남겨놓고 하시는 것 어때요? 자 오랜만에 응원이 필요한 굿모닝 가족들도 있어서 응원 타임 갑니다. 4829번님 주말에도 둘 다 출근하는 결혼 1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편의점, 저는 어르신들 모시는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예요. 쉬는 날에 둘 다 일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힘내봅니다. 함께 힘낸다는 거 얼마나 또 힘이 돼요. 이렇게 함께 힘낸 만큼 더블로, 트리플로 행복한 또 휴일이 올 겁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 화이팅! 6237번님 저희 집 17개월 동네 보안관이 드디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합니다. 폐렴 때문에 3주 동안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씩씩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아기 보안관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길요. 폐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도 건강을 되찾아서 너무 다행이고 요즘 바이러스들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너무 좀 센 것 같아. 그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 좋은 음식들 그리고 좀 기미가 보이면 약들 이렇게 잘 챙겨서 건강 유념하자고요. 5874번님 태희형 34살 청년입니다. 광주에서 일할 때 굿모닝 FM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 오자마자 새벽같이 나와서 아침 7시부터 주파수 찾느라 고생했어요. 유유 서울 생활 잘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고 34살 동생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주파수를 찾아서 들으면 힘들어. 어디 가나. 미니가 있잖아요. 미니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어. 스마트한 세계에 왜 이렇게 아날로그로 사는 거야. 근데 또 라디오는 아날로그로 듣는 맛이 아날로그 라디오가 있나 봐요. 주파수 찾는 거 보니까. 미니 예 애플리케이션 꼭 깔아놓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올려줘요. 문자도 좋지만 미니도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화이팅! 서울 생활 화이팅! 자 노래 듣겠습니다. 9988번님의 신청곡 아이콘 취향 저격 3257번님의 신청곡 마마무 고고베베 두 곡 듣고 올게요.

0: 드시나요?
1: 살아서 잔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잔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나

0: 믿고 워킷만 신어.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1566번님이 노동절 굿모닝 뮤직 특집 날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된 청취자입니다. 부모님께서 출근길에 엄청 놀랐다고 전화하셨어요. 후후. 서프라이즈 대성공입니다. 굿모닝 FM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노동절에도 이제 자동차 정비소 출근하시는 부모님 사연이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마음 전달하면 그 마음이 더 몇 배는 더 특별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라디오가 그만한 진짜 없습니다. 매체가 라디오가 진짜 이 사랑을 전달하기에는 최고의 매체거든요. 참여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특집 있을 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QWER의 신곡 3957번님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세레머니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테이미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0: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9: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 옆으로 이 풀 깎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 보니까 두 팀으로 나뉘어서요. 한쪽은 풀을 깎고 다른 쪽은 방어 커튼을 들고 있어요. 가끔 그 뭐 도로변에 화단 보면서 아, 참 깔끔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다 때 되면 예쁘게 깎고 단장해주는 손길이 있어서 가능한 거였죠.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데도 정성이 들고 손이 많이 갑니다. 사람도 그렇죠. 매일 똑같은 모습이라고 네, 그렇게 속상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제자리를 지키느라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보내면 어떨까요? 5월 9일 토요일 5959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